0: 오늘 첫 곡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이었습니다. 트롤이라는 애니메이션 OST에서 들려드렸어요. 늦어서 택시를 탔는데 마침 신호가 안 걸려서 막힘없이 쭉쭉 나갈 때 예정보다 6분 일찍 도착했는데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휴. 4377님 출근 때 긴장감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문자였어요. 보통 주차할 때도 그 하루 운이 네 분명히 뭔가 시작과 관계되니까. 근데 저는 그 신호등 안 걸릴 때 보통 뭐 버스로 다니고 그럴 때는 뭐 그냥 생각을 아예 딴 데 하게 되니까 신경 안 쓰는데 아무튼 운전하다 보면은 한 번 걸리면 이게 갈 때마다 그냥 신호등이라는 신호등엔 계속 서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날은 꼭 머피의 법칙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또 한 번 뚫리기 시작하면은 예 노란불 되기 전에 그래도 그 신호등을 하나씩 네, 통과할 때 옛날에 무슨 실험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막 아슬아슬하게 막 주차가 아니라 신호등 막 노란불일 때도 막 가고 그랬을 때 결국 1분 정도 차이도 안 나서 좀 더 여유롭게 운전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마음의 문제니까 그렇죠. 절대 운전 중에 계신 분들 네, 날도 덥고 한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광고 듣고 수요일 오늘 아침 1부 시작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

0: 이덕.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이고.
4: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5: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거움네.
4: 아니 두루누리 모르시오?
6: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4: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5: 좋다.
4: 두루누리라고?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들으신 곡은 코인이라는 밴드의 Talk Too Much였어요. 보통 컨트리 음악의 성지로 여겨지는 내시빌에서 결성된 신스 록 밴드입니다. 네, 귀하네요. 자,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면서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신지, 네, 소소한 일상, 또 듣고 싶은 노래 바로바로는 저희들이 소개시켜드리지 못해도 지금 선곡되는 곡들, 거의 여러분들이 주중에 신청하신 곡들 저희가 다 모아놓고 그렇게 선곡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네, 마음에 드는 노래 나올 때 거기 하트 표시 눌러주시면 저희가 주말에 3부 첫 곡으로 하티스트 송으로 또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인턴 생활하고 있는 딸이 이번에 롤라팔루자 티켓에 당첨이 됐대요. 오, 그게 참 티켓 구하기 힘든 페스티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까지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 지원해 줄 수 있냐고 조심스레 물어보길래, 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아 보내줬습니다. 가서 젊음을 마음껏 즐기고 오길. 야, 1579님 올해 보니까 롤라팔루자가 7월 30일에서 8월 2일까지 시카고 그랜파크라는 데서 열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예전에는 뭐 딴 세상에 있는 페스티벌 같은데 요즘에는 여기 헤드라이너로 케이팝 아티스트들도 많이 서고 그런 현실, 예, 진짜 젊음을 불태우고 오시기를 응원 드리고. 안직환님이 제가 14년 만에 차를 바꿨습니다. 정들었던 옛 차를 떠나보내려니 진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경상도 사나이가 이런 걸로 울면 어떡하냐고 그냥 놀려요. 하긴 저도 젊을 때는 차 뭐 그까이 거 차 바꿀 때는 뭔가 내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그런 기분. 저도 지금 차가 14년 넘었습니다. 제가 너무 아끼던 차인데 그만큼 차를 잘 간수는 못하고 있지만 나이가 드니까 정말 뭐 그런 것들 떠나보내고 그런 게 옛날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새 차와 함께 안전운전 하시길 응원하고요. 한 분 더. 네. 단설 유치원으로 발령받은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셨다는 권미화 선생님. 차근차근 적응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만 3세부터 5세 아이들을 돌봐요. 톤테님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너무 귀엽습니다. 아유, 그래도 그 매일 그러다 보면 또 힘든 텐데 천상 선생님이신가 봐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면서 이번에는 6378님이 신청하신, 네, 모아나 OST 중에서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네. 아울리 크라발리오. 네. 성우도 하고 배우도 하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모아나 목소리를 연기했는데 How Far I Go라는 곡 OST에서 듣습니다.

뮤지컬 드라마가 있죠. 원래는 바브라 스트레이샌드가 1968년에 발표했던 곡인데 Don't Rain on My Parade라는 2064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안 하던 짓 하면 탈난다잖아요. 오랜만에 마음 먹고 방 청소를 하는데 컴퓨터 블루투스 스피커 한쪽 유닛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심폐소생술까지 했는데 소리가 안 나요. 다급히 새 스피커를 샀습니다 하시면서 예, 뭐 요즘 스피커들 저가형인데 소리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참에 음악 더 좋게 즐기시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죠. 글리 캐스트에서 Don't Rain on My Parade 들었고요. 야, 이제 초등학생 여러분들도 방학을 하니까 이 시간에 오아윤을 들을 수가 있나 봐요. 반갑습니다. 4153 친구. 목요일 날 방학식을 했습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 저의 침대가 1학기 때 썼던 책들로 점령당했어요. 정리해야지 해야지 하다가도 책 무덤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이번 주 안에 과연 다 치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우, 저는 어디 주부분이 준 문자. 근데 이걸 보고 자기가 치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너무 기특한 거거든요. 네. 아무튼 평소 때 만나기 힘든 우리 초딩 학생, 초등 여러분들, 네, 오늘 아침 방학 동안이라도 형편될 때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774님의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와, 제목이 2016년에 데뷔한 루츠 레게 밴드, 네, 레게를 지향하는 밴드인데 노선택과 소울소스의 싱어송 앤 댄스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특수고용직 종사자분들도 내년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 대상에 방과 후 학교 강사,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들이 포함되고요. 특히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도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이게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직종에 따라서 달랐던 고용보험 적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약 17,000여 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점차 이렇게 보이지 않던 사각지대까지 채워지는 변화가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 매일 사용하는 조리 도구들, 이거 오래 사용하면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 코팅 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지거나 긁히면 바로 교체하라고 하고요. 도마 역시 깊은 칼집이나 흠집이 생기면 세균이 남기 쉬워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나무 주걱과 조리 도구는 갈라짐이나 변색이 보이면 바로 새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고, 특히 수세미하고 행주, 얘네가 하루만 사용해도 그냥 뭐 수억 마리의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서 형편만 된다면 이걸 매일 새 것으로 바꾸는 게 좋은데, 아 진짜 이참에 주방 도구들 싹 한번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정부가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의료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지역별 의료 역량을 높여서 수도권이 아니라도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인데요. 지방국립대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을 하고 응급, 외상,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닥터헬기와 응급의료센터를 늘려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도 나설 예정인데, 자,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치료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0: 드리겠습니다.
1: 간호사분들의 상징으로 불리고요. 백의의 천사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열악했던 병원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평생을 다한 이분. 보통 뭐 새 이름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현대 간호학의 기초를 세웠다. 이런 평을 받고 계신 거의 성인이시죠. 영국 출신 이 간호사의 이름은 누구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예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이분의 이름 맞춰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힌트송, 이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윤종신의 목소리입니다. 나이

네, 윤종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힌트송. 자, 백의 천사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영국 출신 간호사 나이팅게일 님이시죠. 자, 참여해주신 아침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유산균 세트와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분들은 오늘 아침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 사는 67세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즘 저의 건강을 위해서 소나무가 우거진 포박림에서 1시간 정도 매일 걸어요. 그늘이 있지만 그래도 덥습니다. 아, 빨리 가서 씻고 에어컨 틀어놓고 좀 자고 싶네요. 아, 매일매일 수고가 많으실 텐데 진짜 본인의 컨디션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75762님. 고이 딸내미가 사춘기가 좀 늦게 왔나 봐요. 짜증이 너무 늘어가지고 더우면 덥다고 짜증, 맑은 날은 하늘 올려다보고 왜 이렇게 하늘이 파란이에요. 비가 오면 비 온다고 짜증. 뭐 사춘기에 학업 스트레스까지 겹치니까 이제 내년 고3 되는데 어떡하죠? 벌써 걱정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죠. 뭐 누구나 다 지나가야 할 시기니까. 네, 한명민님. 그나저나 네, 어쨌든 마음 잘 다스리기를 저희도 응원할게요. 방학이라 혹시 집에 있나? 출근 시간이 워낙 빨라서 아침에 라디오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외근 나갈 때는 항상 라디오를 듣는데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서 문자합니다. 1334님, 너드 커넥션에 그대만 있다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드 커넥션입니다. 그대만 있다면.

0: 9602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카더가든 홈 스윗 홈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에 이어서 들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호박이랑 양파 처리하려고 휘리릭 된장찌개랑 호박전을 요리했습니다. 아, 뭐 이거면 진수성찬이죠. 사실은 냉장고 정리가 목적이었는데 집들이를 해도 될 만큼 푸짐한 한상이 됐습니다. 아, 워낙에 요리에 좀 소질이 있으신 9602님이신가 봐요. 자, 신청하신 노래 함께 들었고요. 몇 달 전에 계속 어지럽고 걷는 것도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빈혈이래요. 정상 수치가 12 이상이어야 하는데 와, 반도 안 되신 거예요. 그러면 5.8이라고 바로 철분 주사 맞고 석 달 동안 주사를 22회나 맞았습니다. 고생 좀 했어요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정상 수치 범위로 접어드신 상태인지 잘 드셔야 합니다. 진짜 여름에 진짜 젊을 땐 몰랐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확실히 계절 네, 쉬운 계절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컨디션 잘 챙기세요. 6505님 파이팅이고 둘째 딸이 첫 직장에서 일한 지 이제 한 달이네요. 부모야 항상 자식 걱정하는 거지만 둘째는 특히 더 애가 쓰이잖아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문자합니다. 민지야, 한 달 동안 수고했어. 엄마가 늘 응원하는 거 알지? 넌 앞으로도 멋지게 잘 해낼 거야. 사랑해 라고. 4413님. 뭐 둘째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지만 저 뭔가 좀 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초보 엄마 아빠라 첫째 때는 막 이것저것 신경 썼는데 둘째 때는 뭔가 첫째한테서 그래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더라 뭐 이러면 또 약간 손을 덜 쓰게 되는 미안함 같은 게 좀 남아있는 법인데 아무튼 그래도 둘째들이 보통 눈치는 더 빠른 것 같고 예. 자, 광고 바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찌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자, 박예니님이 신청하신 Nat King Cole Straighten Up and Fly Right이라는 노래인데요. 옛날에 한 노래 다시 한번 노래를 입혀서 발표한 그런 노래입니다. 자, Nat King Cole과 나탈리 콜이 함께 했어요. 1, 2, 3, 4.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시음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0: 탄탄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3: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무래도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의 노래를 떠올리려다 보니까 오늘은 프린스의 전설적인 앨범 1999이라는 앨범 중에서 사실 이 앨범은 정말 히트곡이 너무 많아요. 네, 그 타이틀 앨범 타이틀인 1999도 있었고 드릴리오스라고 하는 곡도 바로 이 앨범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이디 캡 드라이버라는 그런 곡도 참 좋아했는데 그 뒷부분이 방송에서 들기에 조금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곡은 뭐 빌보드에서도 크게 사랑을 받은 곡이에요. 리틀 레드 콜벳이라는 곡인데요. 당시에 프린스가 사용했던 이 린 드럼이라는 드럼 머신이 이 앨범에 정말 100% 활용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쓰면은 아 이거 프린스 사운드잖아 이제 이렇게 될 만큼 그 반젤리스의 어떤 그 특유의 CS80이라는 소리처럼 하나의 악기를 그냥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버린 그런 앨범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참고로 리틀 레드 콜벳은 당시 미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빨간색 스포츠카입니다. 우리도 덩크슛 보면 덩크슛 뭐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대명사 80년대니까 특히나. 자, 프린스의 시원한 리틀 레드 콜벳 오늘 생각난 노래로 함께 들어요.

0: 엉망이!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0: 명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액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있다고 저도 하나 신청해도 됩니까? 하시면서 김진표의 유난히 신청하셨는데 듣고 계신가요? 네, 신예원이 피처링을 한 유난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영주에 사는 두부 엄마예요. 드디어 중2 딸아이의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신났는데 이상하게 저는 하루 종일 밥 먹어라, 숙제했냐, 폰 좀 내려놔라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전국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우리 모두 한 달 동안 서로의 멘탈을 잘 붙잡고 웃으면서 무사히 완주해 봅시다. 모든 부모님들 파이팅입니다. 소윤아, 우리 한 달 잘 지내보자. 이게 갈수록 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방학이어도 아이들이 그냥 멋대로 밥만 주면 그냥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또 부모님들이 챙겨주고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신경이 한 다섯 배는 더 쓰이는 법이죠. 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아이들은 방학입니다. 맞춰주자고요. 4839님도 화이팅이고요. 2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일을 올해로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해 기차 타고 광주로 가고 있어요. 낯선 타지에서의 생활을 하려니 고민도 걱정도 많지만 잘 적응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기를 응원 부탁합니다. 라고. 그럼 21년 동안 하신 일을 접지만 광주에서 새롭게 이미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무튼 중간에 뭐 뜨는 시간 없이 또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 뭐 축하드리고요. 일단 거기서 잘 자리 잡으시면 또 가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805님도 파이팅입니다. 100일 된 우리 아가 시댁에 맡기고 육아 탈출 해보려고요. 아이고, 100일이면 진짜 엄마 예, 한번 자유시간 가질만 하죠. 지금 뮤직 페스티벌에 가게 됐는데 너무 설레요 하면서 넬리의 딜레마를 신청하셨는데 이지은님, 자, 듣고 계시죠? 켈리 로울랜드가 피처링한 넬리입니다. 딜레마.

네, 브래드의 If 김수아님의 신청곡으로 주말 부부시래요. 이제 한 달 됐는데 평일에는 열심히 육아를 하고 남편은 타지에서 홀로 힘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듣고 싶은 노래라고. 아휴, 다들 좀 짠한 마음도 들지만 네, 선배로서 또 그만큼 열심히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효도할 거예요. 네, 김수아님. 예전에는 밤 늦게 커피 마셔도요. 누우면 3초 안에 잤거든요. 근데 요즘

원래는 낮에 한 잔만 마셔도 밤에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500원 추가하면서 디카페인으로 주문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디카페인으로 하면은 다시 5초 만에 주무시나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5초 만에 잠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3642님. 네. 근데 사람 몸은 확실히 바뀌어요. 네. 자기 몸이 하는 소리에도 귀를 잘 기울여줘야 합니다. 자, 0202님이 오하윤에서 선물 중에 그 반찬 세트 얘기하실 때 왜 자꾸 저한테는 빈센트로 들리는 걸까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의미에서 빈센트를 신청하셨는데 딱 브래드 노래 듣고 듣기에 딱 좋은 타이밍 같아서. 자, 0202님의 신청곡 돈 맥클린입니다. 빈센트.

0: 여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저희 신랑은 어릴 때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회사 다니면서 거의 선수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10살 아들도 축구를 하고 있죠. 둘만 축구 얘기로 하도 꽁냥꽁냥 하길래 저도 좀 끼고 싶어서 여성 풋살팀에 진짜 큰맘 먹고 들어갔어요. 실은 아들 공 받아주려고 시작한 건데 이게 점점 본격적이 되더니 얼떨결에 5월 달엔 대회에도 나갔어요. 대회에 갔더니 실력을 겸비한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천지더라고요. 다들 어디에서 뭘 하다가 이렇게 오셨는지. 첫 대회가 너무 긴장되고 주눅 들어서 그냥 눈앞에 공만 보고 뛰는 동네 축구를 한 거 있죠. 새삼 침투 패스를 한다던 아들과 남편이 대단해 보입니다. 제가 패스를 하면은 침울해지는 침울 패스거든요. 저도 언젠가 침투 패스 좀 해보고 싶어요. 아니 그나저나 저는 사연이 있는데 4087님이 일단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침울 패스라고 하셨지만 일단 공을 잡아서 패스를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아들과 남편과 같은 취미를 가졌다는, 예, 그 축구를 같이 취미로 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언젠간 현란한 드리블과 침투하실 날이 꼭 있지 않을까요? 부상당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가족이 좋은 취미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7월 29일 수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 전해봅니다.

네, 경서의 목소리로 네. 슈퍼스타 원래 이한철 씨 히트곡인데 느낌이 사뭇 다르네요. 경서 씨도 그 골차는 그녀들 그래서 오랜 시간 지금 예, 골 때리는 네. 발라드림 FC 멤버죠. 거기 보면 서기 씨도 그러고 진짜 공을 하도 잘 차서 화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활약이 어떤지 갑자기 또 궁금해집니다. 자, 경서의 슈퍼스타. 거기 별명이 캐논 슈터. 그쵸. 그 장거리 슛을 잘 하더라고요. 축구 얘기 나온 김에 9821님이 초등학교 2학년 유소년 축구 선수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그동안 달려온 2년간의 시간이 드디어 빛을 봤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회가 있었지만 성적을 못 내고 있어서 답답했는데 지난 주말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제가 잘 알기에 너무 뿌듯했습니다. 아, 이 축구라는 게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이라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 우승이라는 게 절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7342의 초등학교 6학년 아드님도 아이고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월드컵 내내 새벽에 일어나셨다고. 저는 축구를 잘 몰라서 그냥 비몽사몽한 상태로 보기만 했고요. 우리 아들은 옆에서 그냥 쫑알쫑알 해설위원의 빙의를 해가지고 참 월드컵이 4년마다 한 번이라 참 다행입니다. 라고. 아유, 그래도 따라서 같이 보시는 게 또 대단한데요. 네. 자, 이번에는, 자, 진우 씨의 노래. 바로 그 롤러코스터의 진우 씨가 사실은 솔로 음반을 이미 롤러코스터 데뷔 전에 두 장이나 발표를 했던 전력이 있죠. 엉뚱한 상상. 이 집이 바로 이 세레나데라는 곡이 들어있는데요. 이 노래 오랜만에 함께 듣습니다.

네. 해서웨이라는 팀이에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밴드인데 해서웨이 그러면은 앤 해서웨이라는 배우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밴드 이름은 소울 뮤지션 더니 해서웨이에서 따왔대요. 근데 그냥 해서웨이 치면은 하도 많은 해서웨이가 나오니까 여기 마지막에 웨이에 스펠 A자를 숫자 9로 표시를 한 네, 그래야 좀 차별점이 생기죠. 사실 검색하다 보면은 진짜 좀 만만한 이름은 너무 여러 가지가 떠가지고 이게 가수인지 예 이렇게 헷갈릴 때가 좀 못 찾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네, 내공을 보여주는 밴드 같았습니다. 남편 자랑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매일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줘요. 볶음밥도 하고 햄도 굽고 호박볶음에 감자볶음까지. 저보다 요리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요? 저는 설거지를 잘합니다. 0736님. 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근데 아무튼 분담이 잘 되고 있으니까 네, 계속 이렇게 알콩달콩 행복한 부부 되시기를. 아, 남편들이 부담스럽겠어요. 저는 올해 휴가가 없답니다. 남들 다 여행 갈 동안 전 병원에 가야 해요. 딸이 아파서 주사 맞고 약 챙겨 먹고 출근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내년에는 꼭 여행 가방 들고 떠날 수 있길 하셨는데 0522님 네. 아무튼 빨리 쾌차하시기를 응원 드리고요. 네. 어때요? 그래도 내년에 진짜 건강해진 몸으로 네. 발 빨리 낫기를 응원 드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집 강아지 제가 직접 털 다듬어 주려고 애견 미용 영상 보고 있어요. 비싼 미용 기구도 주문했는데 빨리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예,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을 테니까 강아지가 조금 예, 애꿎게 막 뜯겨나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예, 경험자로서 얘기 드립니다. 6243님 그 정성이 어디예요? 예. 자 광고 듣고 올게요.

0: 직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수요일 오늘 아침 어느덧 마지막 곡 준비하고 있어요. 2844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저한테는 생소한 제목이에요. 우효 노래 제가 K-드라마까지 잘 챙겨 들었었는데 제목이 돌아온 울고 있을 4개. 울고 있을 4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노래인지 자 끝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수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제작 발표회는 스태프와 배우가 공들인 결과를 가장 먼저 알리는 자리입니다. 그 노고를 알기에 자료 조사도 하고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의상까지 고민하죠. 사실 저도 늘 떨립니다. 하지만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변수는 항상 있잖아요. 철저한 준비가 유연함의 비결이고 그 디딤돌만 있다면 어떤 파도도 기분 좋게 올라탈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 명소로 거듭난 무릉 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산의 한 카페에서는 독특한 노트가 있대요. 노트마다 재미있는 제목도 쓰여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직장 동료 썰 푸는 곳. 전 애인의 현 애인에게 전하는 말. 3년 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등등 내 아내 이야기를 익명으로 적어놓는 건데요. 이 노트를 도파민 노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누구한테나 레전드 썰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문제는 그걸 풀어놓아야 속이 시원한데 누가 알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한테도 대나무 숲이 있으실까요? 여기 브런치 카페가 오늘 그런 곳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도파민까지 책임지고 싶은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7월 29일 수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비위치드의 세라비라는 노래 띄워드렸는데요. 와, 진짜 경쾌하고 듣기만 해도 뭔가 신이 나서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이 비위치드는요, 아일랜드의 걸그룹이래요. 1998년도에 데뷔한 걸그룹이고요. 세라비는 프랑스어로 그게 인생이지, 인생이란 그런 거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도 방금 알았네요. 아까 오프닝에서 부산 카페에 한 도파민 노트가 있다고, 그 노트에는 뭐 이해 안 되는 직장 동료 썰 푸는 곳도 있고, 전 애인의 현 애인한테 전하는 말, 뭐 3년 전에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등등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는 노트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가서 제 비밀을 적지는 않고 한번 그 노트를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한테도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은 이 레전드 썰 혹은 비밀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예전에는 친한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 비밀은 또 비밀대로 이렇게 흘러서 어딘가에 도착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진짜 비밀은 제 마음속에만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제 입으로 꺼낸 이야기인데 그게 뭐 소문이 퍼졌다고 해서 마냥 다른 사람만, 뭐 다른 친구들만 탓할 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긴 했지만 또 가끔은 누군가한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대나무숲이 한번 되어드리겠습니다. 레전드 썰 좋고요. 제 도파민 채워주세요. 고민도 좋고요. 혼자만 알고 있기 답답했던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브런치 카페 익명이니까요. 부담 없이 보내주세요. 샵 1233, 샵 1133번 열려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이 시간 함께하고 싶은 노래도 많이 보내주세요. 너튜브에서도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빚 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0: 내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7월 29일 오늘의 재난 정보입니다. 여름철에는 휴가와 모임이 늘면서 음주운전의 유혹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와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자리가 예정돼 있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귀가 방법을 미리 계획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고요. 10cm의 아메리카노 바로 띄워드릴게요. 3969님의 신청곡입니다.

네, 10cm의 아메리카노 듣고 왔습니다. 7812님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필요한 날씨라고 선곡 짱이라고 해주셨는데 3969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잠깐 외출하셨는데 너무 덥다고 하셨어요. 시원한 하루 이 노래로 한번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듣고 왔고요. 이 너튜브에서 이승우님께서 비밀을 품은 여인 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김석빈님께서 라디오로만 목소리 듣다가 실시간으로 보니까 더욱 반갑다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운전하지 않으셔서 실시간으로 화면도 시청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너튜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평일에 매일 하고 있잖아요. 이 너튜브에서 재미있는 뭔가 이야기를 했다던가 함께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구간이 있으면 제가 편집을 재밌게 해서 이 너튜브와 인별그램에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팔로우 해두셨다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별그램도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나름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볼게요. 4112님의 신청곡입니다. Beautiful Life, Ace of Base의 노래네요. 지금 바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에이스어베이스의 뷰티풀 라이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다 신나는 노래만 이렇게 신청해주고 계신데 저도 덩달아서 텐션이 업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해서 여러분한테도 이 목소리를 통해서 텐션 업된 이 기운이 전달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송태진님과 동희동희님, 너튜브에 보이는 라디오 처음 방문해주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많이 함께해주세요. 4652님, 아메리카노, 먹고 싶으시다고. 현실은 꼬맹이들 점심 준비하고 계시대요. 이번 주는 학원도 방학이네요. 행복하네요. 점. 이렇게 보내셨는데. 행복하신 거 맞으실까요? 요즘 초등학생들 방학하고 또 학원도 방학이면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육아하셔야겠네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4652님. 2023님께서 오늘 나연아나의 연기와 목소리 기대합니다. 이렇게 보내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뮤직 퀴즈 극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기 오늘도 보여드릴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아니, 제 연기 말고요. 염지웅 배우의 연기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님의 신청곡 만나볼게요. 크러쉬의 뷰티풀 듣고 오겠습니다.

네, 크러쉬의 뷰티풀 듣고 왔습니다. 5220님 오늘 뷰티풀 선곡이네요 해주셨네요.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크러쉬의 뷰티풀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노래가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뷰티풀 라이프이었습니다. 이 크러쉬의 뷰티풀 드라마 도깨비 OST였잖아요. 아, 도깨비를 제가 언제 봤지 하고 검색해보니까 2016년 12월에서 2017년 초까지 이렇게 했네요.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아, 이 브런치 카페 하다 보면 이 추억의 노래 오랜만에 만날 때마다 이렇게 검색해 보고 하면 시간 진짜 빠르다 하면서 뭔가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도깨비 검색해 보다 갑자기 생각난 게 이동진 영화 평론가가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그러나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이렇게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시간 진짜 빠르니까. 하루하루는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열심히 살고 그치만 인생 전체는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내

내버려 두는 그런 마음가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도깨비 10주년 특집도 했었다고 5220님이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볼게요. 아마 1부의 마지막 곡이 될것 같네요. 5220님의 신청곡입니다. 이승윤의 지식보다 거대한 우주에는, 한 번도 안 들어본 노래인데 같이 들어볼게요. 새벽 내내 비를 뿌리더니 개안하게 개인 아침이라고 하면서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새벽 내내 비가 온 지역도 있군요. 전 새벽에 창밖을 안 봤어서 비가 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식보다 거대한 우주에는 이승윤의 노래 함께 하시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며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에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뮤직 퀴즈 극장 함께 할 테니까요. 정답송 아시는 분들은 선물 푸짐하게 바뀌었습니다. 정답송과 그 정답송을 부른 가수까지 맞춰주시면 추첨자 통해서 당첨자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뮤직 퀴즈 극장 출발해보겠습니다.

0: 네, 브런치 카페 수유리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꽁트 듣고 문제 풀고 노래 듣고 선물 챙기고 일석사조가 있는 재미죠. 뮤직 퀴즈 극장 출발할게요. 뮤직 퀴즈 극장의 맛을 살려준 남자를 이번 주에도 모셨습니다. 연극배우 염지웅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염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잠시 사과 말씀드릴게요. 제가 마이크가 올라가 있는지 모르고 네. 이렇게 헛기침을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1: 네, 영감님인 줄 알았습니다.
0: 염지웅 배우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 실수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직관하는 염지웅 배우. 네, 네 저도 한번 실수 찾아볼 거예요.
1: 오늘 좀 실수를 해보겠습니다. 잘 찾아주세요.
0: 네, 완벽한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도 뮤직 퀴즈 극장 함께 해볼게요. 저희가 꽁트를 들려드릴 겁니다. 보통 꽁트가 아니고요. 실수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연극배우 염지웅님의 명령기가 살아있는 꽁트 전해드리고요. 이 꽁트 들으시고 이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가 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가사 속에 어떤 정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셔서 정답송을 생각하신 후에 정답송과 그 정답송을 부른 가수 50원의 정보 이용료 되는 샵 1133, 샵 1133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네, 김영민님, 달콤설탕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KKU, LU, KKU, LU님 너튜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염지웅 배우 팬분이신 것 같아요.
1: 네.
0: 오늘도

0: 잘생겼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꽁트 오늘 들어가 보기 전에 네. 어떤 꽁트인지 한번 소개 간략히 해주시죠.
1: 아, 네. 일단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그 문자를 보내실 때 아주 정확히 잘 적으셔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고.
0: 네.
1: 예, 김나연 아나운서처럼 실수하지 않고 이제 정확히 잘 보내주셔야 해요.
0: 맞아요.
1: 네, 오늘의 꽁트는요. 이제 너튜브에는 이제 제목이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최익현, 그러니까 최민식 선생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0: 네, 근데 뮤직히즈창 제 캐릭터는 오, 작가님 뭐라고 적어주셨냐면요. 염지웅 배우, 영화 범죄와의 전쟁 최민식 이렇게 적어주시고 김나연, 없음. 계속 흐느껴라. 이렇게 적으셔서 너무 네. 웃겼어요. 아니 네. 지난주에 제가 사유리님 성대모사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좀 잘 못했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내가 아는 사유리가 맞냐 이런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1: 네네.
0: 그 제 친구도 그날 실시간 방송을 봤나 봐요.
1: 네.
0: 미국에 사는 친구가
1: 네.
0: 내가 사유리를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깨톡이 왔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제 김나연 아나운서임을 조금 알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그 인물과 동화가 되셔가지고 그런
0: 아니에요.
1: 것 같습니다.
0: 제가 지난주에 잘 못해서 제 캐릭터가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오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그럼 오늘 꽁트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택시.
2: 어서 오세요. 어디 가십니까?
0: 아저씨, 우선 어디든 빨리 가주세요.
2: 그 아가씨, 뭐가 그래 서러워서 옵니까?
0: 방금 남자친구한테 차였어요. 빨리 가주세요. 뒤에 택시 있죠? 거기 남자친구가 탔어요. 이제 집으로 가는 거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겠죠?
2: 그놈이 눈이 삐었는갑네. 비오는 날 이렇게 이쁜 손님을 뻥 차다니 그놈이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0: 아저씨 천천히 가주세요. 빗물 사이로라도 볼래요. 이렇게 집에 가는 거 보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2: 아가씨는 곧 좋은 사람 만날 겁니다. 근데 그놈 어디 최십니까? 이 대구박이 딱 우리 집안이던데 그놈 이름이 뭡니까?
0: 최영배요.
2: 네, 이럴 줄 알았다. 행배 그놈이 우리 큰할아버지의 고종사촌의 둘째 아들의 조카의 사촌 되는 놈이다. 아하.
0: 아저씨 지웅이랑 친척이세요?
2: 아, 막 그놈이 날 대부님이라고 부르면서 졸졸 쫓아다녔지. 너그 최영배 학성동 살지? 에? 내가 그놈이랑 밥도 먹고 에? 벌쳐도 하고 에? 목욕탕도 가고 에? 다 했어, 마.
0: 아저씨 그럼 연락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2: 아하, 최영배 살아있네. 내가 글마 아주 콱 혼을 내줄 테니까네. 아가씨는 걱정 마세요.
0: 아저씨 우는 손님 귀찮을 텐데 감사해요. 지금 내리면 갈 길이 멀겠죠? 그래도 지금 비오는 날을 걸어가면 우든지 미친 사람인지 모르지 않을까요?
2: 아가씨 행배가 내 핏줄이긴 하지만 글마 걸렸다 아이가. 똥차 지나갔다 생각해요. 어이.
0: 네, 오늘 꽁트 함께 하셨고요. 아, 완벽한 염지웅 배우. 오늘 완벽하다고 하니까 실수하셨네요.
1: 그 뒤끝이 좀 있으시네요.
0: 농담이에요. 농담. 아, 제가 이 차인 어떤 여인의 역할을 맡았는데 차여본 적이 없어서 좀 발령기를 한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아, 농담이에요.
1: 아, 농담을 예, 알겠습니다.
0: 예. 아니, 연배우님 네. 너무 착하시다고 지웅님께서 연배우가 어디가 착한 거죠?
1: 아, 예.
0: 그리고 내 눈을 바라봐님께서 뭔가 처음 오신 것 같은데
1: 네.
0: 여기가 김나연을 잘 성대모사한다는 전국 1등방 맞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 네, 성대모사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김나연 아나운서 성대모사.
0: 김나연이 김나연 네. 아나운서 성대모사 잘한다.
1: 네.
0: 칭찬인가요?
1: 네, 칭찬이죠. 너무 잘하시니까.
0: 네, 오늘 꽁트 염지웅 배우는 범죄와의 전쟁 최민식님 이렇게 최민식 선배님 연기하셨는데 네.

0: 뭔가 엄청 신나서 하신 것 같아요.
1: 아, 예.
0: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1: 아니요, 못해서 약간 오늘은 좀 기세로 갔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사실 기세가, 인생은 기세죠.
1: 예, 기세다. 기세로 갔습니다.
0: 여러분을 연기 듣고 지금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답송과 정답송을 부른 가수 정확하게 오탈자 있으면 안 됩니다.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송 만나보기 전에 오늘 힌트송 뭐예요?
1: 네, 힌트송은요.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학창 시절 내내 좀 들었던 노래인데 이 산이의 이별 식탁.
0: 저도 이런. 좋아했어요.
1: 아, 네. 아,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노래 취향이 맞는 거. 김난 아나운서랑 네. 항상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러고 살았는데.
0: 오늘 디스전인가요? 네, 산이의 이별 식탁 염지웅 배우와 저랑 처음 통했네요. 네, 이별 식탁 지금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2: 밥 한 끼 먹자.
3: 안 돼.
2: 밥 한 끼 먹는 건데 왜?
3: 우리 헤어졌잖아.
2: 부탁이야. 응? 한 번만.
3: 그래, 나갈게.
4: 마지막.

0: thank you. Oh, yeah. I can't let you go out of my life now. Goodbye.
1: Goodbye. 네, 오늘 뮤직키즈 극장의 힌트송 산이의 이별 식탁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자창 굉장히 뜨거운데요.
2: 네.
1: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이 맞추신 이 곡을 말하기 전에 한번 다른 이야기들부터 읽어볼게요.
2: 예.
1: 7811님 너무 슬프다 연디 흐느끼니까
2: 아,
1: 해주셨고요.
2: 네. 눈물 연기 장난 아니세요.
1: 아, 7865님 김나연 하나는 크리스티나가 딱입니다.
3: 안녕하세요.
1: 아 이거 못하겠네요. 이제 또 제가 이게 처음에 크리스티나 했을 때가 제일 네. 잘했던 것 같아요.
2: 아 근데 이게 약간 자신감을 잃으신 거.

0: 그래요?
1: 네, 오늘.
0: 아, 다음 크리스티한테 자신감 회복해서 올게요.
1: 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세라고.
0: 그러니까요. 2037님, 꽁트 처음 듣는데 너무 재밌네요. 응?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명배우,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3521님도 연기 너무 재밌다고 보내주셨고, 5944님, 흐느끼는 연기 잘하신다고 실수 없이 오타 없이 정답 보낸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잠시 후에 정답 만나볼게요. 그리고 9820님 두 분의 연기 굉장했다고 네, 오늘 네. 아주 굿이라고 네. 또 보내주셨네요. 우리 네. 오늘 연기 칭찬 왜 이렇게 많아요?
1: 김나연 아나운서가 네. 캐릭터가 빠지니까 갑자기 너무 잘해지신 거 아니에요?
0: 아, 전 그냥 김나연 연기를 할까요?
1: 아니요, 저는 크리스티나를 포함한 그런 캐릭터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김나연 아나운서의.
0: 아이, 감사합니다. 1123님 최민식 배우 연기, 김나연 아나운서 발연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이거 칭찬인지. 네.
1: 아니요, 칭찬입니다.
0: 네. 정답을 모르시겠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네. 오늘 정답 사실 네. 그 정답이 나뉘지 않았어요. 오늘 문자가 네. 다 똑같은 걸 보내주셨는데 네, 네. 혹시 이 가수만 조금 나뉘어서
1: 예, 예, 예.
0: 윤종신의 이별 택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1: 네.
0: 김현우의 이별 택시 보내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1: 네.
0: 또 이루의 이별 택시 보내준 분도 계시네요.
1: 오, 네네.
0: 네, 오늘 정답송이 이별 택시가 일단 맞을까요?
1: 아, 이별 택시밖에 안 왔나요?
0: 네.
1: 이건 좀 의외인데.
0: 그러니까요.
1: 네, 정답입니다.
0: 와,
1: 정답입니다.
0: 오늘 다 맞추셨는데 네, 사실 이게 윤종신님, 김현우님의 이별 택시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1: 네.
0: 이루님의 이별 택시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거든요. 한번 네. 잠시 후에 제가 검색해보고요.
1: 네.
0: 검색해보는 동안은 우선 김현우의 이별 택시 오늘 정답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뮤직 퀴즈 극장의 정답송 김현우의 이별 택시 듣고 왔고요. 이루님은 이별 택시를 안 부르신 것 같습니다. 김현우와 윤종신의 이별 택시 이 두 곡만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염지웅 배우 오늘 뮤직 퀴즈 극장 함께했고요. 먼저 정답자분들 중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셔서 랜덤으로 뽑았어요. 9820님, 5944님, 9828님, 7985님 네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안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염지웅 배우와도 인사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아까 근황을 못 물어봤어요. 요즘은 어떤 일 하면서 보내고 계신가요?
1: 요즘에는 2인극 이제 어울림 골목길 연극 열전이 끝나서요. 이제 너무 다사다난했던 2인극이 끝이 나서 조금 요즘에는 심신의 평화를 좀 유지하는 중입니다.
0: 아
1: 너무
0: 진짜요?
1: 좋아요. 네.
0: 이제 8월이잖아요.
1: 네.
0: 혹시 휴가 계획은 없어요?
1: 휴가요?
0: 네.
1: 휴가 오늘 떠납니다. 삼척으로.
0: 아.
1: 네. 삼척에 또 이제 아는 동생이 연극 올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극 보면서 이제 장호항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0: 와 부럽다.
1: 네. 문어도 먹고.
0: 좋으면 알려줘요. 저도 한번 장호항 가보게.
1: 예, 사진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0: 사진 나중에 보여주세요. 안 보내주셔야 되니까.
1: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선을 그으시네. 알겠습니다.
0: 농담이고요. 네, 염지웅 배우와 함께했고요.
1: 네.
0: 네,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그래도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오실 수 있죠?
1: 네, 그럼요.
0: 네, 염지웅 배우와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뮤직퀴즈 염지웅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염지웅이었습니다.
0: 네,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욕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0: 에어비앤비.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네, 브런치 카페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7812님, 연디의 흐느낌엔 김현우님이 부른 곡이 더 어울린다고 해주셨네요. 그래도 오늘 정답송으로 김현우님 버전으로 띄워드렸네요. 제가 잘 한번 선곡을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요, 내 맛소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 있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강원도 현지인집 맛집들도 많이 나눠주시면 제가 내일도 추첨 통해서 푸짐하게 선물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저 김나연 아나운서의 맛집까지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푸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일 어떤 음식점을 알려드릴까요? 한번 하루 종일 오늘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럼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날도 굉장히 더운데 시원한 곳에서 오후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그럼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여전히 방법은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

0: 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오의 희망고 이호석입니다. 일주일의 한가운데인 수요일 점심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손에서 스마트폰 놓지 못하고 화면을 넘겨보고 계시는 분들 뜨끔하시죠? 많이 계시죠? 영화 인터스텔라 그리고 오펜하이머를 만든 세계적인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요, 놀랍게도 개인 휴대전화와 이메일 주소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급한 연락은 아내를 통해서만 받고요. 필요할 때 선불폰을 잠시 쓴다고 하네요. 아우, 크리스토퍼 놀랍네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와 몸에는 청량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알림과 쇼폼 영상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마구 뿜어내게 만들어서 괜히 보고 있으면 불안하고 조급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화면을 좀 멀리하는 순간 비로소 뇌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면서 진짜 집중력과 창의력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잠시나마 핸드폰 보고 계신 분들 빨리 내려놔요. 핸드폰 내려놓고 하늘을 좀 봐요. 하늘.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진짜.

0: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주머니 속에 살포시 넣어두고 바람소리, 빗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온기어린 목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우리 지후군이 이렇게 오프닝을 써주고 휴가를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문자 보내려고 폰을 들었는데 그럼 뭐 문자는 어떻게 보내요? 1178번님, 4651번님. 아, 반가운 목소리인데 근데 문자는 어떻게 보내? 핸드폰 내려놓으면. 그러게요. 예, 지우는 왜 이런 오프닝을 써주고 갔을까요? 문자 받지 말란 얘기죠. 예. 안 됩니다. 두 시간만큼은 문자 받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1533, 50원 빠지고요. 길게 쓰시면 50원이 더 빠지는 문자 메시지 함께해 주시길 바래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우리 지후군은 휴가를 갔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대타로 DJ 보고 있는 전 정의만곡 DJ 호디입니다. 2968번님께서도 어머 진행자분이 바뀌었나? 라고. 아, 일주일. 예, 우리 깔끔한 젠틀한 지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뿅 하고 또 프레시된 마음으로 치료된 마음으로 나타날 겁니다. 5741번님 핸드폰 계속 보면서 쇼핑하다가 호디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안녕 이라고 또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정의 만곡 2시간 함께해 주시죠.
1: 티긋티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4: 현대 오피스.
1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0: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1: 이번 주는 후디와 함께해요. 자, 오늘 스마트폰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스마트폰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아, 점심 먹기 전에 나누는 스몰 토크. 오늘 주제는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본 것 중에서 기억나는 뭐 이야기? 재밌었던 이야기? 뭐 있으면 적어주세요. 기억나는 이야기. 왜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이런 안 좋은 점을 준다. 뭐 코르티솔을 마구 뿜어내게 만들어서 뭐 굉장히 집중력과 창의력을 떨어뜨린다라고 연구 결과를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보고 있으면 가끔은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 사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본 것 중에서 기억나는 이야기 뭐 재밌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되게 신기했다 라는 거 있으면 같이 한번 나눠보죠. 그러면 또 우리가 그래? 하면서 또 시간 날 때 검색을 또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269번님 문자 보내서 폰 못 내려놔. 남자가 비처럼 내려오는 거 안 반가워. 남자는 우리 신랑 한 명으로 만족이라고. 아, 그래요? 예. 자, 핸드폰 이야기 한번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 1533번입니다. 샵 1533번. 50원 빠지고요. 길게 쓰시면 50원이 더 빠지는 문자 메시지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7812번님, 호디 온다는 소식에 웰컴 선물 준비했는데 어제 도착했는데 받아보셨나요? 라고 또. 예, 받아봤습니다. 그 정문에서 이제 우리 일 해주시는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여기 호디 선물 도착했다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빵도 있고 과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스태프들에게 저는 이제 선물 받으면 먹는 거면 다 스태프들이랑 같이 나눠 먹거든요. 예. 그래서 스태프들에 대해 이제 나눠주려고 나눠주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딱 먹었는데 어떤 친구가 딱 먹어보더니 형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뭐야 이거?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맛이 없는 걸 선물을 해주시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강아지 간식이었네요. 예, 나눠준 거 다시 회수해서 우리 날이 갖다 줬어요. 너무 감사드리면서 80s B.A.D. 자, 핸드폰 이야기, 스마트폰 이야기 나눠볼게요.

1419번님, 제일 나쁜 게요, 줬다 뺏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친구에게 예, 간식을 다시 줘야겠네요. 요즘 핸드폰으로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최근에 어떤 거 검색하셔가지고 와 이거 뭐야? 오 뭐 놀라셨거나 아니면 재미를 좀 느끼셨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같이 봐요 같이. 9106번님 휴대폰으로 이어폰 끼고 정이 듣고 있어요. 오늘 점심 메뉴는 시원하고 새콤달콤한 열무국수. 열무의 그 아삭아삭한 식감과 그리고 새콤한 그 느낌이 예, 국물이 때 살짝 배잖아요. 그 국물 이렇게 시원하게 들이키면은 야 너무 맛있죠. 아 배고파. 0948번님 어 휴가 때 대신 오신다는 거 단톡방에서 봤는데 진짜네요. 근데 좀 차분해지고 좀 멋져지신 것 같은데 라고 또 해주셨는데 예 어이구 잘못 봤어요. 네. 뭐 저번에 한 몇 달 전에 또 이런 비슷한 메시지 보내신 분들 계셨어요. 많이 계셨는데 뭐 소개는 많이 안 해드렸는데 제 대타 아니겠습니까. 네, 대타는 적당히 그래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이 자꾸 불러주지 대타로 와가지고 너무 그냥 막 오버하고 막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여기 나름대로의 또 상도가 있어요. 네, 요 방송계에서도 나름대로의 상도가 있습니다. 댄방은 딱 그 정도만. 예, 여전히 뭐 까불까불합니다. 예. 9820번님 스마트폰으로 여행지를 아주 짧고 핵심 정보를 봐서 태백, 정선, 삼척 가족여행 너무 멋지게 다녀왔습니다. 여독 부작용이 있을 만큼요 라고 또. 아 맞아요. 여행 갈 때는 아, 스마트폰 진짜 필요해요. 아, 중요합니다. 4691번님 지난주에 핸드폰 교육 가서 AI로 사진 꾸미기 배웠어요. 우리 꼬맹이 사진 예쁘게 꾸며줬어요 라고 또. 아 AI로 이렇게 아이 잘 배우셨네요. 어 너무 귀여운데요. 7732번님 최근에 초록창에서 추억의 예전 방송 자료 블로그를 보다가 22년 전 호디가 방송 진행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사진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예, 저 맞네요. 22년 전 20대 때 7877 엄마가 핸드폰이 망가져서 사러 갔는데요. 사는 폰 기종이 땡땡 플립이었거든요. 어, 그걸 샀는데 그게 그땐 노트북인 줄 알았어요. 라고 또. 아, 그쵸. 뭐 가격도 그렇고 요즘 뭐 이렇게 열리는 거. 네. 노트북 같죠. 4712번님 같이 일하는 쌤들끼리 일하면서 옥수수 얘기하고 어머나 옥수수 먹고 싶다 라고 막 얘기를 끝내자마자 휴대폰을

0: 켰더니 땡땡에서 옥수수 관련 신상 제품이 나왔다고 광고가 갑자기 뜨네요. 라고.
1: 아무래도 핸드폰에 도청기가 있는 듯.
0: 그런 얘기 가끔씩 하더라고요, 진짜. 예. 저도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자, 1419번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부석순, 파이팅!

7980번님, 요즘 농사 짓는데요. 너튜브로 고구마 순 심기, 수박 순, 참외 순 치기 등등 보는데 너무 유익해요. 라고 또. 오, 저도 너튜브로 농사 짓는 법, 뭐 정원 꾸미는 법, 뭐 이런 거 가끔씩 찾아보는데 오, 맞아요.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정보 너무 도움되죠. 4304번님, 문근영 씨가 7살 연상의 정평 씨와 결혼을 했다는 기사 보셨나요? 럴수 이럴 수가.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그러네요. 오, 이미 결혼하셨다고. 오늘 이제 기사가 났네요.

아, 앞에서 사연 보내주셨던 7877번님 3박 4일 아야진, 공영진, 화진포 즐겁게 휴가 보내고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강원도 고성 너무 멋져요 라고 또. 아유, 지금 하셨어요? 네, 고성 너무 멋있죠. 원더풀합니다. 3월 9일에 방송하시고 또 오셨네요. 저는 드라이 예쁘게 하고 김밥 두 줄 사서 고객 언니 화장품 배달 가요. 9748번님 사진도 보내셨는데, 어우, 프리티걸이시네, 프리티걸. 예, 예. 7732번님의 신청곡이기도 하네요. Listen, Pretty Girl.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향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오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온열 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주기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특집. 특집에 맞게끔 이번에는 새로운 퀴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AI 뮤직 퀴즈. 앞에서 핸드폰 얘기도 오늘 또 나왔고, 네. 뭐 그래서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딱 맞았어요. 요즘 AI 많이 사용하시죠? 특히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뭐 궁금증 있으시거나 뭐 영상도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자, AI로 새롭게 편곡한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가사는 기존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어떤 한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 원곡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원곡 제목을 적어주시면 돼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533, 50원 빠지고요. 길게 쓰시면 50원이 더 빠지는 문자 메시지로, 아, 원곡은 이거다, 이 가사 여기 나왔잖아, 아는 척 해주시면 저희가 상품 챙겨드립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와, 노래 자체는 뭐 엄청 유명한 노래죠. 자, 그러면 AI로 만든 이 노래, 과연 원곡은 어떤 노래일까요? 뮤직 스타트!

자, 과연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533번으로 정답하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50원 빠지고요. 길게 쓰시면 50원이 더 빠지는 문자 메시지로 정답 남겨주세요. 와우! 예, yeah. 벌써 정답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전혀 감을 못 잡으시겠다고요? 전혀? 예. 그럼 뭐 살짝만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네.

다 드렸어요. 네. 그 말은 바로 오빠가 너무 좋다는 말이래요. 네. 자, 정답 지금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선물 챙겨 드릴게요. 과연 원곡은 어떤 노래일까요? 그 원곡 노래 제목과 이 노래 제목도 똑같네요. 힌트송입니다. 새바람이 오는 그늘의 노래고요. 이 노래 제목이기도 해요.

1189번님 정답. 오빠가 너무 좋아. 저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요. 예, 앞에 노래는 처음 들어보실 수밖에 없죠. 예, AI로 제가 만든 거니까. 0869번님 와우, 신박한 퀴즈. 멜로디만 바꿨는데 새로운 노래 같아요. 간만에 머리 좀 썼어.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좋은 날이었습니다. 가수는 아이유. 아이유의 좋은 날의 가사를 그대로 AI를 이용해가지고 새롭게 한번 편곡을 해봤어요. 5365번님 날이 너무너무 심하게 덥다 라고 떼주셨고, 4691번님 나도 한번 만들어 볼래, 한번 해보세요. 예, 재밌습니다. 6750번님 5205 5313 맞추셨고, 호디가 만든 거 아니야?

0: 5741번님. 예, 아니에요. 어, 이렇게도 변하네. 그리고 5242번님.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6128. 8005번님. 3423번님도 맞추셨고. 에, 그리고 2449번님. 저도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7923. 7877. 5526. 오늘 다 처음 참여해 주셨어요. 3600번님도 맞추셨어요. 뮤직 퀴즈. 난 너무 좋아. 9106. 0948. 2980번님도 7801번님도 아, 저 유료 쓰고 있는데 라고 또 한번 물어보시지. 예. 자, 등등등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어우, 두 분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
1: 동손인 전 요즘 코바늘로 가방 만드는 영상 열심히 보고 있다.
0: 0948번님. 그리고 또 한 분, 오늘 처음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분
1: 저도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0: 7923번님. 7923 0948.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지금 당장 right now 적어주세요. AI로 살짝 편곡했던 원곡 퀴즈 정답송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아이유 좋은 날.

당첨되신 7923번님. 와우, 당첨돼서 너무 놀랐어요. 저희 직원들이랑 점심 먹고 차 한 잔 사서 드라이브 중이었는데 차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난리. 그러셨구나. 아, 잠깐이라도 즐거움을 드렸다니까 다행이네요. 아, 너무 당첨이 안 돼서 아쉬워. 7877번님. 아쉬우시죠? 아쉬우세요? 네. 지금 한 분께서 7877번님께서 소리 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런 아쉬운 마음을 모아서 잠시 후 4부에 또 재미있는 AI 뮤직 퀴즈. 또한 문제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풀어보시고 3부도 역시 재미있는 퀴즈, 추억의 정의극장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정의극장 퀴즈도 많이 한번 도전해보세요. 코디의 추천 팝송입니다. 오늘의 추팝추팝. 사라강이에요.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4: 3423번님, 호디 금요일에 가족들과 빠지갑니다. 3년 전에도 갔다 왔었는데 체험기구 타다가 목이 꺾여서 한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또 가기로 했지만 심히 걱정이 되네요. 안 떨어지려고 꽉 잡았더니 안 쓰던 근육들을 써서 심한 근육통까지 와서 엄청 고생했어요. 이번엔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라고 떼우셨는데, 예, 안 아플 수가 없죠. 또 아프겠죠. 왜냐? 말씀하셨잖아요. 안 쓰던 근육들을 요번에 또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난 오늘 두 번 빠진다 아니면 세 번 빠진다, 빠지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지 마시고 난 오늘 그냥 한 세 번 빠진다, 마음 편하게 몸을 좀 릴렉스한 상태에서 다시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탑승하시기 전에 이렇게 빠른 노래 탁 틀어놓고 몸 좀 풀면서, 네, 몸을 좀 풀어야 돼요. 아, 이 노래 딱 좋다. 신청해 주신 노래. 몸을 좀 풀어주시면서 즐기시길 바래요. 백지영의 대쉬 흐르고 있고요. 저는 잠시 후 3부로 찾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놀이중심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021년 여름을 강타했던 노래 Brave Girls 치맛바람 3부 시작했습니다. 4368번님 오늘은 날씨가 쨍한 게 너무 좋네요. 직장맘이라 점심에 집에 있는 아이들 밥 챙겨주고 다시 사무실로 고고. 아 도망가고 싶다 라고 또 해주셨어요. 아이고 도망갈 수 없죠. 도망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힘들죠. 예.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면 되지. 갈 수 있으면. 근데 못 가니까 더 힘들죠.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도망 한번 가보시죠. 1613번님 아우 노래 너무 좋아. 호디도 반갑고 선곡도 반갑고 너무 좋아 신이나 라고 또 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그럼 신이 나는 노래들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노래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이 2021년도 히트곡이잖아요. 3부에서는 2021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년 전에 뭐 하셨어요? 저는 뭐 정오 임원고

0: 진행했고, 그리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다녔던 그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때 제가 방송 끝날 때마다 항상 했던 멘트가, 야,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우리 마스크 벗고 정말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거의 매일매일 그런 멘트로 마무리 지었던 것 같은데, 야,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네요. 그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5년 전 그때 그 여름, 그때 그 여름을 생각하시면서 퀴즈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히트했던 노래들도 함께 들어보시고, 그때 추억들도 한번 생각해보시죠. 자, 2021년도 정의극장, 7월의 정의극장 준비해봤어요. 같이 함께 2021년도로 가보시죠.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아귀는 경강에서 내렸고 변경장은 강경에서. 아이,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만. 승마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 본 거는 아니지.
1: 너구리, 새삼스럽게 보는 대로야. 나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0: 그러니까 내가 승마담을 평생 알아봤지만 공부하는 모습은 처음이야. 그런데 갑자기 공부는 왜 하는 거야?
1: 글쎄, 회사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주겠다잖아. 너구리 알지? 내 씀씀이 커진 거. 카드값 메꾸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0: 그렇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해도 꿈쩍도 안 터지만 카드값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
1: 나했다. 오늘은 이만 끝.
0: 아니, 공부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꽃이라니.
1: 오랜만에 책상 앞에 앉았더니 엉덩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속도 답답하고. 더 있다간 병날 것 같아.
0: 쑥마담, 조금만 더 하지 그래.

0: 자격증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1: 잔소리할 거면 가. 제발 좀 가.
0: 알았다고. 가기 전에 퀴즈 하나를 내지.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자는 과연 뭘까?
1: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자? 갑자기 소름 쫙 돋는데? 왠지 나도 싫을 것 같은데.

0: 머리 썼더니 배고픈데 나 피자 좀 시켜주라. 데핑 소스 추가해서.
1: 아, 이 상황에서도 먹고 싶은 게 있다니 역시 쑥마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0: 아, 빨리 안 시키고 뭐해. 라지를 시켜야 돼. 레귤러는 기별도 안 간다고.
1: 아유,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만.
2: 2021년도 여름에 방송이 됐던 추억의 정의 극장.
1: 쑥마담 오랜만이야 쑥마담.
2: 오늘 문제는 바로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자.
1: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자.
2: 어떤 피자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533번입니다. 50원 빠지고요. 길게 쓰시면 50원이 더 빠지는 문자 메시지로 무슨 피자다 라고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피자? 무슨 피자가 있을까요? 피자 중에 띤 피자. 예, 띤 피자도 있고. 생각나는 게 왜 띤 피자밖에 없지? 그리고 또 무슨 피자 있을까요? 콤보 피자. 고구마 피자.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은 뭐 땡땡 피자겠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참 싫어하는 피자. 어떤 피자일까요? 가끔 이 피자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예, 가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자, 어떤 피자일까요? 힌트송 나갑니다. 언타이틀 책임져.

피자를 좋아하는 아이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부러운 아이예요. 8878 0020번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는 이불 피자. 전 늘 잠이 부족하거든요 라고 또 해주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애드립이 생각났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잘 깔끔하게 우리 아이들도 들을 수 있게끔 마무리 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잠이 부족하시면 이불 피고 자야죠. 예, 숙면이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피자 맞춰주셨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정답부터 말씀을 드려야죠. 정답은 바로 책피자. 예, 책피자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분들 중에서 선물 좀 챙겨드려야죠. 소개 좀 해드릴게요. 902번님, 스쿨피자. 아, 요거 아니에요. 학생 때 많이 먹을 때죠. 저는 호디 너무 좋아. 휴가라 집에서 쉬고 있지만 상품을 준다면 차에 가서 식구들과 함성질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준비 하지 마시고. 7432번님. 부산에서 태백 영월로 여행하는데요. 이 동네 되게 시원하네요. 라고 또. 아, 그럼요. 아, 부산에 계셔서 모르셨구나. 이 태백이요. 모기 없는 도시로 유명해요. 모기. 엥엥엥 그 모기. 왜냐? 온도가 낮아가지고 모기가 못 살아요 거기서. 예. 1239번님. 날이 너무 더워. 새아이 방학이라 집에 있고 제가 백수 생활 중이라 아주 힘든 여름이에요. 라고 떼주셨고. 1973번님. 책 읽어라 공부하자 소리하면 한숨이 푹푹. 9724-7801. 그리고 시원한 열무국수 맛나게 먹고 나오다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라떼 사 먹으러 또또또 가고 있다. 여름에 살찔 것 같다. 9106번님.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열무국수 플러스 아이스라떼. 6989번님. 정이 좋아. 난 아재니까 이런 거 너무 좋아. 라고 또 외쳐주셨고. 3152번님. 22번님. 5831. 더운데 깔깔깔이네요. 아,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예스럽죠? 더운데 깔깔깔. 7877번님 계속 참여해 주고 계시고. 0423번님, 뭐 222번님, 2916, 4674, 2811, 뭐 등등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이분들 중에서 책 피자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이분께 선물 챙겨 드릴게요. 2244. 번호 너무 좋네요. 2244. 행운의 주인공 되셨어요.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지금 남겨주세요. 여름 휴가 특집 추억의

추억의 서머 송송송 2021년도 여름 송들 만나볼 텐데요. 앞에서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들으셨는데 혹시 2021년 7월에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 혹시 어떤 노래인지 5년 전이니까 기억하실 수도 있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5년 전 2021년 7월 넘버원 히트송 바로 이 노래입니다. MSG Wannabe 바라만 본다. 아, 이 노래군요. 그 놀면 뭐하니에서 노래 잘하는 남자 가수들 뭐 배우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프로젝트 그룹으로 낸 앨범이었죠. MSG Wannabe 바라만 본다. 이 노래가 2021년 여름에 가장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Oh My Girl 던던 댄스. 아, 이 노래는 아주 신나고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였죠. 자, 이렇게 두 곡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5년 전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7189번님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했습니다. 5년 전 그때부터 제 젊음과 청춘을 아이들에게 바쳤어요. 아직도 현재 진행 중. 저는

정말 행 점점점 행 점점점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하시네. 예, 행행행 행복하신 쓰리행이네. 쓰리행 축하드리면서 자 2021년 7월 넘버원 히트송으로 출발해봅니다. MSG 워너비 바라만 본다.

2021년 7월의 히트곡 Oh My Girl, Dun Dun Dance 듣고 계시고요. 더운 여름에도 고단한 몸으로 책과 함께 열공하는 학생들 좋은 성과 있길 바래요. 2531번님 그러니까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책 펴서 원하는 여러 가지 목적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품 받으면은 식구들과 함성지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1123번님 그리고 새아이 방학이라 집에 계시다는 1239번님 그리고 계속해서 참여해주고 계시는 7877번님 자 문제 또 하나 있어요. 잠시 후 4부에서 재미있는 AI 뮤직 퀴즈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선물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저희는 잠시 후 4부로 찾아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커피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앞에서 아이유의 좋은 날에 있는 가사를 그대로 새롭게 한번 편곡을 해서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유명한 노래, 여러분께서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셨을 것 같은,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예전에 진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바로 그 노래의 어느 그 한 부분을 그대로, 고가사 그대로 AI가 편곡을 했어요.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예, 이 노래가 아니야. 이 노래는 그냥 새롭게 편곡을 한 거고 원래 원곡 제목을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1533, 샵 1533번, 50원 빠지고요. 길게 쓰시면 50원이 더 빠지는 문자 메시지로 정답하고 남겨주세요. 노래 제목만 적어주셔도 돼요. 뭐 가수도 함께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아, 앞에서 열무국수 아이스 카페 라떼까지 드셨다는 그분, AS 메시지 왔네요. 카페 옆에 달인 꽈배기까지 먹었다오. 오늘 저녁은 조금 먹어야겠죠? 라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에이, 드세요. 예, 오늘은 뭐 마음껏 드시고 또 내일 또 잘 조절하시면 되죠. 뭐. 2222번님, 오늘 너무 우울해. 주식이 폭락했어. 라고 떼주셨는데, 아 그래요? 오늘 좀 라이브 중이라 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 큰일 났네. 어디다 이거 나 어떻게? 어,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뭐 어떡하긴요. 예. 오를 날이 있겠죠 또. 주식이란 게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튼 어, 목소리 톤이 많이 낮아졌네요 제가. 자, AI 뮤직 퀴즈. 이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일지 가사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뮤직 스타트.

0: 노래 좋은데요?
1: 네. 너도 알고 있잖아. 이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원곡은 어떤 노래일까요? 샵 1533번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힌트 드렸듯이 노래방에서 이 노래 많이 많이 부르시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 많이 부르시고, 그리고 신나는 노래 하면 또 이 노래 빠질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가수분은 그때도 뭐 활발히 활동하셨지만 최근에도 공연 또는 뭐 행사장에서 이 노래 진짜 정말 기가 막히게 부르세요. 예, 너무너무 신나는 분위기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분의 그 노래입니다. 자, 모르시겠다고요? 한 번 더? One more time? Okay, let's go!

과연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예, 샵 1533번입니다. 샵 1533번 정답하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 많은 분들이 우후 차라리 아유 노래 부를 뻔했네. 아유 안돼. 예, 안 되죠. 샵 1533번으로 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송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힌트송 굳이 안 나가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송 나가야죠.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이 노래 예, 그 발라드 한 곡 지금 계속해서 신나는 노래 나갔으니까 발라드 한 곡 들으면서 정답 받아보겠습니다. 서지원이 부르는 노래 내 눈물 모아. 네, 여기서 정답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이 노래 제목에 정답 하나 잘 한번 골라보세요. 밖으로 하나 둘씩

1123번님 정답 현명한 선택. 현명하지 못했어요. 선택이 현명하지 못했어. 아니에요, 아니. 그 가수의 또 다른 노래. 5241번님 노래방 가면 마지막으로 꼭 부르는 노래예요. 라고 또. 오 진짜? 원키로? 아, 키 좀 낮춰서요? 9748번님 김밥 먹고 믹스커피 먹고 수금하고 뜨거운 햇빛 속으로 또다시 영업 나왔어요. 김현정의 멍. 아 멍 아니에요. 멍 아니에요. 12살 딸도 이 노래를 알고 있다. 호디 작년 엄청 뜨거웠던 여름 인재축제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8335번님 아 그러셨어요? 오

여름 이제 축제 때 오셨나요? 아, 6092번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치지 마시고 조심하시길 너무너무 덥거든요 라고 떼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폭염 대비 꼭 하시길 바라면서 자 정답은 바로 그렇죠. 차라리 나를 미워해 이제 그만 내게 미련 보이지 마 두 번 다시 넌 나를 찾지 마. 네, 요게 이제 그 부분이 딱 이제 편곡이 된 거죠. 정답은 바로 소찬이의 Tears. 정답은 소찬이의 Tears였습니다. 너도 알고 있잖아. 5430795811124 오늘 다 처음 참여해주셨고 너무 트로트랑 잘 어울려요. 9159번님 아, 8637번님 어제 문자 못 보냈는데 축하축하 피카츄 너무 간만에 들어서 웃음났다 라고 뜨셨고 아, 그리고 3433 방학 맞은 새아이들 덕분에 평소보다 더 바쁘네요. 방과 후 육상부 훈련 등 보내고 삼시세끼 챙겨 먹어야 하고 라고 또 아이고 바쁘시구나. 1791번님 6128번님 더운 날 시할머님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상 차림은 외며느리인 저의 몫이죠. 강릉 너무 더워 시원한 노래 들으면서 좀 힘이 좀 날까요? 라고 또 해주셨는데 아이고 글쎄요 시원한 노래가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시원한 노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즐겨주시고 사실은 시원한 노래보다 옆에서 누가 좀 도와주는 게 제일 힘이 될 것 같은데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노바디? 아하 참 점심은 감자 삶아 상추랑 아삭이 고추 된장 찍어 맛나게 먹고 있어요. 3430 등등등 많은 분들이 티어스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분들 중에서 이분 강릉 너무 더워 시원한 노래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6128번님 선물 챙겨드릴게요. 힘나시죠? 네 제사상 잘 차려보시고 그리고 이분 오늘 계속해서 참여해주고 계시는 7877번님 6128 7877 행운의 주인공 되셨어요.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지금 당장 right now 남겨주시면서 자 여러분 다같이 마이크 잡으시고 오늘의 정답송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볼륨 올리세요. 볼륨업! 볼륨업! 볼륨업!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5741번님께서 에이 왔구나 왔구나. 예, 다시 가야 돼요. 요 느낌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03번님도 5313번님도 어머 노래 중간중간 호디의 흥 재밌네요. 저도 덩달아 흥이 납니다. 라고 또 해주셨고, 흥얼흥얼 따라 부르면 왠지 긴 머리도 흔들면서 손으로 하늘을 찌르고 싶은데 현실은 아주 평온하게 컴퓨터 앞이에요. 9106번님. 내적 어떤 댄스는 추셨죠, 그래도?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춘천은 지금 어우 햇빛이 굉장히 강한데요. 예. 네. 아무튼 이번 주 굉장히 덥다고 하죠. 자, 폭염 대비 잘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단꿈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쾌한 2시간 정오의 희망곡.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MC 데이트 이성경입니다. 오늘도 오셨나요? 오늘도 만나주는 두댕이들 반갑습니다. 제가 데뷔한 지는 꽤 됐는데요. 라디오 진행은 살면서 처음이거든요. 우리 두댕이들 덕분에 매일 새로운 이벤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댕이들 기억에 자잘하게 즐거움?

이벤트 같은 걸 남겨드리고 싶어서 뭐가 좋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요. 오늘 날씨 정말 덥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편의점 아이스크림에서 바꿔먹을 수 있는 쿠폰이고요. 1부에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 드릴 거니까요. 오늘 과연 몇 분께 드릴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는 노래 듣는 사이에 입 좀, 목 좀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이성경입니다.

0: 7월 29일 수요일 2시 데이트 첫 곡으로 러브 온탑 비욘세의 노래 들었습니다. 8305님 아니 이건 불디가 고막 남친에서 불렀던 노래잖아요. 무한고음 생성기 뿔디 오늘도 사랑스러운 방송 부탁해요. 와 이걸 기억해 주시다니 좀 많이 부끄럽긴 합니다. 사실 이거를 현장에서 리허설 때 갑자기 하게 되어가지고 누구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기에는 좀 창피하고 저 혼자 노래방에서 이렇게 좀 신나게 부르는 노래방용 제 스트레스 해소곡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또 너무 예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긴 한데 너무 부끄러운 마음도 같이 너무 크네요. 근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출산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이렇게 오늘 왔고요. 오늘로 3일째 벌써 3일이에요. 라디오를 하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오는 길이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덥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준비해놓고 2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749님 안녕하세요 빌디. 저는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좋아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와 오늘 1부에서 소개되는 사연에는요 아이스크림 쿠폰을 드릴 거예요. 방금 소개된 두 분에게도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제가 제작진과 저의 그 눈치 게임이거든요. 저는 좀 한 번이라도 빨리 많이 소개해서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하거든요. 소개하는 대로 제가 이제 팍팍 쏠 거라서. 근데 제작진분들은 제가 또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파악하시고 아 너무 많이 소개하면 곤란한데 하는 긴장된 표정이신데 아무튼 저는 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빨리 말을 할 수 있는 이 특기를 여기서 한번 발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빨라도 최대한 많은 분들께 아이스크림을 드리기 위함이니까 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5632님 회사 휴가라서 5일 동안 금강휴게소 의류 코너로 알바 나왔는데요. 너무 덥네요. 다들 놀러가는 차림으로 다니시는데 좀 부럽네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5일 동안 의류 코너에 내 기운을 다 쏟아붓고 돌아갈게요. 퇴근길에 바꿔 드셔야죠. 아이스크림 쿠폰! 네, 소소하지만 아이스크림 나눠 먹으면서 또 2시에 데이트 저희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막 장난치셔도 되고요. 또 너무 덥다고 하소연하셔도 괜찮아요. 참여하실 곳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 나누다가요. 2부에는 개그맨 김인석 씨 모시고 나의 X 이야기 이어갈게요. 그 전에 광고 듣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꼭지 방탄
1: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0: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들으신 노래는 행복 레드벨벳의 노래였는데요. 아, 오늘따라 노래가 좀 길게 느껴지네요. 사연을 제가 열심히 소개해서 많은 분들께 아이스크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DJ 안영민 씨는요. 출산휴가 중이고요. 그 사이에 저는 일주일 드댕이들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다 소개해드리 못하더라도 또 많은 분들께 또 사연을 뽑아서 아이스크림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혹시라도 또 소개되지 못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8384님, 빌디, 저는 밖에서 일하는 가스기사입니다. 밖에서 일하는 우리는 걱정하지 마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그 무거운 가스통을 나르시고 아, 얼마나 고생하실까요? 그쵸? 그것도 열을 받아서 너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장갑이나 이런 것도 착용하실 거고 아휴, 정말 위험하고

뭐 그러실 텐데 늘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다니시고요.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이템들이 좀 있으면 제가 좀 갖다 드리고 싶네요. 아이스크림 쏠 테니까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789님, 8월에 휴가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영업사원인데 차도 검정색이라 거래처 들어갔다 오면 차가 한껏 달아올라 있네요. 너무 더워요. 으아. 그래요. 까만 차는 좀 생각만 해도 이게 열에 달궈져가지고 숨 막히는 그 열기가 생각나죠. 모든 열을 다 흡수해가는. 조금만 힘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승진이 코앞에 다가와 있지 않을까요? 여기도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1285님, 저는 석적 초등학교 1학년 조은솔입니다. 지금은 엄마랑 도서관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경북 칠곡에 있는 초등학교네요. 그래도 도서관은 조금 시원했을까요? 에어컨을 파워 냉방으로 오늘은 좀 틀어주셨겠죠? 그래도 엄마나 도서관 갔다가 이렇게 더운 날 집에 가는 길이 나중에는 다 모든 것이 쌓여서 어릴 때 소중한 추억들일 거니까요. 이 더운 날도 너무 빛나는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아이스크림 먹고 기분 좋게 방학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9092님. 살을 15kg를 뺐어요. 우와, 엄청나게 빼셨네요. 되게 힘들게 빼셨을 텐데 그 시간 그 15kg면요. 날씬해지면 안 더울 줄 알았는데 덥네요. 저 그리고 이제 살 열심히 뺐으니까 아이스크림은 먹어도 될것 같아요. 성경 씨도 더위 많이 타나요? 더위랑 추위 어느 곳에 강해요? 저는 추위를 정말 많이 타요. 그냥 이거는 좀 유전적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추위를 진짜 진짜 많이 타셔서 저도 추위를 너무 많이 타고 더위도 잘 타죠. 근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추위에 너무 약해가지고 추위에 네. 그리고 15kg를 빼시고 나서 날씬해지면 안 더운 줄 알았는데 덥네요. 너무 귀여운 멘트였어요. 근데 정말 건강을 위해서 빼신 건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거는 이 의지면 아이스크림 뭐 3개 드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네, 아이스크림 드시고 또 건강한 삶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4649님. 복숭아를 상자에 포장하고 있어요. 복숭아털 알러지 있는데 약 먹으면서 일 도와드리고 있어요. 너무 간지러워요.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손 흔들어 봅니다. 알러지가 있음에도 일을 도와주시고 있구나. 저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이제 뮤지컬이나 이런 뭐 드라마 세트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부스에서도 그렇고 뭐 먼지랑 진드기랑 또뭐알수 없는 어떠한 것들이 알러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첫째 날과 어제도 그랬고 알러지약을 미리 먹고 왔는데도 계속 킥킥거리고 좀 목이 건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중간에 몰래 사탕을 좀 물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또 그래도 해야 되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 잘 해내기 위한 그 열정과 마음이 이걸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일 마치시고 아이스크림 드시면 더 달콤하고 시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564님. 저 지금 강남으로 쌍꺼풀 수술하러 가는 중입니다. 너무너무 떨려서 원장님 앞에서 쌍꺼풀에 대해 발표할 PPT 만들고 어젯밤에는 장원영 되는 주파수 듣고 잤어요. 잘될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와, 얼마나 설레시고 또 얼마나 무서우실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회복이 또 빨리 돼야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안 가실 텐데 그럴 땐 라디오가 최고죠. 잘 주무시고 잘 쉬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계시는 게또 예뻐지는 지름길일 테니까요. 오늘 또 장원영 씨보다 더 예쁜 얼굴로 아이스크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나눠 먹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요. 편의점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 노래 듣습니다. 지금은 제가 또이 더운 날씨에 좀 청량감을 드리고 싶어서 좋아하는 곡을 추천했는데요. 악뮤의 200%입니다.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난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너를 보네.

악뮤의 200% 피처링 감성 DJ 이성경이었습니다. 어, 라디오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갑자기 마이크가 열리는 그런 일인 줄 몰랐어요. 어, 조심해야겠어요. 흥을 버릴 때. 네, 여러분 당황하셨죠? 네, 피처링 감성 DJ 이성경이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지금 생각보다 아이스크림을 많이 못 사드린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 속도도 조금 더 200%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귀 쫑긋하고 잠깐만 집중을 해주세요. 주재원님, 도산대로를 지나 청담공원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장 일을 해야 되는데 태양이 너무 뜨겁고 피부가 따가운데 선크림 바르는 걸 잊었네요. 상큼한 성경님 목소리로 기운나게 해주세요. 화이팅! 아이스크림 써드립니다. 박세솔님, 저는 사업자가 나온 아기 자영업자입니다. 날이 덥지만 가게 청소하러 나가요. 어서 준비해서 고객님들 뵙고 싶어요. 더위에도 힘내고 가게 번창할 수 있게 시원한 새 출발 응원해주세요. 아이스크림 쏠게요. 화이팅! 새 출발 화이팅! 김경정님,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138일, 138일짜리 아기 낮잠 재우고요. 잠시 육아 쉬는 중입니다. 오늘따라 너무 울어서 참 힘들었는데요. 두대 오프닝 들으면서 딱 잠들었어요. 휴, 애기야 코 잘 자. 신미영님, 성경님 여기는 울산 공장 현장이에요. 어, 폭염에도 현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답니다. 퇴근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공장에서 화이팅 하세요. 삼공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2 여학생이에요. 오늘 학원도 방학했어요. 공부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오, 이번 주가 학원 방학이군요. 역시 7말 8초는 휴가철이죠. 화이팅! 자, 8519님, 여기는 경남 창원인데요. 바깥 온도 38도인데요. 농지 현장 점검미를 하고 있어요. 동료와 둘이서 농지를 다니고 있는데요. 온몸에 딸이 줄줄줄 땀으로 샤워 중이네요. 시원한 거 먹으면 좀 살 것 같아요. 농민분들, 조사원들 조색 많으십니다. 다들 힘내세요. 너무너무 덥고 힘드시겠어요. 그쵸? 좀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그러면 몇 개만 조금 더. 제가 또 조금이라도 더 아이스크림을 드려야 하니까요. 장전을 하고. 다시 레디 시작. 김미진님, 어, 오늘 진짜 스피디하게 읽어주시네요. 제작진분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아이스크림 챙겨주시라는 센스가 느껴집니다. 점심으로 만두 전골 먹고 왔는데 아이스크림 가야지. 고고 고고. 4643님, 패브릭 소품 만들어서 판매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들 휴가 가셨나? 스토어 방문수도 부쩍 주고 주문도 없네요. 힘나게 아이스크림 부탁드려요. 성경식의 제 제품도 살짝 자랑합니다 하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너무 러블리하고, 어머, 이건 소개를 해야죠.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품을 만드셨네요. 이게 그 패브릭으로 된 휴대폰 이렇게 줄 같은 건데요. 너무너무 귀엽게 됐네요. 여러분도 휴가도 가시지만 또 휴가 안 가신 분들은 이렇게 어 근처에 스토어도 방문하시면서 구경하시는 여유를 또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드릴 테니까요. 시원하게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986님, 성경 언니 숨 쉬어요. 숨 쉬어. 휴, 그럼 노래 듣고 숨 좀 쉬어볼까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헛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어디서도 말 못했던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드라마 같은 사랑을 꿈꿨지만 그런 사랑은 드라마 연기로만 하고 있는 여자 이성경.
1: 그런 드라마를 집에서만 보던 남자 김인석이 떠들어봅니다. 나의 X이야기.
0: 네,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이번 주만 자리 옮겼어요. 100% 익명보장 연애 토크 함께해 주실 분 개그맨 김인석 씨 모셨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0: 네, 저는 네네. 너무 든든한 지원군이 또 와주셔가지고.
1: 혁수 씨가 지난주엔 또 있었는데.
0: 네, 네 어제는 또 노 작가님께서 너무 기분 아니, 좋게.
1: 기분 좋게 당하고 가셨다고.
0: 아, 당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운명같이 너무 살떡으로 호흡을 맞췄고요.
1: 부장님 말씀은 뭐 이렇게 많이 놀래고 가셨다고.
0: 전 너무 행복한 네. 시간이었어요.
1: 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네, 오늘도 네. 너무 기대하고.
1: 부장님이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여배우로 생각하지 말라고.
0: 아, 아니에요.
1: 네네네.
0: 그렇습니다. 아니, 이 코너 또 분위기 메이커시라고.
1: 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또
1: 네.
0: 제가 들었던 소개로는. 네. 네네네. 이 왕년의 나이트클럽 전문가시라는 제 속에 딱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1: 아 그렇죠. 네. 제가 또 나이트클럽 좋아해서 이게 또 아, 개그맨들은 네. 음주 가면 또 노는 거 좋아해서 아, 사람 또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
0: 놀아야.
1: 나누는 거 좋아하고 네. 또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아 거의 뭐 자주 갔었습니다.
0: 네. 근데,
1: 성혁 씨는 어떠신가요?
0: 아, 저는 가보진 않았고요.
1: 아, 네. 아, 그 세대가 아니셔서 안 가본 건가요? 아,
0: 그리고 그냥 그런 곳을 이제 갈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1: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0: 어렸을 때부터 또 일을 하다 보니까.
1: 아, 그러시구나.
0: 네, 근데 또 가서 놀면 잘 놀겠죠, 제가.
1: 아, 일을 해도 갈 수 있는데요.
0: 아, 그런가요?
1: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일했지만.
0: 아, 그랬나요? 아, 그랬나요?
1: 네, 저도 20살 때부터 일을 했지만.
0: 아, 겁이 많아서 네. 또.
1: 아, 그러시군요.
0: 네, 아, 근데 두 가지 키워드였는데, 네. 그 소개해 주신 키워드가 네. 나이트클럽 전문가. 그리고 지금은. 네. 결혼을 하여 가정에 충실하여 그 약간 출입할 수 없이 뭔가 이렇게 가정에 아, 착실한
1: 네. 뭐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네요.
0: 네, 그렇게 반전 네. 내 아, 삶을 반전. 살고 계시는
1: 네. 네. 놀 만큼 다 놀아서
0: 아, 네. 네네.
1: 뭔가 에너지를 쓸 만큼 다 썼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0: 그래서 아, 젊을 때 놀아봐야 되는 네네. 것 같아요.
1: 전혀 그런 거 없고 아쉬움도 없고 미련도 없고 전혀 그런 생각 없고 지금은 아주 충실하게.
0: 좀 진심이 정말 느껴져요. 네. 우픈 게 아니라 정말 행복감이.
1: 저는 만약에 어린 친구들이 듣고 있다면 네. 놀 만큼 진짜 진절이 날 정도로 한번 놀아라. 젊은 시절에.
0: 저 사고만 안 치면 됩니다.
1: 네, 네. 법적인 문제만 없게.
0: 그럼요.
1: 네.
0: 그럼요.
1: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그쵸. 놀아라. 라고 그쵸.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0: 네, 박정국님. 네. 인성님 목소리에서 왜 행복함이 느껴지죠?
1: 아, 그런가요? 이게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네요. 네. 네.
0: 아, 강승희님은 뭐. 고개 네. 드세요. 인성님.
1: 아, 네. 네 눈을 못 마주치겠어서. 아, 네. 네 원고에 좀 충실해보도록 네,
0: 제가 많이 오늘은. 무서우신 건 네네네. 아니죠? 그 무상님 너무 무섭게 아니, 얘기하신 거 아닌가?
1: 아니 저희 작가님이 음색이 약간 달라요, 들떠 있어요라고 하는데 뭐 똑같지 않나요, 작가님? 네,
0: 똑같은 것 같은데요.
1: 뭐 다른가요? 약간의 떨림이 있나요?
0: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1: 아, 기분 탓인가요?
0: 네. 네, 나의 X 이야기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사연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네.

0: 때는 19.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집과는 멀리 떨어진 학교라서 자취방을 구했죠. 처음으로 가져보는 나만의 작은 방. 몇 가지 살림살이를 장만에 정리해놓고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아, 얼마나 떨리고 두근대던지 막 가슴이 콩닥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1: 자, 여기 한 잔씩
2: 다들 네, 채워주세요.
0: 아, 나 술 안 마셔봤는데 아, 모르겠다 그냥 아, 뭐야? 약간 막 그 찌릿찌릿한데?
2: 오, 거기 여학우님 과음하지 마시고요.
0: 아, 뭐래? 아, 괜찮아. 맛있어. 처음 가져본 술자리. 못 모르고 마신 한두 잔에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근데 쟤가 왜 자꾸 나를 쳐다보죠? 이상하네. 내가 쟤를 보는 건가? 아니면 쟤가 나를 보는 건가?
2: 안 되겠다. 너 물 한 잔 마셔.
0: 아니야, 괜찮아.
2: 너 얼굴 빨개졌어.
0: 아닌데, 나 원래 볼 빨간데.
2: 아니야, 아까보다 더 빨개졌어.
0: 아까보다 빨갛다고? 에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잘, 자꾸만 날 봤으니까 알지. 술자리가 생기면 꼭 내 옆에 앉았고 말없이 물 한 잔을 건네주던 아이. 설마 날 좋아하나? 아니 근데 나도 널 좋아하나? 같은 조가 되면 괜히 기분 좋고 다른 여자랑 얘기하면 기분이 셀쭉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작게 맺혀있던 벚꽃이 만개해 세상이 곱고 환하던 밤에 그 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2: 저기 잠깐 나올래?
0: 지금?
2: 응, 나 너희 집 근처 벤치에 있어. 놀이터 벤치에서 기다릴게.
0: 왠지 나의 첫사랑이 시작될 것 같은 바-

0: 남이었어요. 서둘러 매무새를 단장하고 그의 앞에 섰습니다.
1: 어? 금방 왔네. 여기 앉아.
0: 근데 벤치에 웬 보자기가 있더라고요. 아, 정확히는 보자기로 곱게 쌓인 뭐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짐작도 안 갔어요. 뭘까? 선물인가? 설마 고백? 근데 선물이 무슨 이렇게 생겼... 선물이 아닌가? 의아해하는데 그 애가 설레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1: 열어봐. 내 마음이야.
0: 곱게 묶인 매듭을 떨리는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보자기가 펼쳐지는 순간 전 너무 웃었어요.
1: 널 위해 가져왔어. 너 꼭 필요한 거잖아.
0: 아니 이게 뭐야? 야, 근데 이거 너네 엄마도 아셔?
1: 엄마 모르지. 그냥 가져왔지.
0: 곱게 쌓인 보자기 속에서 정체를 드러낸 것은 김치였습니다. 냉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김치를 집에서 통째로 들고 온 거였어요.
1: 너 자취하잖아. 김치 있어야 밥 먹지.
0: 아, 그래도 이걸 갖고 오면 어떡해. 아, 그리고 나 쌀도 없어.
1: 응? 쌀도 갖고 올까?
0: 야, 됐어. 나 밥통도 아직 없어.
1: 아니, 밥통 좀 어려운데.
0: 아, 농담이야, 농담. 야, 근데 너 너무 귀엽다.
1: 그치? 나 귀엽지?
0: 어, 너무 귀엽다, 너.
1: 그럼 우리 사귈래?
0: 벚꽃이 흐드러진 봄밤, 시뻘건 김치 플러팅에 넘어가 나의 첫사랑이 시작됐습니다. 남들은 스무 살 때 장미꽃이랑 향수로 고백받는다는데 저는 김치 냄새만 폴폴 났네요. 그래도 그 사랑은 무척이나 풋풋했고요. 김치 맛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엑스야, 그때 통을 못 돌려줘서 미안하다.

0: 벚꽃이 만개한 밤에 주고받은 김치 플러팅 사연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었습니다. 오늘의 X사연 보내주신 두댕이님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1: 네. 아... 그러니까 문자에도 그런 게 왔는데 네. 아, 될 놈은 되네요. 아,
0: 네.
1: 김치를 줘도 되잖아. 와. 누구는 명품백을 줘도 안 되는데.
0: 김치 플러팅. 네? 이야.
1: 신김치를 정말 쉬어 삐뚤어진 걸 갖다 줘도 되잖아. 이게 잘생겼을 거야.
0: 네, 반응이 너무 네. 너무 웃겨요. 네. 신김치를 갖다 줘도 된다.
1: 된다. 정말 그게. 우리 네. 네. 이상형 님이 보내셨는데 네,
0: 조우승 님은 사연이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네. 어떤 멜로든 네, 네, 네. 다 드라마가 되는 것 같아요.
1: 아, 마지막 멘트가 좋았어요. 나 귀엽지? 그럼 사귈래?
0: 네.
1: 아.
0: 저 그거 진짜 드라마 대사로 써도 될 것 같아요.
1: 정말.
0: 엔딩 대사.
1: 네네네네.
0: 아, 근데 저는 옛날 드라마 보면서 에이, 이게 무슨 에이, 드라마니까 였는데 크면서 이제 저도 사랑을 해보고 겪어보면서 네네. 아, 드라마 속 이야기가 진짜 현실이구나.
1: 그럼요. 그럼요.
0: 너무 많이 느껴요. 네. 문미영님은 귀엽다. 저도 직딩 초창기 때 썸남이랑 같이 먹을 도시락 싸서 불만 일찍 출근해서요. 아. 도시락 까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1: 여기 사내연의 또 매력 있죠. 아, 또 같이 퇴근하고
0: 얼마나 설렐까.
1: 네, 구내식당에서 뭐 먹으면서 조금 챙겨주고.
0: 저 이때만 가능한 것들 아닐까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403님. 아들 키워줘 정 없네. 그러니까 아~ 내가 정성 들여 만든 김치를 네. 빼돌리는.
0: 어머니 입장에서 온 문자들이.
1: 근데 저희 엄마도 그런데 김치통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여성들에게 있어서, 주부에게 있어서.
0: 아니요, 네네네. 말없이 가져가셨으면 아니 이게 어디 갔지 통으로.
1: 아, 그러니까. 왜냐면 김치 냄새가 이렇게 배어 있어서 계속 김치로만 쓰는 통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0: 지금 비슷한 네네네. 그. 글들이 되게 많아요. 5765님은 아들 키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집안 살림 다 퍼주는 아들. 뭐 조성현님은 아들들은 여친한테 모든 걸 다 갖다 주죠.
1: 엄마 결혼 반지도 갖다 주잖아요.
0: 그런 경우도 그런 사연에서 얘기 있잖아요. 본 적 있죠.
1: 네.
0: 어머 어머.
1: 조심하셔야 돼요. 결혼 반지 꼭 끼고 계세요.
0: 그래서 요즘 제 주변에 이렇게 네. 임신한 친구들이 좀 네. 많이 생겼어요. 네. 결혼을 해가지고. 네. 네. 네. 네. 근데 아기를 성별은 어떤 아기가 갖고 싶어? 그러면 아, 난 둘 다 좋아가 아니라 딸! 이러는 거예요. 아, 그게 외과 하는 거 보면은
1: 저도 아들 있지만 엄마한테는 딸이 맞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본인들이 특히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 딸을 원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 정수경님은 네? 하다못해 내 진주 반지까지 유치원에 여자친구에게 주더라.
1: 어머나.
0: 유치원생인데
1: 벌써부터.
0: 벌써부터.
1: 유딩인데.
0: 유딩인데 예쁜 건 애들도 아는 거죠.
1: 수경 씨에겐 죄송하지만 까져서. 벌써 이 녀석. 아, 네.
0: 그래도 밥통은 지켰으니까.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아직 밥통까지 네네. 들 힘은 없을 나이니까요. 네. 네, 가벼운 꽁투로 시작한 X 이야기. 네. 오늘 주제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1: 네, 오늘 주제 나갑니다. 내가 X에게 받아본 물건. 준 물건도 될 것 같아요.
0: 네, 아,
1: 남자분들이라면.
0: 좋다,
1: 뭐 아니면 뭐 여자분들도 괜찮고요.
0: 네, 얘는 이걸 왜 나한테 줬지? 아니면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줄 생각을 했지? 막 이런 특별한 얘기, 특이한 것들도 있고 네, 네. 뭐 좀 기억에 남는 거, 로맨틱한 네. 거 이런 여러 가지들.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난 정성을 쏟았다. 난 이 정도까지 해봤다. 이런 것까지도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연 보내실 곳은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공짜예요. 많이 공짜입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0: 저희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김인석 씨는
1: 아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갑자기 옛날에 받았던 물건 네. 가운데 그 목도리를 짜서 줬는데 오. 이렇게.

0: 열심히 짜다가 귀찮았나 봐요. 길이가 너무 타이트해.
1: 아, 타이트하게.
0: 목에 좀 이렇게 한두 바퀴 정도 돌려서 이렇게 묶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1: 아, 초코 스타일로.
0: 한 바퀴 겨우 돌려갖고 아. 정말 딱 쫌매면은 아, 목이 약간 좀 아. 네, 너무 타이트한 그 목도리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1: 아, 그래도 너무 정성껏.
0: 정성껏 시작은 했지만
1: 끝을 보기
0: 중간
1: 좀 힘들었다.
0: 정도에 너무 짜증이 났던 거야.
1: 그래서 저는 목도리를 떠서 마무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0: 없으시면.
1: 근데 길게는 떴는데 항상. 네네네. 욕심을 내면서 더 길게 할 거야.
0: 더 길게.
1: 그래 본 적이 없어요.
0: 짧은 것보단 긴 게 나을 것 같네요.
1: 아, 네,
0: 생각해보니까.
1: 맞습니다.
0: 네.
1: 내가 X에게 받아본 물건 사연이 좀 슬슬 오고 있는데,
0: 그러네요.
1: 문영식님은 저는 받은 건 아니고요. 누나 커플링도 가져다 준 적이 있네요. 누나 커플을 만났는데, 누나 남친이랑 내 여친이 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어머나.
0: 아, 더블 데이트를 했는데.
1: 어머나.
0: 누나 남친이랑 내 여자친구가 약간 커플이 된 것 같은 묘한 느낌.
1: 오늘 아들들, 남동생들 네. 갑자기 요주 인물들로 타게 되는 네. 그런 날이 되는 것 같네요.
0: 아, 갑자기 저도 이제 저희 할머니가 좀 편찮으셨는데 누워 계실 때 머리맡에 용돈 바구니가 있었는데 그걸 훔쳐서 친구들이랑 뭘 사먹고 여자친구에게 뭘 사다 줬던. 어린 나이에 되게 유치원생이었는데 아 그게 생각났네요. 저희
1: 누나
0: 할머니.
1: 커플링을 누나가 알게 되면 어떤 이 최후가 어떻게 됐을지가 좀
0: 그렇죠?
1: 궁금한데요.
0: 그렇죠. 누나도 계속 이상하다 비슷한 걸 끼고 있네 그런 생각 계속 했겠죠.
1: 혹시 여친은 몰랐을까 과연 이것도 궁금하고.
0: 네.
1: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너무 재밌네요. 1460님은
0: 네?
1: 저는요 예쁘게 유리병에 뚜껑에 2024년 고추장이라고 라벨링까지 해놓으셨던 고추장을 선물 받았어요. 아마 어머니께서는 숙성해놓으시고 드시려고
0: 그렇죠.
1: 했던 것 같아요.
0: 담근 연도를 써놓잖아요 보통.
1: 아 그렇죠. 보통
0: 네네네.
1: 요즘 이제 날짜 적어서 보관하잖아요.
0: 매실주 2025 뭐 이렇게.
1: 이것도 몰래 가져온 걸까요?
0: 아 이것도 갖다 준 거겠죠?
1: 생각보다
0: 어머님이.
1: 많네요. 이게 네. 몰래 이렇게 만찬으로 이렇게 스틸해가지고 선물로 네네. 주는 경우가 네. 많네요.
0: 1482님. 전 중3 때 첫사랑에게 초콜릿을 받았는데요. 그게 수제로 하트 모양 초콜릿이었습니다. 그 케이스도 그녀가 직접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하드 케이스로 빨갛게 이쁘게 잘 만들어서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 나이 쉬운 둘입니다. 와이프한테는 비밀이에요. 그 케이스를
1: 그
0: 아직도
1: 첫사랑이 와이프예요로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0: 아직도 그럼 지금 약간 마음이 조금 있으신 건가요? 뭐죠?
1: 그때 네. 그 기억이 너무 소중하셨나
0: 너무 좋았구나.
1: 간직하다 보니 버리기엔 또 아까워지는
0: 아깝고 특히나 하트 모양으로
1: 와이프분께 끝까지
0: 지금 무슨 통으로 쓰시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네.
1: 너무 재밌는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0: 네.
1: 8951님은 운동 끝나고 바로 남친 만나러 갔는데요. 만나기 전에 배고프다고 했더니 양은 냄비에 라면 끓여서 냄비째 들고 나와서 준 적이 있어요. 사이좋게 차에서 먹었답니다.
0: 차까지 그걸 들고 나오고?
1: 네. 양은 냄비째로.
0: 대박이다.
1: 근데 좀 낭만이다 이것도 나름. 뭔가 드라마에서 이렇게 먹자 이렇게 하고 먹는 그 소풍 온 것만 그냥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0: 네. 좋을 땐 다 좋아 보입니다.
1: 그렇죠.
0: 양은 냄비를 들고 나와도 귀여워 보이고. 8546님. 3년 사귄 남자와 헤어지는 이별의 순간에 저한테 배려라는 책을 주더라고요.
1: 어머.
0: 바람 펴서 헤어지는 주제에 본인이 왜? 이랬는데 살다 보니 제가 이기적인 성격이더라고요. 그걸 마흔 넘어 알았습니다. 반성한다. 나이 20대요.
1: 근데 남친분이 바람을 펴서 이별을 하신 건데 이 책을 받아서 기분 나쁜 걸로 끝나지 않고 살아보니 내가 이기적이었다라고 깨달은 성찰까지 있으신 거면 8호 사형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네요. 근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0: 네네네.
1: 너무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0: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너무 화났겠지만.
1: 그렇죠. 저는 지나도 화가 날 것 같네요. 바람을 폈는데 상대가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일 것 같은데.
0: 괜히 저는 배려라는 책이 한번 읽고 싶어집니다.
1: 네.
0: 어떤 책일지 궁금해요, 요게.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그 배려를 그래도 그 바람 핀 남자친구한테 하지 않아서 다행인 걸로. 갑자기 입이 확 되네요. ENFJ로서
0: 네.
1: 확 되고요.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입을 하겠습니다.
0: 네.
1: X에게 받은 물건 뭐든지 네. 다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공짜예요. 광고 들을게요.
2: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0: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나의 X이야기 개그맨 김인석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내가 X에게 받아본 물건.
1: 그렇습니다.
0: 네, 3277님. 네. 저는 X가 군인이었는데요. 자기 안 입는 군복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아. 제가 자취를 했는데 가끔 무섭다고 했더니 베란다에 아. 군복을 걸어놓으라니. 아.
1: 이런 거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신발 네. 현관 문 앞에 놔두고 가고
0: 일부러. 배달 받거나 할 때 네.
1: 누구 남자 있는 것처럼.
0: 그렇죠. 예전에는 뭐 배달 시킬 때 문 열어서 받았잖아요.
1: 들어오, 막 안에 들어오고 놓고 가고 맞아. 짜장면 같은 건 안에 이렇게 거실 가운데 놔주고 가고 막
0: 맞아요. 이랬으니까. 맞아요. 옛날 네. 철가방 열어서
1: 맞아요. 맞아요.
0: 아, 요즘엔 없죠.
1: 네네네.
0: 아, 군복 얘기하니까 제가 네. 어? 태어나서 첫 연애가 네. 21살 말에 거의 그 네. 22살쯤에 네네네. 군인 친구를 만났어요. 네.
1: 군대에 있는 사람을?
0: 일말 상초 때.
1: 아.
0: 일말 상초 때 제가 네네네. 첫 연애를 한 거죠. 근데 그땐 저는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네. 모든 게 서툴고 또 여자친구로서의 자존감 이런 게 좀 없었어요. 네. 왜냐면 내가 여자로서 이렇게 매력이 있는지 만나보고 나서 또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예쁜 줄 오해하고 막상 만났는데
1: 내가 예쁜 분 줄 오래하고
0: 그러니까 오해하고. 멀리서 봤을 때 예쁜 줄 오해했는데 막 가까이서 봤는데 피부구도 막 안 좋고 뾰루지난 거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그 처음 연애했을 때 겪어보지 않았던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주말마다 혼자서 면회를 가고 근데 처음으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챙겨본 적이 없잖아요. 뭘 챙겨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챙겨본 적도 없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좀 편의점에서 제일 사다가. 비싼 초콜릿을 사다 준 기억이 좀 갑자기 나네요. 이때는 군복이 그렇게 멋있어요.
1: 아니 군인을 그러니까 사귀다가 군인이 되는 경우 있어도? 네. 군인을 적극적으로 저렇게 사귄다는 게
0: 일말 상초 다 헤어진다는
1: 대단 진짜 대단하시네요.
0: 네. 네. 네. 다들 뜨거운 연애 하셨네요. 네. 네 계속 사연 받을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번 긴 건 100원 공짜 미니로도 보내주세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너에게 닿기를 10cm 노래입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전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 데이트 3부 시작됐습니다. 안영미 씨는 출산휴가 중이고요. 그 사이에 제가 잠깐 와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나의 X이야기 김인석 씨 나와 계시고요.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0: 네, 오늘 주제는 내가 X에게 받아본 물건입니다. 네. 선물 아니에요. 그냥 아무 물건이나 상관없어요.
1: 네네. 네. 박은교님. 때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제 생일이었는데요. X가 제 생일 선물로 뭘 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현금 만 원을 줬었어요. 그 돈으로 문방구에서 커플링 맞춰서 삽니다.
0: 아, 초등학생 만 원 큰 거 아닌가요?
1: 너무 크죠. 네.

0: 너무 귀엽다.
1: 플라스틱으로 된 거였을 것 같아요. 왠지 커플링.
0: 네네네. 아, 플라스틱 커플링 너무 귀엽다.
1: 아, 아니면 이렇게 그 길이 조절되는 거 있어요. 두께 조절. 이렇게 눌러서. 아유, 이렇게.
0: 작가님들이 쇠도 골라서 고생하지 않았길.
1: 아, 정소라님. 남친한테 곁담 패치를 받은 적 있어요.
0: 어머.
1: 구로 회색 티를 싹 버렸습니다. 아, 보다 보다 참다 참다.
0: 어머. 말을. 어머. 어떻게 이거를. 어머, 이거를 너무 좀 속상하셨겠어요?
1: 아, 많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젖어 계신 경우가 많았었었나 봐요.
0: 저는 이분은 못 참겠네요. 아이스크림 드려야겠어요. 달콤한 것 드시고 잊어버리세요. 네. 이거는 뭐 네. 우리가 이제는 관리를 할 줄 알지만 네.
1: 아이스크림을 겨드랑이에 좀 살짝 끼고 계세요.
0: 네. 네. 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 4526님. 네. 저는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김영철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책 선물 받았어요. 책 안에 자필로 한 줄 공부 좀 해라 한마디.
1: 아, 이건 뭐죠?
0: 아니, 헤어질 때 책 선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가요?
1: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헤어지는 마당에?
0: 그러니까 왜 그럴까?
1: 네. 어,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길래 지는? 진짜 웃기고 있어.
0: 뭔데?
1: 어, 지는
0: 아, 혼자
1: 뭔데?
0: 똑똑하세요. 저희 다른
1: 뭐,
0: 걸로 똑똑할게요.
1: 너는 뭐 미국이냐? 뭐야? 참.
0: 상처를 아주 신기하게 주네요.
1: 그렇습니다. 이동욱님. 저는 예전 여자친구가 크리스마스 날 선물이라며 향수와 깔창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제 작은 키가 말은 안 해도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향수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향수는 그냥 일단 깔창만 주기 너무하니까
0: 메인이 깔창인 거고
1: 붙인 거고 예예예 예, 예. 별채 브록 같은 느낌이고 메인 선물은 깔창이셨을 거예요.
0: 메인. 근데 이렇게 네. 뭐 땀이 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그렇게 깔창을 깔았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바램이 있거나 좀 아니면 상대가 민망한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나름 고민을 하셔서 준 거일 수도 있잖아요.
1: 아니, 성령 씨는 좀 키가 크시잖아요.
0: 저는 많이 크죠.
1: 너무 작은 남자를 만난 적도
0: 비슷한 사람이랑 뭐 썸까지?
1: 그랬을 때는 뭐 그런 걸 대처하진 않으시죠?
0: 저는 사실 네. 다들 저보다 키 큰 사람만 만날 거라고 생각하시고 네네. 좋아할 거라고 네네.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거는 제약이 없는데
1: 제약은 없다.
0: 반대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랑 네. 저보다 키가 좀 작으셨나 같은 키였는데 제가 모델할 때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네. 제가 이제 그냥 한 명의 그런 이성이 아닌 네. 한 명의 그런 거대한 사람으로 대하시면서
1: 한 명의 거대한 사람은 뭐야?
0: 그러면서
1: 그냥 사람도 아니고
0: 저랑 나란히 걷지를 않으시고 약간 이러시는데 어떤 마음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큰 거잖아요. 사실 여자 키 중에서 평균 키 이상으로
1: 어떻게 되시죠? 실례되는 질문이다.
0: 저는 74.5 그 정도 되는데 네네. 너무 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기분은 어땠냐면 내가 거인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제 키를 멋있게 봐주고 네네. 아니면 있는 그대로 봐주고 맞아요. 본인도 당당하시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제 오히려 제가 막지 좀 더 작아지고 제 큰 게 부끄러워지게 만들어지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제 모습이 좀 네네. 부끄럽고 안 예쁘잖아요.
1: 남자는 당당함인 것 같아요. 일단은.
0: 네 맞아요.
1: 네, 자신감.
0: 그럼요. 그렇습니다. 키가 작아도 네네. 그 마음이 훨씬 넓다면은 저는 그게 충분히 빛을 바라고 아우라가 그렇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1: 네네.
0: 아, 근데 정말 X 얘기를 들으면 좀 힘들고 또 여러분들이 다 참지 않고 다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는데 네. X들이 참질 않네요. 주고 싶은 거 막 모든 걸 다 주는데 네, 내가 X에게 받아본 물건입니다. 사연 계속 기다리고요. 그 전에 광고 드릴게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안마의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다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네, 저희 계속 재밌게 네. 내가 X에게 받아본 물건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 네, 3부에서 또 계속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특별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네요. 네. 안효섭님. X가 커플티를 선물해 줬었어요. 나란히 붙어 서 있으면 가슴팍에 하트가 완성되는 티셔츠요. 근데 전 X랑도 입었던 옷이더라고요.
4: 어머.
3: 그래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때. 전 애인과 함께 했던 걸 지금 나랑
4: 집에 가니까 또 하나 또 있는 거잖아요. 하트.
3: 설마 그럼 그거 이거 전 애인이 입었던 거 나한테 준 거야? 오해까지 갈 수도 있고.
4: 그건 아니겠지.
3: 그건 아니겠죠.
4: 네네네, 그건 아니겠죠.
3: 어떻게?
4: 근데 커플티 이제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3: 아, 있어요.
4: 커플이 될 때마다 커플티를 계속. 네네, 커플티를 유난히 좋아하시는 분들.
3: 그래서 전 애인과 했던 게 특별하지 않게 그냥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추억의 놀이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4: 싫죠, 이건.
3: 싫을 수 있죠. 상대 입장에선 또 그렇습니다. 잘못 느낄 수도 있죠.
4: 3092님, 저는 남친이 출장을 간다고 해서 립스틱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요. 립스틱을 5개나 주는 거예요. 왜인지 물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코랄색이 너무 많아서 다 사왔답니다.
3: 와.
4: 헤어지고 나서도 한참 발랐네요. 근데 이게 무슨 코랄이 있고 뭐가 있고 비슷한 게 되게 많잖아요.
3: 맞아요.
4: 남자들은 이런 것도 모르니까.
3: 근데 코랄색 좋아하는 것까지 알 정도면 굉장히 섬세한 남자친구예요.
4: 근데 멋있다. 5개 주세요. 보통 그 중에서 하나 찝는데 대충 맞추려고 하는데.
3: 제일 인기 있는 거 주세요. 코랄색 이럴 텐데. 너무 좋은 로맨틱하신 분이네요. 네. 7662님, X들이 저에게 군번줄 준 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참고로 남편의 군번줄도 제가 들고 있네요.
4: X들이라고 하면 이거 군번줄을 많이 거의 콜렉터. 거의 수집가 느낌으로.
3: 이 전통적인 아이템이라고 하죠.
4: 그렇죠.
3: 내 목숨을.
4: 사실은 그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3: 없나요?
4: 저희
3: 같은
4: 이제 40대
3: 아닌가요?
4: 중반 후반으로 간 저 정도 나이대 되면 이거 어디 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네, 있나? 어디 버렸나? 이사하다 어디 잊어버렸나? 이 정도인데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의미 있는 것처럼
3: 이게
4: 포장이 잘
3: 전쟁터에서
4: 맞지?
3: 네, 나를 증명한 나의 생명과 같은 지금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게 수상하다라는 제보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느껴지는데 진짜 잃어버리신 거잖아요.
4: 잊어버렸죠.
3: 그렇죠.
4: 네, 그렇습니다.
3: 네. 8348님, 저는 중1 때 X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테이프 받아봤어요. 노래도 부르고 자기 심정에 담긴 말들이 담겨 있었는데 추억 돋네요.
4: 그렇죠.
3: 와.
4: 옛날에 집에 더블데크 같은 거 다 있어서
3: 와.
4: 이제 녹음 버튼 눌러갖고 자기 소리 이렇게 녹음하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있었죠.
3: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옛날에 러브짱이라고
4: 러브짱 뭔지 알 것 같아요.
3: 러브짱이라고 이제 막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페이지마다 꾸밀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게. 그래서 막 이렇게 꿀부꿀 선 낙서를 그리는 다음에 이 선의 처음과 끝을 찾을 때까지 널 사랑할 때. 뭔지 아시죠?
4: 뭔지 알 것 같아.
3: 뭔지 알 것 같아요. 아시죠?
4: 맞아요.
3: 그리고
4: 맞아요.
3: 뭐 조그만한 하트 딱 그려놓고 이 세상에서 이 하트를 뺀 만큼 널 사랑해. 저는 해보지 않았어요.
4: 많이 써봤는데.
3: 전 해보지 않고 친구 걸 도와줬죠. 색칠하는 거.
4: 거짓말.
3: 아니에요.
4: 이 정도로 기억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3: 그거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4: 거의 뭐.
3: 고전적인.
4: 전문가 수준인데.
3: 고전 아이템이니까요. 고전 아이템. 가능홈업처럼 이렇게 반 친구들 다 달려들어서 같이 작업했죠.
4: 옛날에는 사실 누구 사귄다 그러면 친구들이 다 도와줬죠.
3: 그죠.
4: 네, 뭐 학 접는 것까지 다 도와주고 했으니까.
3: 하갈까지 막 별 접고.
4: 네, 향약 둘의 품앗이처럼 제가 다 도와줬죠.
3: 그럼요.
4: 노경량님. 고등학교 첫사랑이 명찰을 줬었어요. 서로 받고 가진 명찰인데 벌써 몇십 년이 지나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 풋풋했던 제 모습까지 함께 담겨있는 추억이라 쉽게 버릴 수가 없네요. 너도 아직 가지고 있니?
3: 그리고

0: 그게 상대에 대한 마음에 대한 그런 게 남아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때 그 소중함을, 그때 그 추억을 잊지 못해서 그냥 귀엽고 특별한 빛나는 그냥 아이템으로 간직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사진 같은 거 버리기 약간 좀 남의 얼굴이라.
0: 근데 그런 추억, 그 연애와 상관없이 추억 사진 같은 거잘 지우세요?
1: 지워요.

0: 팁을 드리자면 최대한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1: 아, 지나간 것은 지나간
0: 대로. 한다고 해도 남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깔끔하게 한다고 해도 남아있기 때문에.
1: 아, 네. 저는 사진을 영상을 못 찍어요, 잘.
0: 아.
1: 그때 그 기록이 유일하게 제가 볼 수 있고 추억할 수 있으니까 막 여행을 가도 마음속에 남겨두는 거다.
0: 아, 그래서 못 찍으세요, 잘?
1: 네, 그 추억이.
0: 이러면 나중에 큰일 나요.
1: 아, 그런가요?
0: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1: 그런가요?
0: 줄여나가기 시작하세요.
1: 아, 그런가요?
0: 네네네. 미니멀 라이프로 가세요, 지금부터.
1: 사진만 네네. 유일하게 미니멀이 안 돼요.
0: 안 돼요. 덜어내야 돼, 지금부터. 네네. 하드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1: 아, 몇 년
0: 주기적으로.
1: 전에 가족여행 갔던 것도 가득 차 있고.
0: 아, 정리를. 네.
1: 아, 네.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0: 분기마다, 이제 분기마다. 미리미리. 네네. 텀블러 밑에 깔려있는 물때 같아서 아무리 우리가 지우고 지워도 남아있어, 아주 조금은.
1: 네. 뭐 예사롭지 않은 조언 같은데요. 새겨들어볼게요. 네. 3098님. 네. 가장 황당한 선물은 제 흑역사 사진 몸집이에요. 나중에 보면 웃길 거야 라면서 제 웃긴 표정, 이상한 포즈 사진만 골라서 만들어줬거든요. 아. 헤어진 뒤에 버리고 싶었는데 볼 때마다 웃겨서 아직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0: 아,
1: 얼마나 만들 때 또 귀여워. 하면서 사랑스러워하면서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엔?
0: 진짜 사랑하면 이런 것도 예뻐 보이잖아요.
1: 그쵸.
0: 그 사람의 못났다고 생각되는 것도
1: 그게 제일 귀엽죠.
0: 막 이빨 사이에 뭐 껴있는 것도 귀여워.
1: 바보 같고 귀엽고
0: 빼먹을 것 같아. 내가 빼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네네.
1: 와, 근데 정말 정성이 되게 가득한 그렇죠, 선물들이 많이 그렇죠. 보이네요.
0: 익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거 기대가 됩니다. 사귄 건 아니고요. 썸 탔던 대학 선배께서 선배한테 케이스에 보관된 동전을 받았어요. 그 선배 아버지께서 선배가 태어나던 해에 발행된 반짝반짝한 새 동전 3개를 사서 살면서 만나는 소중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대요. 그분께는 너무 의미 있는 동전이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선수입니다.
1: 아버님이
0: 보통 로맨틱 가이가 아니시네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 아들에게 이거를 잘 해놨다가 가지고 있다가.
1: 왜 익명일까요?
0: 왜 익명일까요?
1: 내가 이걸 보내면 맞지 알겠지?
0: 네. 맞춰보고 싶네요, 괜히. 왜 익명인지.
1: 와. 근데 이런 비슷한 아이템들 몇 가지 좀 뭔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X에게 받아보면. 너무 재밌네요, 오늘 주제가.
0: 네.
1: 와, 저희 그러면 노래 듣고 계속 만나볼까요? 네. 저희 손동표님의 파도 들을게요.

0: 파도 손동표님의 노래 들었습니다. 2시에 데이트 듣고 계십니다. 안영미 씨는 출산휴가 중이시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나의 X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내가 X에게 받아본 물건입니다. 네. 4441님. 치아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1: 치아요?
0: 당시 남자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휴대폰으로 입을 쳤는데 이가 부러졌거든요. 그 부러진 이를 금은빵 케이스에 고이 넣어 선물로 주더군요.
1: 와...
0: 아, 그 반지 케이스 작은 거에다가 담아주셨나봐요.
1: 와, 근데 이거 엄청 화 안 내고 이렇게 와, 정말 살아있나보다. 내 와. 이를 부러뜨렸는데 앞니를.
0: 그쵸, 그쵸.
1: 이걸 또 이렇게 웃음으로 승화할 수 있다는 거는 아, 이런 사람 너무 좋은데.
0: 근데 또 받을 네네. 때 설마 프로포즈가 하고 다
1: 반지인가? 너무 실망했나? 아, 이를 반지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걸 넣어 박아서.
0: 아, 다이아처럼.
1: 네, 다이아처럼.
0: 우와. 오, 이것도 참 신기하네요.
1: 저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0: 네, 아 그럼요. 네. 승자죠.
1: 네.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런 그쵸.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네, 네. 김신아 님, 낚시를 엄청 좋아해서 직접 잡은 감성돔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성돔이란 아이를 처음 알았어요. 낚시부심 자랑질은 항상 덤이었습니다. 아, 또 돔도 되게 감성적인 네, 돔이어서
0: 손질된 걸 주셨을까요? 아... 엄청 큰 녀석을 잡으셨나 봐요.
1: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0: 네. 아, 그래도 되게 자랑거리인데 그거를 그러네요. 가장 그러네요. 먼저 주실 정도면 큰 사랑이죠. 네, 김은경님. 고등학생 때 학생회장에 출마했던 X가 출마 포스터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받은 날에 바로 남친 몰래 버렸어요. 이걸 왜 줘? 하면서 촌스러웠거든요.
1: 아... 이거 사실 학생회장으로 나간다는 건 좀 자랑스러운 거라.
0: 근데 시크하신데요? 이거 왜 줘?
1: 아, 너무하네.
0: 몰래
1: 은경 씨.
0: 은경님.
1: 아, 그 정말.
0: 몰래 버린다는 건 남자친구분이 상처받아서.
1: 티예요? 우리 은경 씨 티일까요? 너무 네 아주 이성적인데.
0: 그래도 또 축하는 해주셨겠죠. 네, 멋있다고. 네, 네. 네, 8754님.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소개팅으로 만난 친구가 저희 학교 분식집 딸이었어요. 그 후로 몇 번 만났고 언젠가 식권 30장 주더라고요. 받고 얼마 뒤에 헤어지자고 했더니 식권 다시 갖고 와 하셔서 고스란히 가져다 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아, 아끼지 말고 좀 쓸 걸 그랬어요. 깔끔하네요. 마무리가.
1: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분도 대단하고 그걸 또 돌려준 분도 대단하고.
0: 그렇죠. 어차피 못 썼을
1: 저 같으면 안 돌려줬을 것 같아요.
0: 그걸 못 썼지 않았을까요?
1: 아니, 근데 친구들한테 뿌려도 되잖아요.
0: 아, 그렇죠. 아,
1: 정말 확 김에. 야, 너희들 가서 먹어.
0: 아, 나 안 가. 이럴 수도 있고.
1: 네네네. 박지혜님. 고등학생 시절 X랑 헤어지는 날 연애 기간 동안 혼자 쓴 러브장 한 권을 주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0: 거. 나온다. 러브장 나오죠.
1: 집 가서 열어보니 마지막 장에 우리의 연애를 마무리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두꺼운 입술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슬픈 와중에도 러브장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였을까요? 야, 엔딩을 꼭 해야 되는
0: 우리
1: 그 사명감.
0: 마무리합니다. 되게 감성적인데 예전에 그 미니홈피 시절
1: 아,
0: 그때 이제 그 감성 글과 사진들이 누군가에겐 흑역사, 누군가에겐 귀여웠던 추억일 텐데 이분에게는 과연 어떤 흑역사일까요? 추억일까요?
1: 이현자님, 오래전에 사귀던 남친한테 엽전을 받았습니다.
0: 엽전?
1: 간직하고 있으면 돈복이 있다면서요. 아직도 사진첩에 간직하고 있답니다.
0: 아, 엽전이.
1: 아, 개인적으로 진짜 돈복 있으셨는지, 현자님, 돈을 좀 버셨는지. 아, 궁금합니다.
0: 엽전 받아요.
1: 그런 게 있군요. 엽전이 있으면. 이건 진짜로 사용했던 엽전이겠죠?
0: 엽전을 약간 그 부적처럼 행운의 부적처럼 주신 거잖아요. 아, 민속촌에서 사온 거 아닐까요?
1: 이거 관광상품으로 네, 실제 그래. 진짜가 아니라 네.
0: 되게 귀엽고 재밌는 게 상상도 못하는 지금 아이템들 네네네. 나오고 있는데요.
1: 심정현님은 요거 보내주셨네요. 저는 맨날 받은 게 있어요. 방구. 아, 요거 아시죠? 이렇게 손에 잠깐 손 펴봐. 이렇게 해서 뜨거우면 더 짜증나. 손이 따뜻하면 더 짜증 난다고.
0: 사연 뒤에 점점이 굉장히
1: 그렇습니다.
0: 힘겨움을 나타내 주시는데 네네네네. 우리 정현님 힘내세요.
1: 이것도 엄지손가락 눌러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네.
0: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하시던 장난인데 그런 게.

0: 그렇습니다.
1: 네, 8540님. 저는 연애 시절 무지개 색깔 팬티 받아본 적 있답니다. 아~ 일주일 교대로 잘 입고 다녔던 아~ 추억.
2: 빨주노 초바람으로. 일곱 빛깔 무지개로.
1: 정말 아~ 별걸 다 주고받으셨다. 와.
2: 아니 근데 속옷 선물은 많이 하잖아요.
1: 근데 무지개 보통. 색깔로.
2: 무지개 색깔로.
1: 파스텔 정도로 좀 이렇게 중화된 색깔이었겠죠?
2: 네. 근데 남자친구가 속옷 선물하는데 사이즈를 너무 딱 맞춰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이상하죠.
1: 이게 네. 네 일단 뭐 이럴 땐 노래가 최고인 것 같아요. 로제의 네. 노래 온더그라운드입니다.

0: 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로제 온더그라운드 듣고 왔는데요. 이제 최고의 사연을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정말
1: 그렇습니다.
0: 뽑기 힘들었어요. 그렇죠?
1: 재밌는 사연도 많았고 네, 기억에 남는 사연도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께 드리는 걸로 저희는 네, 정리를 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향수와 깔창을 받으셨다는 그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님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합니다. 네, 이동욱님 사연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 네, 저는 여자친구가 크리스마스 날 선물이라며 향수와 깔창을 선물을 주더라고요. 제 작은 키 말은 안 해도 마음에 걸렸었나 봅니다. 향수까진 참 좋았는데 향수는 거들 뿐 깔창이 메인이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그 깔창 덕분에 선물을 또 하나 받게 되셨습니다.
0: 네, 이분께 칼국수 세트 쏘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와, 오늘 근데 처음으로 함께 해봤는데
1: 네네네.
0: 어떠셨나요? 초보 DJ와 함께.
1: 네, 아주 또 약간 말랑말랑하면서도 네네네. 좀 따뜻한 또 그런 시간 또 영미랑 할 때는 아주 또
0: 에너지가
1: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또 들어오거든요. 또 영미가
0: 저는
1: 또 이렇게
0: 라디오하면서 진짜 새삼 느끼는 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세상에 가득가득하구나. 정말
1: 맞습니다.
0: 재미있고 다양한 세상이 존재하는구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와, 0306님, 저는 어릴 때 행운의 편지를 받았어요. 남친인 저도 굉장히 소중한데 보내지 않으면 부모님 돌아가신다면서 어쩔 수 없이
1: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럼 우리 부모님은 안 되고 여자친구 부모님은 돌아가셔도 되는 거니?

0: 아, 이 막차 사연인데 아... 너무 아 남친 여자친구분께 받은 거네요. 아, 남친 그렇죠. 너도 정말 소중한데 이거 안 보내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야.
1: 미안해.
0: 라는 거였잖아요. 아... 네 이렇게 좀 애절하고 네, 위로를 드리며.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네. 오늘 또 너무 든든한 지원군이 계셔서 네. 즐겁게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너무너무 재밌는 사연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는데 이런 삶을 또 오늘도 살아가고 있죠. 마음을 드려요 아이유 노래.

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두시 데이트 4부 시작됐고요. Falling All In You, Shawn Mendes 듣고 왔습니다. 안영미 씨는 출산휴가 떠나 계시고요. 저는 스페셜 DJ 배우 이성경입니다. 와, 오늘 선물 얘기가 여운이 좀 길게 가네요. 오늘 뭐 아이스크림 이벤트도 있고 또 X 이야기가 또 그 어느 이야기보다 재밌잖아요. 연애 얘기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6684님, 저는 제가 태어난 정확한 연도 월일에 신문을 받았어요. 군대에 있던 당시 남친이 제게 우편으로 보낸 선물이었어요. 헤어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와, 이거는 정말 구하기 힘드셨을 텐데 저도 못 버릴 것 같아요, 받으면. 이거는 코팅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관을 특별하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만큼 좀 특별한 선물 같네요, 진짜. 가필모님, 전 남자친구가 고양이를 키웠는데 고양이 수염을 선물로 받았어요. 뭐 이것도 행운의 부적 같은 거래요. 너무 귀엽고 소중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고양이가 수염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서 이게 고양이 집사라고 하죠. 집사들은 고양이 수염을 발견하면 이렇게 모아요. 책 사이에 넣어놓거나 저도 그 냉장고 마그넷 자석에 고양이 수염을 이렇게 꽂아놓는 항아리 모양 자석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모아놓는데 앵무새도 앵무새 깃털 빠지면 그 깃털을 이렇게 휴대폰 케이스 뒤에 넣고 다니거나 하잖아요. 나름 집사님들에겐 고양이 수염이 아주 귀한 거랍니다. 0363님, 마지막 선물로 빚만 잔뜩 받았어요. 카드만 쓰고 헤어졌거든요. 아, 그래도 그 함께한 시간 동안 행복했으니까 네, 더 열심히 일하라는 그 더 다음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화이팅! 3430님, 사무실에서 부사수와 나란히 이어폰 안 끼고 열심히 일합니다. 성경언니 목소리로 힘내서 일해봅니다. 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목소리가 힘이 났으면 좋겠네요. 지금 제일 시간이 안 갈 시간이죠. 저는 저도 이 시간이 제일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두 대 덕분에 이렇게 이 시간이 빨리 가는 시간인 걸 처음 알았네요.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7303님,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8월 2일부터 싱가포르 갑니다. 3박 5일 휴가 가요. 벌써부터 너무 신나요. 네, 휴가철이라서 정말 다양한 곳으로 가족여행, 친구여행 가시는데 지금 어느 곳이나 다 너무 덥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재미있는 추억 많이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313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집 둥이들 방학했어요. 학교 끝나고 지금은 학원 가서 공부 중이에요 하고 너무 귀여운 아가 둥이들 우리 공주님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귀여워서 우리 두댕이님들한테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창문에 얼굴을 이렇게 찌뿡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아, 너무너무 말괄량이 소녀들 같은데 이럴 때가 제일 예쁘죠. 사진 많이 많이 찍어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주세요. 안 줄 수가 없네요. 두 분께도 아이스크림 이번엔 두 개 보낼게요. 7983님, 가족과 여름휴가로 강원도 바다 왔어요. 저는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 못 들어가는데 두 아들과 남편은 물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혼자서 뜨거운 땡볕에 외롭게 라디오 들어요. 그나저나 성경님 목소리 너무 좋네요. 아, 혼자 있는 것도 오랜만에 휴식이시니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휴식하시면서 두 대 지금 얼마 안 남은 시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휴식이실 텐데. 아, 시원하게 그러면 우주의 노래를 한번 가볼까요? 드라우닝 들어볼게요.

우주의 노래 드라우닝 들었어요. HJIL님 사랑하는 김요한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동생 지훈이도 가서 응원해줘서 연습할 때처럼 최고로 잘했어요. 성경 언니 축하해주세요. 와 요한아 너무너무 축하해. 진짜 진짜 고생 열심히 연습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좋은 상 받아서 너무 행복하겠다. 앞으로도 더 많은 많은 상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너무 축하해. 네 2190님 기뻐서 눈물이 나요. 조카 이예슬이 작년 11월에 결혼했는데 임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신 소식이 지금 왔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눈물 나려고 해요. 고모 할머니가 널리 이 소식을 방방곳곳에 알립니다. 아자아자아자.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만한 경사가 없죠. 또 그럴 땐 또 두 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기용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0016님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인 워킹맘인데요. 집에서 다음 주면 다시 회사로 복직합니다. 다시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설레기보다 걱정이 앞서네요. 무더운 여름에 뚜벅이로 출근하려니 겁도 나고요. 모든 워킹맘들이 같은 마음이겠죠. 함께 힘내자는 응원을 전하고 싶어요. 모든 워킹맘 화이팅! 아, 우리 워킹맘 엄마들 너무 힘들죠. 저희 부모님도 진짜 평생을 맞벌이로 워킹맘, 워킹 아빠였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도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그 마음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항상 제가 또 바르게 나아가는 거에 있어서 책임감이 생기고 부모님의 사랑을 거기서 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복직하시면 아이에게 주는 시간들이 또 회사로 가기 때문에 마음이 쓰인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엄마로서 드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마음들을 마주하실 텐데 아 제가 또 헤아릴 순 없지만 간접적으로 봤을 때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랑을 분명히 아기들이 다 느끼고 쑥쑥 무럭무럭 더 훌륭하게 자랄 거예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7395님 불디 오늘 저는 퇴근하면서 시장에 들어서 미숫가루 사서 가려고요. 할머니가 좋아하시거든요. 불디도 미숫가루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미숫가루는 물에 아니면 우유에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미숫가루는 빙수예요. 저는 빙수에 요즘에 미숫가루 가루를 이렇게 넣어서 먹은 이후로는 뭐 인절미 가루라고 하죠. 미숫가루는 어렸을 때 엄마가 많이 타주셔서 먹었고 최근에는 뭐 이렇게 쉐이크처럼 먹거나 아니면 겨울에 라떼처럼 곡물 라떼처럼 먹거나 우유에 그리고 이제는 빙수니까 맛있는 우유 얼음에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또 생각나는 여름 음식으로 이제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노래는 우리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추천하겠습니다.

네, 오늘 냉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 봐요.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듣고 왔네요. 유화승님, 성경님, 오늘 점심 우리 엄마가 비빔냉면 해주셨어요. 오, 강민아님도 냉면 드셨다고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은 시원한 또 냉면 같은 음식, 우리 여름철에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별미는 제일 더운 여름에 먹어야죠. 1722님, 지하철 공사 중입니다. 한낮 폭염에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휴식시간이라 동료들과 함께 듣고 있는데요. 목소리 너무 좋다고들 말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하철 공사 중이면 어떨까요? 좀 나으실까요? 더 더우실까요? 한낮 폭염이면 사실 어디나 다 덥겠죠. 진짜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 하는 곳 아닌 이상은 정말 고생하실 텐데요. 또 중간중간 충분히 물도 많이 드시고 휴식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제가 꼭 쏘고 싶네요. 이분께는 꼭 맛있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239님. 안녕하세요, 성경씨. 여기는 대구고요. 이동 중에 잘 듣고 있어요. 저 아까 아이스크림 주실 때 순간 AI인 줄 알았어요. 사연 많이 많이 소개시켜주시려는 마음이 좋아요. 네, 아까 제가 속사포로 숨도 안 쉬고 빠르게 소개하기 챌린지 아닌 챌린지를 했는데 그래서인지 좀 아이스크림을 그래도 한 20분 이상 넘게 지금 제가 사연 소개로 썼다고 해서 좀 나름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잠시 처음 막 접속하신 분들은 아니 이게 누구길래 이렇게 사연을 성의 없이 소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 텐가 싶은데 네 최대한 그 사연 소개로 아이스크림 선물을 많이 쏘기 위한 잠깐의 빨리 말하게 챌린지 중이었다는 점 네 알려드릴게요. 네 3216님 월요일부터 들었는데 이제 사연 보네요. 솔직히 저는 드라마 잘 안 봐서 성경 씨 나오는 드라마 본 적이 없는데 말을 참 예쁘게 하시네요. 드라마 하면 앞으로 챙겨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말을 많이 해야겠어요. 그리고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0: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장모님 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림,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6182님, 성경님 덕분에 재밌게 운전해서 지금 막 평창에 도착했어요. 아이들과 이제 휴가 즐겨야 하는데 체력이 방전됐네요. 우와, 운전하는 것도 힘들죠. 너무 더운 날씨일 텐데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이런 시간이 또 쉽게 오지 않잖아요. 아이들 다 크면 이 시간이 그리우실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3325님, 양산 현재 39.9도예요 너무 더워요. 이거는 위험한 온도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자연적인 문제는 이런 건 저희가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잘 대처를 하시면서 스스로를 잘 지키는 것만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도 좋고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늘도 만드시고 물 대신 이온 음료 같은 거로 좀 더 수분 보충을 또 빨리 하시고 목 뒤 이런 거에 시원한 것들도 좀 많이 대시고 하면서 최대한 꼭 몸을 건강을 우선으로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많이 걱정이 되네요. 아, 근데 2시에 데이트 하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정말. 끝내고 싶지 않네요. 어떡하죠? 제가 정말 계속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벌써 들면 어떡하죠? 내일은 우는 거 아니에요? 모레는 더 크게 울고 막 벌써부터 그러는데 벌써 전 두댕이분들 아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으로 우주를 건너 백예린 씨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방송 완벽한 하루 들어주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토종순대. 빨리
4: 떠나자.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은 화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쓸쓸하거나 허전하게 느껴지다가도 금세 남은 하루는 온전히 나의 것이구나 하는 묘한 안도감이 드는데요. 온종일 누군가의 질문에 답하고 타인의 기분에 맞췄던 날은 소리 없는 조용함이 고마워지기도 하죠. 지친 하루 끝에 마주하는 고요한 순간이야말로 고단한 내 마음을 가만히 토닥여주는 진짜 휴식이 아닐까요? 바깥의 모든 소음은 잠시 꺼두고 나 자신과 오붓해지는 이 시간에 편하게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더우시죠? 예. 문자창은 오늘도 역시 무덥다, 너무 힘들다, 뜨겁다, 머리가 익을 것 같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진짜 우린 이 여름을 너무 고생스럽게들 잘 그래도 보내고 있다. 사루비아님, 소리 없는 조용함 딱 제 마음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발출 칙해요 해주셨고, 2793번님은 문경에 계신가요? 오늘 아침 문경은 그나마 바람이 불어서 시원했습니다. 지금은 덥고, 네, 뭐 여지 없죠. 네, 전국 어디나 다 지금 너무 덥습니다. 너무너무 무덥습니다. 낙화님은 이제 집으로 오시는 중인가요? 1박 끝내시고? 템플스테이 가셨었는데 어제. 아, 반겨줄 가족은 다들 여행과 연수로 멀리 갔지만 에어컨이 저를 기다리고 이거면 됐다. 아, 요게 제일 좋다. 아, 점심 먹고 오후가 되면 뭔가 좀 해내야지 하는 생각 여러분 좀 드시나요? 요 시간대 특히 이제 퇴근 앞두고 오늘 나 뭐 했지? 해놓은 게 뭐가 있었지? 생각하면 갑자기 막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약간의 일종의 뭐 의무감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우린 참 이 끊임없는 어떤 압박감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조차 내 스스로에게 괜히 눈치가 보이고 막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딱 차원 음료수 딱 한 잔 들고 그냥 창밖을 살짝 보는 거, 잠깐 멍때리는 것도 이게 참 괜찮은 시간이거든요. 나에게 주는 휴식 시간인데 괜히 거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아, 쉼 없이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치지 않고 오래 걸어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 마음의 틈을 만들어 두는 일입니다. 자,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인 만큼 밀려드는 조바심은 살짝 우리 내려두고 나만의 속도로 차분하게 오는

0: 오늘 2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 하니하니님 진짜 친구분 안 되겠네. 오늘 오랜만에 오프닝 좀 딱 들어보려고 했는데 방송 시작하자마자 친구분의 전화가 와서 그만. 예. 아, 예. 이왕 이렇게 된 거에 친구분께도 저희 오발 주파수 알려주시고 유튜브 알려주시고 4시에는 이제 서로 집중하자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집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는군요. 하니하니님 제 마음이 다 편안합니다. 너무 더운데 그 바깥 활동이 좀 잦으시다 보니까 조금 걱정도 됐었거든요. 좀 편안하게 오늘은 함께 하시죠. 너무 좋죠? 밤새안녕님. 네.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밤새안녕님 생각했는데 요즘 바쁘신가? 네. 방학이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이 바쁘시지 않나 싶었어요. 어쨌건 예, 자, 오늘 2시간 함께 할 텐데요. 1, 2부는 우리 사용과 신청곡 같이 만나보고요. 3부, 4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스피드 퀴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날 더울 때는 예, 무조건 빨라야 돼요. 천천히 가자고 해놓고 네, 퀴즈만큼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드릴게요.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mbcg.co.kr, 저희 mbc 강원영도 홈페이지 주소죠. 오셔서 천천히 구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창도 오시면 저희 생방송하는 날은 스트리밍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저희 mbc 강원영동 채널 통해서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 그러시구나. 2793번님 문경에서 어떻게 소문 듣고 오셨어요? 문경 저희 이모댁이 사과 과수원을 하시거든요. 저희들도 같이 과수원에서 일합니다. 어머, 아, 사과 향기가 막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2793번님 갑자기 막 상큼해집니다. 기분이. 네. 환영하고요. 아, 자주 예, 놀러 오십시오. 4시부터 6시 함께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문자창 열어두고 여러분 광고를 듣고 올 텐데 출석 체크를 예, 오늘도 어김없이 해보죠. 날이 더울 때는 예, 루틴에 맞춰 가는 것도 예, 나쁘지 않다. 광고 듣고 옵니다.
1: 티어실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원스야 무조맨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1: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0: 발효식초 광고.

리베로님 오셨습니다. 우와, 강릉 다음으로 반가운 곳 문경입니다. 저희 외갓댁이에요. 이렇게 또 우리가 예 지연으로 엮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2793번님 그러셨군요.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인연이 됐어요. 리베로님의 외갓댁이기도 한 문경에서 듣고 계시는 예 2793번님 어렵다. 예, 점점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너무 환영하고요. 자주 오십시오. 9792번님

전 좋으시죠? 저도 그래요. 땅콩님, 오늘 만들기 수업이라 잠깐 제 의자에 앉아서 노래 듣는 듯 너무 포근해요. 잠이 오는 듯 조용한 지금 이 시간 너무 좋습니다. 다음 노래 조금 신나는 곡인데 어떡하죠? 그리고 5061번님, 무더위 이겨내시느라 모두들 고생이십니다. 물 자주 드셔야 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요럴 때 예, 물 진짜 많이 드셔야 되고, 저도 지금 약간 이온음료를 챙겨왔는데 뭔가 이 물로는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또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좀 자주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466번님 리디 감사해요. 예, 유튜브 창으로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4466번님 무더위에 잘 견뎌내고 계신가요? 탱크님은 오늘 퇴근하시고 혼자 계신데요. 아, 그치, 아내분 이제 친정 가셨구나. 그래요. 성윤이랑은 언제 출발하시나요? 방학 여행. 개구쟁이 양반님께서 편하게 머물라고 하시니 뭐 그럼 좀 눕겠습니다. 아, 실제로 누우셔도 예, 인증샷 뭐 이런 건 주지 마세요. 예, 부러우니까요. 아, 하늘다리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제는 반차였고 오늘은 근무 중이시고 오늘 방송도 파이팅을 외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늘다리님도 오늘 이 무더위 속에 우리 잘 이겨내보자고요. 파이팅! 어, 되게 청명하지 않았어요? 파이팅! 우드로님께서는 저에 대한 초대 문자가 일평균 2개 정도는 자존심 상경 느끼지 않는다. 일단 오늘도 응해보긴 하지만 몇 개를 원하시지? 우리 주미 작가처럼 7, 8개는 원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 원하세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쑥임님은 와, 그 주차 도와주시는 분들께 시원한 빅사이즈 커피 한 잔씩 돌리고 사무실 들어가셨대. 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진짜 너무 훌륭하시다, 미쑥임님. 너무 잘했다. 예, 미쑥임님 복 받으실 거예요. 유피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시원하게 바다 듣고 옵니다.

지우가 상당히 똑똑한데요? 오늘 유치원 방학식인데 뭐하러 유치원에 가냐? 그죠? 누가 이겼나요? 엄마의 승? 지우의 승? 그지? 방학 이미 시작인데 뭐하러 가나? 궁금합니다. 자, DJ 디오스 여름 이야기 이어갈게요. 동희동희님 신청곡입니다.

Yay! Yay! You're whining!

1077번님 이 노래 청해 주셨는데요. 3년 전 여자친구분이랑 가평 남이섬 데이트하면서 가평 잣냉면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신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3년 전에 있었던 일인 거죠? 지금도 잘 만나고 계신 거죠? 아, 왜 문자에서 왜 슬픔이 느껴지지? 아니죠? 저의 괜한 오버인 거죠? 엄마 복장님 너무 뜨겁죠 진짜. 출첵 외쳐주셨고 노학동 속초 노학동 지금 37도라고 2104번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더 덥네. 아 오로라님 지금 차에서 보인 온도는 40도입니다. 어 너무 더워서 아예 학원 내려주고 픽업 전에 도서관 왔어요. 천국이죠. 근데 또 도서관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한 26도 요 정도 이렇게 딱 근데 여기가 딱 좋더라. 네, 선풍이 살짝 같이 돌면 딱 좋다. 감귤 아가씨 지금 열심히 서류 작업 중이에요. 눈이 너무 아픈데 집에 가고 싶다고. 우리가 또 어떻게 예, 다 큰 성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겠습니까? 할 일은 하고 6시 칼퇴 가시죠. 감귤 아가씨. 최준정님은 아, 사진을 한 장 주셨는데 세상에나 남편분이 올해 유독 날씨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오골계로 삼계탕을 끓이시는데 너무 다소곳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도 널 사랑해. 요거 먹으면 이제 또 올 여름 아주 든든하죠. 네, 최순정님 감사합니다. 쿨 노래 한 곡도 이어갈까요? 국종쌤께서 원하셨습니다. 슬퍼지려 하기 전에 유재범님께서도 오늘 쿨 노래 듣고 싶다 하셨거든요.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 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아, 1077번님. 냉면 노래 신청하시면서 3년 전 추억을 꺼내주셨는데 아직 만나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이변진 사랑한다. 아, 1077 좋겠다. 축한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요. 우리 이면진 씨와 예쁜 사랑 오래오래 키워가세요. 그리고 오늘 남편분을 위해서 오골계를 끓이고 계신 우리 최순정님께도 선물 가야죠. 이런 따뜻한 마음 서로 품어줘야 합니다. 주소 성함 주세요. 업타운 펑크입니다. 마크론 선 브루노 마스 함께 했어요.

업다운 펑크 전해드렸습니다. 여배 여신님 그 9통 10통 가능하세요? 문자? 네,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2104번님 더운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밖에 잠깐 있는데 맥반석 구워지는 오징어 되는 것 같습니다. 얼음 몇 알갱이 입에 넣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저도 요즘에 텀블러에 그냥 얼음만 들고 다녀요. 그래서 뭐 음료수든 물이든 뭐든 이렇게 좀 차갑게 해서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한번 이러니까 놓칠 못하겠어요. 아, 세차하셨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우드로님 화끈하게 3시간 작업하고 차에서 쉬는 중입니다. 브로노마스 딱! 괜찮으셨어요? 방세한 형이 안 부르는데도 숨차는 이 기분. 아, 요즘 2인분 몫을 이 더위에 또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방세한 형님. 뭔가 이제 또 새롭게 또 채워줘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예, 파이팅. 아, 좋다. 1329번님. 차 온도가 40도예요. 오바리들도 다들 고생 많으시죠.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시며 퇴근길에 기분 좋게 이렇게 또 출첵을 해주셨습니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쉬는 시간을 좀 정해두시고 예, 몸은 더 일하고 싶고 할 일은 많지만 예, 그래도 쉬는 시간을 꼭 정해두시고 움직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당연히 폭염특보 거의 모든 지역에 내려졌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강원도는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열대야주의보 다 내려져 있습니다. 춘천, 동해, 평지와 산지, 삼척 평지, 산지, 속초, 고성, 양양, 강릉 모두 폭염경보 내려져 있고요. 경기도 지역, 충북, 전남, 경남, 제주도, 인천, 대전, 광주 전국 모든 지역에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강원도 중에서도 영월, 횡성, 원주, 철원, 하천, 속초, 양양, 평창, 강릉, 정선, 평지와 산지, 홍천, 양구, 인제 모두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오늘 밤도 역시 열대야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당연히 해당되고요. 충남, 충북, 전남 그리고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까지 모두 열대야주의보 내려져 있고 강원도도 원주, 춘천, 동해 평지, 삼척 평지, 속초 평지, 양양과 강릉 평지 역시 열대야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 아까 우리 물 얘기했었는데 물 진짜 계속 자주 조금씩 네, 약간 이제 날 덥고 하면 맹물 먹는 게 좀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약이다 생각하고 먹어줘야 한다.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염분 섭취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더울 때는 우리 엊그제 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했었잖아요. 요거 이제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브 체크, 이렇게 중단, 이동, 확인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덥고 어지럼증이 나거나 혹시라도 두통이 오면 지금 즉시, 바로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시고 119에 신고를 하시거나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되고요. 냉방시설이 없는 실내, 예, 위험합니다. 아까 좀에는 이쁜이님께서 선풍기도 없이 지금 작업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예. 그 내 몸 상태를 잘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 무더위 쉼터나 그늘 같은 곳으로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을 해주시고 수분 보충하고 휴식을 꼭 취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 이렇게 주변을 또 살펴주시는 확인해주시는 여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요, 여러분 진짜. 예. 아, 노래를 한 곡 더 이어가 볼까요? 아, 잠자리니 이것도 사실 맞죠. 차가운 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나서 텀블러에 따뜻한 보리차 담아서 다니신다고. 저도 되게 따뜻한 음료, 아, 좀 신봉자인데 아,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오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요즘은 저에게 관대해지고 있어요. 달콤설탕님 신청곡 듣고 갈까요? Beautiful Life.

통장 만들러 은행 다녀오셨대요. 급한 일이셨나요? 이 통장이 지금 오늘 당장 꼭 만드셔야 하는 상황이었겠죠? 와, 이 무더위를 뚫고 다녀오셨대요. 오는 길에 땀 한 바가지 흘린 것 같아요. 시원한 집에 오니까 진짜 천국입니다. 무더운 날씨 모두들 건강 잘 챙기세요 해주셨어요. 달콤설탕님도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예. 이게 뭔가 진짜 막 다급한 일이 아니면 최대한 모든 걸 이렇게 좀 줄이는 예, 이런 시기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환식님 반갑습니다. 채팅창으로 찾아주셨는데 어제 생일이셨어요? 오, 오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오후에 여유롭게 오발 들으면서 리디에게 축하받고 싶었는데 저도 좀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어제 이제 또 초대 손님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예, 그 저희도 좀 정신이 없었다 이 정도 좀 변명 한번 해보고 최현식님도 어제 본사에서 갑자기 서류 요청이 많아서 하루 종일 또 정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아하, 귀가해서 아이들에게 생일 케이크 받았어요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또 따뜻한 생일을 보내셨어요. 예, 어쨌든 하루 늦었지만 함께 축하드리고. 7월 28일에 생일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 오빠리들. 네, 또 채팅창에서 서로가 같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모습에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하는 중에는 스트리밍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오랜만에 또 예. 어제도 얘기했구나. 주택구할 여러분 요즘 조금 저조한 것 같아가지고 예. 주택구할 좀 부탁드릴게요. 정집사님 리디 출첵만 하고 나 가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무더위 피해서 아내랑 극장 데이트 가요. 좋으시겠다. 호프 보러 가신대요 여러분. 요즘 영화가 너무 길어서 오래 앉아있는 게 힘들지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올게요 하셨습니다. 요즘에 리클라이너로 돼 있는 데도 되게 많잖아요. 하, 진짜 너무 천국이죠. 패러다이스. 네. 이 호프가 그 평점을 보면 완전 막 그 진짜 높은 점수와 최저점 막 이게 너무 극과 극이어서 점수가 되게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집사님은 몇 점을 주실지. 엊그제 우리 우드로님께서도 평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남겨주셨는데 정집사님 왠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잘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간의 정보에서도 그렇고 우드로님의 엊그제 평을 보면서 나랑은 절 맞진 않겠구나. 저는 그 나홍진 감독님의 작품들이 조금 호불호가 확실히 있었거든요. 약간 또 그리고 너무 무서워 작품들이. 그래서 좀 그런데 어쨌든 화제가 되는 또 작품이다 보니 궁금하긴 하거든요. 정집사님은 어떻게 느끼실지 다녀와서 꼭 얘기해 주세요. 아 세상에 땅콩님. 우리 아까 그 3년 전 냉면 추억 얘기해 주셨던 분 계셨잖아요. 그 사연 들으시고 아우 생각나네 나도. 그리고 인별그램 스토리에 사진 올렸는데 아니 이 스토리는 누가 보고 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글쎄 JH가 슬쩍 왔다 갔더라고요. 기분 묘하더라 하셨습니다. 왜 묘해요? 왜 묘해? 묘하지 마요. 동하지 마세요. 땅콩이. 아 근데 연락을 하세요? 아니 이렇게 뭐 DM을 주고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인별그램에서 서로 그냥 소식만 이렇게 서로 주고 받는 정도? 서로 확인하는 정도? 주고 받진 않더라도 요런 건가요? 서로 팔로잉하고 그래요. 또 추억은 추억일 뿐이니까 요 정도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묘해지지 마세요. 네, 묘해지지 마세요. 노마드님 저 막국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윗분들 입맛에 맞춰 오늘 점심에 막국수 먹고 출첵합니다. 차는 40도네요. 여름아 이젠 좀 그만 가주라 하셨습니다. 근데 막국수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점심때 그 약간 이제 윗분들 입맛에 맞춰 먹었다고 하시기에는 감자전도 있고 수육도 있고 저라면 그냥 가겠는데요? 네! 하고 따라갈 텐데요. 아 여기 감자전이 상당히 맛있어 보입니다. 감자전 맛집 같은데요 여기? 노릇노릇하게 훌륭한 네, 식사를 오늘 점심을 또 하셨군요. 아 뭔가 막국수도 아 이제 맛집 같은데요? 음식의 모양새가 네, 보통 집이 아닙니다. 윗분들 또 좋아하시는 집이면 예, 유명한 또 현지 맛집들이죠. 그죠, 밤새한 형님. 예, 바로 따라오셔야 합니다. 아, 바빠요. 특히 3, 4분 오늘 더 바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피드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잘 따라오셔서 선물도 가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에이바 맥스입니다. Kings and Queens.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오후의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 감귤 아가씨께서 이런 이야기 주셨습니다. 제가 자연을 좋아해서 텃밭 농사를 한때는 취미로 했는데요. 2018년도에 엄청 더운 이맘때였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러 갔다가 쓰러진 거죠. 실내에 있어도 회복이 안 돼서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텃밭 가꾸기 취미 안 해요. 아, 연약한 이 몸이요. 모두들 폭염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문경 전숙희님께서도 그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충분한 휴식 가지며 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셨거든요. 이게 우리가 해가 갈수록 이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체감도 심해지고 그리고 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또 사망자 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좀 많이 충격입니다. 저는. 정말 그 전숙희님 말씀처럼 감귤 아가씨 말씀처럼 그 실내 일하시면서도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바깥 활동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국 모든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네,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폭염 경보와 폭염주의보 그리고 오늘 밤 열대야주의보까지 그리고 경남 지역은 지금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 웬만해서는 아까 감자캐러 가신다는 분 계셨는데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진짜 뉴스 나올 것가 겁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가신 게 아니까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바깥 활동은 최대한 좀 줄여주시기를 예, 여러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마지막 곡은 아이브 러브 다이브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니 아빠님께서 예, 사연과 신청곡 주셨는데 우리 가온이가 얼마 전에 수술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빠르게 회복하고 학교도 잘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예, 원래 컨디션으로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온이가 좋아하는 아이브 러브 다이브 전해드리고 저는 5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Yeah.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현실 목로주점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다둥이 아빠님 오셨어요. 원주 엄청 더워요. 장보기 외부 출장 나오면서 라디오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책임을 다하는 우리 오바리들 멋집니다. 이 무더위에도 우리가 해야 할 건 또 해야 하니까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치님은 주문진이라고 하셨죠? 아까? 주문진. 급 주문진행. 갑자기? 반찬 내셨어요? 휴가 어제 이제 복귀하신 거 아닌가요? 휴가 끝나고? 지금 뭐 완전 극성수기라 어딜 가든 뭐 사람이 또 넘쳐나죠. 좋은 시간 보내다 가세요. 3991번님, 저도 처음 막국수 먹었을 때 뭐지? 무슨 맛에 먹는 거지? 했는데 시댁 어르신을 모시고 몇 번 따라서 먹다 보니까 지금은 좋아해요 라고. 아니, 저도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 어르신들? 선배분들이 좀 나이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막국수, 여름에 막국수, 겨울에 장칼국수 아니면 만둣국? 저 막국수라는 것도 강릉에 와서 저는 먹었던 것 같아요. 전 냉면만 이렇게 먹었었는데 막국수를 이렇게 주식으로 먹을 수가 있구나라는 걸 강릉에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입에 잘 맞더라고요. 약간 밍밍한 그런 걸 전 좀 좋아해서 되게 먹다 보면 또 더 사랑, 애정이 가는 음식이죠. 약간 평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분들의 그 어떤 취향이 물막국수, 양념이랑 뭐 회막국수 이런 건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이 물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요거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냉파일 확률이 조금 높다. 어쨌든 저도 참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 좋다. 상상만 해도 좋다. 꽃담님 오셨어요. 리디, 산입에 거미줄 치랴라는 속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지금 제가 차를 타는데 입에 뭐가 있는 느낌인 거예요. 거미줄이 붙었습니다. 산입에 거미줄 쳤어요. 오발의 에피소드 보낼 수 있게 도와준 거미야. 오래오래 살아라. 위험한 친구는 아니었나요? 저도 회사에 이렇게 차를 대놓으면 약간 이제 풀이라고 해야 돼. 조경 옆에 이렇게 차를 해놓으면 그 문을 열었을 때 그때 이제 거미가 붙어있다가 들어온 경우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안 놀란 척, 굉장히 애써 태어난 척 하면서 창문을 열고 한참 있다가 타죠. 창문을 열어놓고 나가기를 기다리거나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거나 해서 같은 공간에 있진 않으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참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꽃담님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거미줄을 생전 처음 쳐본 우리 꽃담님 고생하셨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네. 그죠. 물막국수는 담백해온 그 맛에 먹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동치미막국수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강릉 살 때는 몰랐고 영서 지역으로 시집을 온 후부터 접했던 이상한 음식. 근데 지금 막국수요? 이상한 음식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물막국수 이상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맛있다. 까망님 지금 퇴근 중이신데 날도 덥고 오바를 설레하는 막국수에게 시원한 물막국수 포장하러 갑니다 해주셨어요. 아, 맛있게 드십시오. 들깨 막국수. 요즘 들깨 막국수만 먹고 있어요. 고소합니다. 들깨 막국수랑 들기름 막국수랑 뭔가 맛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 고명이 좀 다르겠죠? 들깨 막국수. 약간 이제 평냉파이실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예상을 하면서 3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창 여러분 열려 있어요. 많이들 더우시겠지만 문자로 이제 또 더위에 대한 얘기 좀 나누고 또 3, 4부는 우리 스피드 퀴즈 오늘 준비해뒀거든요. 총 4문제 준비했습니다. 총 4문제.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채팅창 통해서는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퀴즈는 문자로 참여를 해 주셔야 당첨이 되실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스피드 퀴즈 만나볼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아, 승근영영님 덕구 나른한 오후 긴장감 있는 스피드 퀴즈 너무 재밌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승근영영님 이사하셨어요? 어떻게 되셨나? 최근에 근황을 못 들었어요. 광고 음악까지 예, 묘하게 또 긴장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스피드 퀴즈 총 4문제고요. 총 4문제. 오늘도 순번제로 가겠습니다. 순번제. 첫 번째 퀴즈는 상식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답이 비교적 좀 단순하고 쉬운 관계로 20번째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정답을 20번째로 주신 분께 선물 보내드려요.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첫 번째 문제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비타민C가 가장 풍부한 과일로 널리 알려진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의 순서는 약간 이제 난도순으로 제가 한번 배열을 해봤어요. 네, 난도순으로. 첫 번째 문제 가장 쉽다는 거죠. 자, 다음 중 비타민C가 가장 풍부한 과일 보기 있습니다. 1번 바나나, 2번 레몬, 3번 딸기, 4번 키위. 1번 바나나, 2번 레몬, 3번 딸기, 4번 키위 중에서 비타민C가 가장 풍부한 과일로 알려진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실 곳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입니다. 아니 그러게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멜로디님. 피치 앤드 탄트럼스 핸드 클랩 20번째입니다.

Kids in a Tantrums, Hand Clap 듣고 있고요. 아, 보기 4개 중에서 비타민C가 가장 풍부한 과일로 널리 알려진 것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1번 바나나, 2번 레몬, 3번 딸기, 4번 키위. 3092번님, 20번째 정도는 되신 것 같은데 오답! 좀 얄미웠나? 오답! 함정일 것 같지만 이도사님, 함정. 근데 그 함정에 빠지신 건가? 오답! 그죠? 9723번님, 새싹분. 어? 얘가 정답인 것 같아. 정답인 것 같다고요? 이거 여러분, 과일 이름이나 번호만 따로 주시, 같이 주실 분들은 매칭이 돼야 됩니다. 매칭이 틀리면 오답입니다. 따라서 9723번님 오답. 자, 보기 다시 드려요. 1번 바나나, 2번 레몬, 3번 딸기, 4번 키위 중에서 비타민C가 가장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친구는 누굴까요?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이고요. 노래 이제 40초 남았습니다.

번째 문제 정답은 4번 키위였습니다. 함정에 빠지셨어요. 이도사님. 뒤늦게 주셨지만 20번째 이상으로 도착을 한 것 같아요. 미리네님. 선물 갈게요. 정답 성수리. 미리네님. 예. 제 권한으로 드립니다. 예, 주소 성함 주시고요. 예, 한여름 우리 잘 지내봐요. 정답은 4번 키위였는데 제가 지금 20문제를 검색을 하다가 중복 문자를 많이 주신 분이 계셔서 요거는 순번을 제외하고 예, 중복은 제외하고 제가 20번째 정답을 주신 분을 다시 찾아서 첫 번째 문제 선물 받으실 분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님 놀라셨죠? 예, 그런 방송입니다. 밤사냥님 1등급이나 되셨는데 뭘 놀라고 그러십니까? 그냥 드립니다. 예. 마음을 키위에서 놀라신 거예요? 성스리에 놀라신 거예요? 노마드님?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열 번째로 정답 도착한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 교양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대한민국 최초의 한글 창작 소설로 알려진 작품은 무엇일까요? 이게 되게 쉬운 듯, 되게 익숙한 듯, 어릴 때 우리부터 거의 암기식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기 있어요. 1번 구운몽, 2번 춘향전, 3번 홍길동전, 4번 심청전 가운데 대한민국 최초의 한글 창작 소설로 알려진 작품은 무엇일까요?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정답 기다립니다. 리센느 버전입니다. 프리티걸.

이상하다. 왜 자꾸 저를 부르시죠? Pretty girl, 밤새 안녕. 이렇게 예. 이제 여러 문자들 중에서 이도사님, 아니 이 노래가 리메이크 될 만큼 오래됐나요? 엊그제 같은데 나이 많이 먹었네요. 지금 퀴즈는 안 들어오시고 네, 리센드 버전에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이 카라 버전이 2008년에 나왔더라고요. 아직 20년 안 됐어요. 많이 놀라셨겠지만 아직 20년이 안 됐으니까 괜찮다. 정답은 3번 홍길동전이었습니다. 홍길동전. 은근히 구호몽이 많이 왔는데 예, 정답은 홍길동전이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한글로 창작된 소설. 네, 창작된 소설로 알려진 작품은 보기 중에 송길동전이었고요. 공찬전 주신 분께서 설공찬전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약간 논란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설공찬전은 번역 소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창작 소설이라고 문제에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번역 소설이라고 하면 설공찬전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맞는데 창작 소설이라 하면 홍길동전이 가장 최초의 소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두 번째 문제는 약간 그 사족이 없는 것 같아요. 문자에서. 사족이 없고 다들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얘기들을 남겨주시면서 정답 주셨는데요. 정답은 네, 3번 홍길동전 주신 분들 중에서 10번째 인재신남님 축하드립니다. 주소 성함 주세요. 요 분 네. 이렇게 자꾸 부를 때마다 같이 신이 난다. 아, 좀 쉬었다 갈까요? 네, 좀 쉬었다가 이제 4부 순서에는 신조어 문제 2개 준비해두고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키위 얘기해서 좀 충격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딸기도 되게 비타민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 레몬이 진짜 비타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키위에 그러니까 비타민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키위 한 개를 먹으면 하루의 비타민C 우리가 그 섭취해야 될 하루의 비타민C 양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타민 과일이었다. 근데 밤자님 그럼 왼손 어떡하죠? 틀리셨는데 큰일 났네. 잠시 릴렉스 하시고 노래 맞춰서 4부 순서 신조어 퀴즈 준비해두고 있을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5: 쉴 시간이 어디 있나요? 아, 제가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좀 다급했다. 자, 20번째, 첫 번째 문제에서 20번째로 정답 주신 분, 달콤설탕님. 제가 중복 문자를 다 제하고 어렵게 번호와 정답이 정확하게 일치된 분들 중에서 20번째 달콤설탕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우리 감세한 형님 왼손은 제 걸로 평생 약속하고요. 7687번님 이제 집에 도착하셔가지고 라디오를 꺼야 되신대요.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어떡하지? 자, 그럼 대전 오바리님 사부도 자신 있다. 쭉쭉 그럼 가보시죠. 자, 세 번째 문제 신조어 문제입니다. 자, 문자와 힙하다의 합성어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활자 매체와 긴 글을 읽는 것 자체를 세련되고 멋지게 여기는 최신 트렌드를 무어라 부를까요? 보기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좀 어렵죠? 네. 보기 있어요. 1번 아날로그 힙, 2번 페이퍼 힙, 3번 북 힙, 4번 텍스트 힙. 항상 이게 시험 때면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공통적으로 모든 정답은 문제에 있다. 네. 그러므로 문제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와 힙하다의 합성어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활자 매치와 긴 글을 읽는 것 자체를 세련되고 멋지게 여기는 최신 트렌드를 무엇이랄까요? 번호와 정답이 매칭이 정확해야만 여러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는 오답 처리합니다. 1번 아날로그 힙, 2번 페이퍼 힙, 3번 북 힙, 4번 텍스트 힙. 정답 보내실 곳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진 문자창입니다. 스피드 퀴즈는 힌트송이 없어요.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힌트송 없이 단호하게 갑니다. 김장훈 꼭 끼오.
6: 요즘 어쩌네. 나는 늙은
5: 다리. 요거는 제가 순번을 말씀을 안 드렸군요. 7번째 가겠습니다.

자, 김장훈의 꽃기호 듣고 있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 아날로그 힙, 2번 페이퍼 힙, 3번 북 힙, 4번 텍스트 힙. 어우, 애플스님, 외면당한 활자를 읽는 것이 유니크한 걸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정답 정확하게 주셨고요. 요거 이제 영어이다 보니까 우리말로 맞춤법은 오늘 좀 완화하여 정답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울고 또 울게 언제까지나. 사랑스러우니. 아, 요즘 신조어도 왜 이렇게 어렵죠? 미래시대에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셨지만 정답. 5810번님 이렇게 또 우리 배워가는 거죠. 신조어 잘 모르는데 어렵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번호와 정답이 매칭이 틀렸어요. 오답. 근데 지금 문제의 의도는 정확하게 파악하셨다. 아, 쓰는 사람 아무도 못 봤는데 신조어 너무 신조어 아닙니까? 아, 그래야 우리가 또 트렌드세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마드님? 내일 가서 이제 쓰세요. 나 이거잖아. 이거 한 사람이잖아. 자, 정답 꽃, 아니 정답 노래 꽃기호 김장훈의 노래 듣고 왔고요. 정답은 4번 텍스트 힙이었습니다. 문자 텍스트와 힙하다 힙의 합성어. 예, 영어를 제가 이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단어만 알았으면 정답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었던 아주 쉬운 문제였다. 예, 여러분 내일 출근하셔서 아, 나 진짜 텍스트 힙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예, 쓰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텍스트 힙이었고요. 4번이었습니다.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일곱 번째로 정답을 주신 분은 산 입에 거미줄을 치신 오늘 우리 꽃담님 잘 털어내셨죠? 되게 꿉꿉한데 막. 아, 네.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대망의 마지막 퀴즈 가볼까요?

스피드 퀴즈 진짜 바쁘다. 네, 여러분도 저도. 맞아요, 낙하님. 티 났습니까? 리디 스피드 퀴즈에 신났어요? 목소리 톤이 꽤 꼬리 수준으로 올라, 톤이 좀 많이, 피치가 많이 올라갔죠. 조금 내려볼까요? 자, 그럼 마지막. 역시 신조어 유형입니다. 신조어 문제 가보겠습니다. 일할 때보다 집중도가 더 좋다. 자, 문제 나갑니다.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노년층을 뜻합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과 소비를 즐기는 세대를 지칭하는 이 용어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딩크족, 2번 부모, 잠시만요 여러분. 예, 문제에 보기상에 오류가 있어서 오류를 지금 현재 발견해서 잠시만요. 1번 딩크족, 2번 부머. 요거는 이제 보기를 3개로만 가겠습니다. 3번 실버서퍼. 난도가 가장 어렵다고 했는데 가장 쉬운 문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자, 정답 보내실 곳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입니다. 요거는 네, 10번째 가겠습니다. 10번째. 이문세, 붉은 노을 들으면서 10번째 정답자를 기다리며 노래 듣고 옵니다.

자, 이문세 붉은 노을까지 듣고 왔고요. 정답은 실버 서퍼였습니다. 실버 서퍼. 노년층을 뜻하는 실버와 인터넷 바다를 항해한다는 서퍼의 합성어인데 디지털 기기,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스마트 기기들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노년층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뭐 비슷한 단어로는 웹버가 있고요. WEBVER. 웹버, 그리고 실버티즌, 그리고 디지털 실버족 등의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신조어도 이제 유의어가 있어요. 신조어도 유의어가 있어. 네. 아, 그냥 누군가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살짝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어디 가서 이제 실버 서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 약간 이제 어깨 살짝 올라갈 수 있다. 정답은 실버 서퍼였고요. 10번째 분께 선물 드린다 그랬죠. 10번째 분께 1번, 2번, 3번 맞죠? 예. 네. 제가 여기서 카운팅을 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아, 세상에. 인재신남님께서 실버 서커. 아, 요거 지금 이제 마음 급하셔가지고.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엄격해야 됩니다. 정답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실버 서커 탈락. 오답입니다. 다시 될게요. 그럼 1번. 아, 안타깝네. 1번. 이제 선물 받으셨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0: 8233번님 축하드립니다.
1: 아니 아까 실버 커퍼 있었고요. 실버 터버 있었고요. 네. 아, 마음이 급해도 정답은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음 스피드 퀴즈 때는 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실버 서퍼군요. 노년돼서도 실버 서퍼가 되도록 오발의 끈을 꽉 붙잡겠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잘 붙들어야 돼요, 동아진님. 여름애님, 순번은 저 멀리 두고 문세 오빠 노래나 따라 불러야겠습니다. 아우, 0503번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속초 이제 33도 됐군요. 아까 37도 찍었는데 붉은 노을 노래만 좋네요. 자, 산이 레이는 한여름밤의 꿀, 까망님 신청곡 듣고 옵니다.

Hold up.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 공기.

0: 더추얼 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해비의 Be I. 광고 듣고 올게요.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아, 까마귀도 그걸 놓치지 않으시고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인순이 버전의 오늘 같은 밤이면입니다. 얼마나 그댈 그리워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같이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많이 무덥고 오늘도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시원한 밤 마음만큼은 시원한 밤 보내고 내일 또 보송보송하게 개운하게 만나자고요.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2: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순대.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맵 대리, 티맵 대리,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100세 할머니가 하도 맷집이 좋아서 그 비결을 물어보게 됩니다.
1: 아유, 그 맷집이 강하려면 어쨌든 맞아봐야 해. 많이 맞고 크게 맞고 세게 맞는데 그 매가 무섭다면 도망치지 않고 그냥 맞아야 돼. 매를 받아들이는 거야.
0: 싸움 끝에 날이 저물고 오란 소설로 40대에 나오키상을 수상한 사또 아이코는 생전에 100세 작가의 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올 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0세를 넘긴 현역 작가로 계속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1: 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0: 말했던 그녀입니다.
1: 예, 힘든 경험을 하면 수련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유, 일이 생기면 싸워서 앞으로 나아가며 맷집을 키웠어요. 원망이나 미움이 자랄 틈이 없게 펀치 같은 인생을 버텼어요.
0: 아, 사느라 고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할머니 작가는 큰 도움이 될 말씀을 하셨었죠. 네. 세상 모든 일은 수행이다. 아, 갈수록 여름나기의 수행 난이도가 높아져서 아, 이거 문제입니다. 네.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오늘 하루 뭐 별 문제 없으셨죠? 네. 아,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자, 아리아나 그란데 피처링 이기 에즐리아 프라블럼 첫 곡으로 들었고요.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음주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프리미엄 방탄 꼭지, 3일 제약, 주식회사 본 컴퍼니,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IS 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3: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3: 방탄꼭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디벤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자샤 보이스 세아비다에 들었습니다. 9326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대구에 갔다가 KTX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야, 근데 그 앞에 이건 뭔지 모르겠네. 혹시나 응모에 떨어질

걸 데뷔해. 신청곡은 펫샵보이스. 세아 비다에. 지난번에 뭘 응모했네 우리가? 응모. 아, 퀴즈 정답 맞추는 거를 응모. 아, 그것도 응모. 일종의 응모인데. 아니, 잘 안 쓰는 단어라. 요즘에 잘 안 쓰잖아요, 응모.

뭐 해주세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약간 어색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배차 보이스 세아비다의 9326번입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아,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546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The Zombies. She's not there. 그녀는 거기에 없군요.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전 모릅니다.

세인트 모텔. 마이 타입 들었습니다. 이상용 씨 고맙습니다. 어 재밌는데 그 이상용 씨가 신청곡을 남기면서 툭 신청곡 하나 남겨볼까요? 아, 툭 남기셨네. 툭 남기신 걸 제가 톡 받았습니다. 예. 툭톡. 예. 감사합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잠비스의 She's Not There였고요. 요즘 뮤즈 노래에 빠져 있습니다. 와, 7707번. 아, 축하합니다. 예. 아니, 좋은 음악에 빠지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진짜 축하할 일도 있네. 10월에 야 락 페스티벌 2일권 티켓팅 성공했고요. 아, 송골매도 오시더라고요. 야, 이거 매번 얘기해야 되나? 저 안 갑니다. 저 없습니다. 예. 예. 자, 뮤즈의 히스테리아.

오늘 하루 뭐 스트레스 받은 거 있으면 확 날려버리는 거죠. 라스트 리조트 파파 로우치의 음악 6202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뮤즈의 히스테리아. 광고 들을 시간입니다.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6: 1533-1566 세라하임.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내가 있는 곳이 가장 덥게 느껴지셨을 테지만 오늘 가장 더웠던 곳은 양산입니다. 올여름 처음으로 40도를 넘은 곳인데요. 40.3도를 기록했고 기후 통계가 관측된 이후로 2018년도에 40도 넘는 곳이 좀 많았고요. 작년에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더 더워질지 걱정인데요. 창원과 부산을 비롯한 영남 7개 시군에는 현재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부산도 122년 만에 가장 극심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전국의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가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가렴주구라는 한자 성어가 있다.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이 사자성어. 여러 명목의 세금을 가혹하게 억지로 거두어들여 국민의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는 일을 가리킨다. 이 사자성어는 공자님 말씀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호랑이한테 목숨을 잃고 있는데도 산골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깊은 산에서 깊은 울음 울던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아, 여기가 위험하기는 하지만 이곳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가정맹어호, 즉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유교적 정치관에서 나온 가렴주구는 세금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마음을 대변해준다. 아, 세금이 뭐가 무서워요? 아, 세금 내는 게 왜 싫어요? 13세 소년이 해맑게 묻는다. 에이, 저야 세금 낼 일 없으니 저런 질문을 하는 거겠지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그 나이에 소년은 소득세를 이미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문 배달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서 그는 세금을 자진납부했다.

서 씨는 오늘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엉뚱한 소년 생각을 한다. 나는 13세 때 처음으로 세금을 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느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겠어요. 소년은 원하는 대로 세금을 많이 내면서 잘 살고 있을까? 소년의 이름은 워렌 버핏. 그는 올 여름에 96세 생일을 맞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그 납세자로 살아온 세월이 80년도 넘게 된다. 아이에게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한 개를 사준 뒤 아이가 첫 입을 대기도 전에 크게 한 입 먼저 먹어버린 다음 세금 교육에 나선다. 아, 잊지 마. 이게 바로 세금이라는 걸. 네가 돈을 벌면 내 손이 닿기도 전에 먼저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는 걸. 워렌 버핏은 그러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는 투자처가 있다고 안내해준다. 올해 그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또 안전한 투자를 살짝 공개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자기 개발은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유일한 투자다.

네, 글래스 타이거 썸데이 들었습니다. 가만있어, 이게 유리 호랑이하고 종이 호랑이하고 싸움 누가 이깁니까? 유리 호랑이가 이기나? 종이 호랑이한텐? 아, 쓸데없는 생각 한번 해봤어요. 글래스 타이거 썸데이. 자, 6시 39분 30초 막 지났습니다. 아, 오늘 3, 4부 음악 캠프 라이브 있습니다. 예,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10cm. 네. 기대해 주시고요. 예. 자, 9498번으로 혜원 씨. 집시 킹스입니다. 볼라레.

목소리가 진짜 예술이죠. 예. 이거 벨벳 깔아놓은 것 같잖아요. 목소리가. 와. 네킹콜입니다. 네킹콜.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655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집시킹즈의 보라레였고요. 서울에 놀러 왔는데 종로를 지나가는 143번 버스에서 들으니 새롭네요. 부산에선 사무실에서 맨날 듣다가 아 서울에서 백겸 들으니까 반가워요. 당연한 거지만 예, 정말 덥네요. 예. 아 부산보다 더 덥습니까? 서울이? 그렇겠죠. 부산은 어쨌든 그래도 바닷가라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불거려. 0294번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9065번으로 청해 주신 Brother and Brother, If You Did Not Exist.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자, 1, 2부 끝곡은 샤키라의 Zoo. 354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현주 씨가 와, 오늘 10cm

보라 안 하시나요? 할 거려. 예. 자, 미니하고 유튜브 무흐즈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예, 보실 분은 보시고요. 자,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오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스타 DJ 겸 그래미 후보에도 오른 음악 프로듀서 스티브 아오키가 인생의 전환점으로 고백한 에피소드인데요. 엔터업계에 있단 핑계로 술과 파티에 빠져 살던 어느 날 멀리서 어머니가 오기로 했는데 또 밤새 술을 먹고 3시간이나 늦게 공항으로 달려갔다죠. 천진난만한 얼굴로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 그때 떠올랐다죠. 제일 중요한 사람을 팽개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는 건가. 그날부터 술을 완전히 끊고 밤의 유희와 작별하며 새 삶을 시작했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복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10cm 권정열 씨. 네. 그라디에이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가사가 이 노래가 어떨까 싶어 뭐 이런 저는 괜찮은데 아, 듣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괜찮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1: 모르죠. 대답을 못 들었다고
0: 아,
1: 봐야
0: 못
1: 되니까.
0: 들었어요? 아이고 참. 야 중간에 뭐 라이브처럼 진짜 아 라이브는 라이브지.
1: 네.
0: 소리 질러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1: 네.
0: 하마터면 소리 질러 꺼냈어. 와. 네.
1: 약간... 그 청취자분들 뭐 다만 몇 분이라도 네, 뭐 그 소리 지를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질러 달라고.
0: 아 지르셨을 거예요.
1: 네.
0: 중간에 예 와 하고 자 청취자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예 인사하시죠.
1: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취자 여러분, 10cm 아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권정열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와, 근데 오랜만이 장난이 아닌 게 찾아보니까 와 진짜 오랜만이야.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일 수가 있지?
1: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일 수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2011년에 출연했고요.
1: 네.
0: 이게 이제 아메리카노 막 히트했을 때.
1: 네, 그때죠. 네.
0: 뭐 히트 안 했어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2013년 상암동에 와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1: 근데 저는 왜 나왔던 것
0: 자주 만난 것 같지 이상하게.
1: 네, 자주 뵙긴 뵈어서 얘기도 워낙 잘 듣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왔네요.
0: 누구 잘못이죠 이건?
1: 안 불러주셔서.
0: 우리 잘못이에요?
1: 네. 아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거라 하겠습니다.
1: 네.
0: 근데 아까 저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10년 이상 지났는데
1: 네.
0: 아 권정열 씨는 점점 젊어지는데 왜 나만 나이 들지?
1: 아이고 선배님도 똑같으시대요 정말로. 볼 때마다
0: 그러지 마요.
1: 저는 제가 이제 2013년에 마지막으로 온 게 맞다면
0: 그 막대가 뭐 기록인데
1: 예 그때가 더 지금보다 막 다닐 때라 그때가 너무 이제 제가 많이 낮춰놔가지고 계속 점점 좋아 보이는 거인 것 같아요.
0: 가볍게 그냥 다니는 거하고
1: 네.
0: 막 다니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그냥 다니는 거는 예를 들면 배철수 음악 캠프 왔으니까 그래도 오기 전에 뭐 땀은 안 흘리고 뭐 그냥 그래서 깔끔하게 하고 예를 들어 머리도 좀 잘 만지고 뭐 이 정도라면 막 다니는 건 이제 밥 먹다가
0: 자다가 벌떡 일어나 나오고
1: 네, 저도 그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자유롭게 하고 다닐 때 지금은 많이 예의를 갖추고 다니죠.
0: 예의 갖춘 게 그 메탈리카 티셔츠 입고 온 거예요?
1: 오늘 제가 또 기분이 좋은 게 제가 메탈리카 티셔츠 입고 왔고 PD님께서 콘 티셔츠를 입고 오셨고
0: 아 그래요?
1: 네 선배님께서 ACDC를 입고 오셔서 네, 안 그래도 제 멤버들이랑 그 PD님 티셔츠 보고 야 선배님이 만약에 ACDC라도 입고 오면 진짜 오늘 난리 난다 했는데 진짜 입고 오셨어요.
0: 아 그러게 저 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고 온 건데
1: 저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입고 온 건데 뭔가 프로그램의 어떤 취지랑도 맞는 것 같고 기분이 좋네요.
0: 잠깐 그러면 메탈리카하고
1: 네.
0: 콘하고 AC/DC 중에
1: 네.
0: 권정열 씨가 보기에는 어느 밴드가 더 그 락 음악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까? 어렵죠.
1: 야, 저 MBC 라디오 진짜 수도 없이 저도 나왔는데
0: 네.
1: 이렇게 곤란한 질문 처음입니다. 왜냐면 다른 방송이었으면 전 당연히 그냥 메탈리카를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전 평생 한 팀만 좋아했고
0: 아, 메탈리카 진짜 좋아했군요.
1: 네, 저 타투도 새겼을 만큼
0: 오!
1: 네, 진짜 팬이거든요.
0: 아.
1: 근데 여기는 배철수 음악 캠프잖아요. 여기서 하는 발언은 곤란할 것
0: 아니,
1: 같아서
0: 아니요 메탈리카로 해요.
1: 아니 근데 ACDC죠 사실.
0: 아니요 메탈리카. 왜냐하면 콘, ACDC, 메탈리카 중에
1: 네.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출연한 밴드가 메탈리카밖에 없어.
1: 맞다. 그러네요. 예.
0: 아, 우린 또 손이 막
1: 가야죠. 구부하죠. 예, 구부하죠.
0: 네.
1: 아, 메탈리카로 하겠습니다.
0: 자, 메탈리카로 하겠습니다. 네. 예. 음악은 역시 메탈리카.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네 지키는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0: 영월이래요.
9: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0: 영월이래요.
9: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0: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9: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홈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자, 10cm의 권정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2010년에 처음 EP를 냈어요.
1: 네.
0: 벌써 이제 16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0: 그동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0cm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 네. 지금 너무 작게 잡으셨는데.
0: 아, 10cm. 아, 이 정도 되나?
1: 네.
0: 아니, 2cm로 잡았네. 10cm. 근데 지금은 와 16년이 지나고 나니까 꽤 컸잖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1: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0: 1m?
1: 그럼 100이네요, 100.
0: 아, 1km로 할까요? 1km로
1: 1000으로 할까요? 뭐든 좋습니다. 사실 10cm가 어쨌든 뭐 이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과의 거리가 10cm

0: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1: 아, 그,
0: 네, 오히려 더, 그럼 더 이건, 가까워지는 게 좋을 수도 있죠.
1: 그럼 10mm로 해야 되겠네. 10mm,
0: 네, 10mm가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1: 야, 예전에 들었는데 잊어먹었다 진짜. 이런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0: 네네네.
1: 팬들과의 거리.
0: 네, 맞습니다.
1: 근데 팬들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은 좀 곤란한 거 아니에요?
0: 그래도 한 10mm 정도까지.

0: 볼까요 그러면?
1: 10cm가 좋겠네.
0: 네.
1: 자, 16년이 지났는데 그 처음 음악할 때하고
0: 네.
1: 지금하고 가장 많이 변한 건 뭐고 또 변하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0: 그렇죠. 저는 너무 많이 변했.
1: 너무 많이 변했어요?
0: 네, 너무 많이 변했고요. 그 2011년에 제가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처음 나왔을 때면
1: 네.
0: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되게 좀 이상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거스르고 싶었어요. 뭔가 좀 예쁘게 말하고 예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음악하는 사람이. 저는 그때 인디밴드라고 하는 정체성을 되게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뭔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말투라거나
1: 네.
0: 사고방식이 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막 인터뷰를 하면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여기 와서는 그런 왕발을 안 했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음악은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리스너는 관심 없어요라거나
1: 젊을 때니까 막 네, 시기 어린 얘기들을 많이 했죠.
0: 시기 어린 멘트를 너무 많이 날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더 해보니 이제 하면서 계속 배워 나간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문득은 어느 날 문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깨치게 된 거지만 오히려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음악 만드는 일에도
1: 네네.
0: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고 듣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게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을 하는 이유다로 아예 반대로 지금 바뀐 상황이라
1: 이게 대중음악이니까
0: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전 좀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는 과정 자체가 음악을 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변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자면 음악을 하는 거를 즐거워하는 거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아. 음악하는 게 즐겁군요. 네. 계속해서
0: 네, 만들고 뭐 부르고 연습하는 것들은 아직 재밌는 것 같아요.
1: 언제까지 즐거울 예정입니까?
0: 아,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서.
1: 근데 계속 즐거워야 돼요.
0: 네, 그러니까
1: 음악하는 게 즐겁지 않으면 저처럼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거죠.
0: 그때도 이런 비슷한 농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1: 아니, 농담 아니고 진담이에요.
0: 아니, 그렇죠, 그렇죠. 예.
1: 제가 음악하는 게 진짜로 엄청 재밌었다면.
0: 네.
1: 제가 왜 그만뒀겠어요?
0: 그만두는 시기가 있으시죠? 네.
1: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그 11년 전에 뭐 치기어리 뭐 얘기했다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고 이상하게 기억이 나네.
0: 네.
1: 제가 그런 거 기억 잘 안 나는데 10cm를 하고 처음 만났을 때 저 여의도
0: MBC였죠.
1: 여의도 MBC 8 스튜디오에서 아마 녹음을 했을 거예요.
0: 아, 네. 네.
1: 거기 뭐 맞습니다. 또 뭐야? 어떻게 알아? 누가 이거 보낸 거 지금?
0: 왠지
1: 사진을 보니까. 팔 스튜디오. 그래, 팔 스튜디오에서 제가 그때 어쿠스틱 기타 치면서
0: 네.
1: 아메리카노를 불렀던 기억이
0: 네.
1: 생생해 이상하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0: 감사합니다. 이거는 영광이네요. 네.
1: 제가 그리고 이 노래를 좋아했어, 아메리카노.
0: 감사합니다.
1: 재밌잖아요 노래.
0: 그렇죠, 그렇죠. 와, 감사합니다. 수도 없는 출연자들이 지나갔을 텐데.
1: 그러니까 사실 메탈리카 만난 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0: 네, 지금 네.
1: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했나 이런 기억이 잘 안 나고 막 이런.
0: 아메리카도 재밌게 부르고 아마 선배님 앞이라서 좀 더 긴장하고 떨었겠지만 티 안 내려고 되게 또 시건방진 그런 말 했을 거예요.
1: 아니 이제 그런 안 좋은 기억은 없어요 아무튼.
0: 감사합니다.
1: 그 16년째 지금 계속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1: 팀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0: 아까 했던 얘기랑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 잠시 동안이지만 그 2011년 제가 시건방지 멘트 날리던 시절에는
1: 네.
0: 그래서 더 음악을 놀이처럼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바쁘게 살지 않으려고 막 그런 오히려 남들은 열심히 살고 되게 바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를 반대로 저는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가치관이 바뀌니까 자동으로 좀 많이 열심히 활동하게 되고 쉬지 않게 되고 음악을 좀 더 열심히 탐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0: 그래서 사실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서 뭐 여유가 없어서 뭐 숨쉴 틈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활동은 정말 충만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1: 그 티셔츠는 메탈리카를 입고 왔는데 네. 음악은 사실 메탈리카 음악하고는 뭐 전혀
0: 완전 다르죠.
1: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하잖아요. 그럼 권동열 씨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아티스트들은 누가 있어요?
0: 저는 근데 메탈리카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운드와 정서는 다르지만
1: 다르지.
0: 저 아직도 가끔 아이디어도 얻고
1: 아 메탈리카에게서?
0: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아직도 콘서트를 준비할 때 먼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메탈리카의 공연 그 쌓여있는 영상들에서 영감을 많이 얻기도 하고 네네. 메탈리카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면이 많겠지만 예를 들면 그 6집 7집 그 로드 리로드 앨범이 나올 때
1: 욕은 많이 먹었죠.
0: 욕을 많이 먹었지만 나중에 인정받았거든요. 그래서
1: 처음에 그 앨범 나왔을 때
0: 그런 과감한 시도라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이 노력 같은 것들이 저에게 아직도 영감을 줘요.
1: 야, 그게 참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팬들은 한번 좋아했던 그 팀의 음악 스타일을 계속 고수해 주길
0: 그렇죠.
1: 바라고
0: 네.
1: 음악하는 사람 자체는 계속해서 뭔가 발전하고 변화하려고 하는데 권정열 씨는 이런 갭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0: 저도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고요. 그래서 어제 저는 그래서 뭔가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계속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분들한테는 계속 너무 바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저는 근데 그 막 장인처럼 이렇게 하나를 고수하면서 이렇게 정말 미세하게 갈고 닦아 가면서 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때 영향받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티가 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 왔고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데뷔 초반에는 이제 좀 미니멀한 어쿠스틱 음악을 고수했다면
1: 예.
0: 지금은 모던 록 성향도 있고 또 이런저런 다양한 장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계속해서 뭔가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군요.
0: 그렇죠. 네. 메탈리카한테 배웠습니다.
1: 근데 음악뿐 아니라 보니까 얼마 전에 왜 텔레비전 쇼 MC도 하셨잖아요.
0: 아, 네.
1: 근데 저는 그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서 권정열 씨를 한 번도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미안해요.
0: 예.
1: 근데 굉장히 포토제닉 하더라고요.
0: 제가요?
1: 잘 어울리더라고, 그게.
0: 조명이 좋아요.
1: 조명은 좋아요. 네,
0: 그리고 국내 최고의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가 저를. 네.
1: 아, 조명은 원래 괜찮았어요. 네,
0: 덧붙여져 있는 것들이 워낙 훌륭해서.
1: 뭐 저도 거기서 KBS 텔레비전 오래 했잖아요.
0: 그렇죠. 네.
1: 제 얼굴도 괜찮게 나왔는데 뭐.
0: 지금도 괜찮습니다.
1: 아이, 왜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음악을 또 한 곡 들어볼까요?
0: 네.
1: 이거 2011년 작품이네.
0: 네.
1: 그게 아니고. 네.

0: 네, 10cm의 그게 아니고 들었습니다. 아, 이거 예전에 80년대였던가 화곡동 살 때인데 그때 진짜 큰 겨울에 엄청 추웠는데 보일러가 진짜 고장 나가지고
1: 네.
0: 와, 뭐 울기까지는 안 했는데 아우 그 눈물 나올만 해 이거. 보일러 고장 나본 적 있어서 받았은 거예요?
1: 보일러 운이 진짜 안 좋은 편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살면서
0: 계속 고장 나요?
1: 네, 예, 네, 계속 고장 나요.
0: 아...
1: 그, 요즘 사는 집은 그 정도는 아닌데
0: 네. 어,
1: 최근까지도 네, 되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 건물인데도 네.
0: 야, 그래서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군요.
1: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노래를 만들 때
1: 네.
0: 뭐 어디선가 무슨 영감을 얻어야 이제 노래를 만들 거 아니에요.
1: 네네.
0: 어?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그쵸. 쓰고 주로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1: 저는 어릴 때 기억에서 가져오는 것 같아요.
0: 뭐 어릴 때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았어요?
1: 그래서 10cm 노래 가사 보면 그렇게 파란만장하지가 않고 다 약간 좀 좀 불안전하고 불안정하고 좀
0: 이런 소소한 네. 것에서
1: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자꾸 이 가수가 그 살아가면서 이렇게 현재 이야기를 많이 잘 담으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그럼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바뀌니까 저는 좀 안 그런 편이에요. 야,
0: 밑으로 음악이 깔리는 거 보니까
1: 네.
0: 광고 나갈 시간이 됐다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자, 광고 뒤에 다시 예. 권정열 씨와 얘기 나눕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 이불이 두 겹이나 덮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뜨거운 열기에 갇혀 있는데 남서쪽에는 뜨거운 수증기까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찜통에 갇힌 듯한 더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습도가 역대급으로 높고 열대야도 기록적으로 잦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남부지방, 더 좁게는 영남권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경남 일부와 부산에는 현재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쪽으로는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는 이 폭염과 열대야가 더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삼가시고요. 내일도 볕이 강한 가운데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습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0cm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동조 씨가 최근에 공연들 많이 하잖아요.
5: 네.
4: 근데 뭐 이미 국내에서는 공연하면 뭐 어이구 금방 이렇게 매진이 된다 그러대. 순식간에.
5: 안 될 때도 있어요.
4: 안 될 때도 있어요. 네. 뭐 안 되는 건 얘기하지 말고. 네. 아무튼 근데 보니까 올 초에
5: 네.
4: 야 서울에서 공연을 시작해가지고. 부산, 방콕, 싱가포르, 타이베이, 홍콩, 그래서 대전에서 끝나는 와 네. 이거 아시아 투어네.
5: 아시아 투어를 갔다 왔습니다.
4: 오 글로벌 스타네 이제.
5: 아, 그 정도 아니에요. 네 그 어쨌든 예 그 네. 함께 딱 즐기기 딱 좋은 정도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4: 야
5: 네. 진짜 갈 때마다 신기합니다.
4: 아 좋네 진짜. 네. 자. 7월 2일에 새 노래를 발표했어요.
5: 네.
4: 일말의 가능성.
5: 네.
4: 이거 어떤 노래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5: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짝사랑하는 사람의 이 그 고려하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0cm는 데뷔 초부터 이별 노래라거나 짝사랑하고 있는 좀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많이 그렸고 그걸로 공감을 좀 많이 받아왔어요.
4: 그래, 그랬죠.
5: 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한 4, 5년 정도는 저도 음악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한 5년 제가 최근까지는 좀 들으시는 분들 좀 기분 좋게 해드린데 좀 꽂혔어가지고 처음에 들려드린 그라데이션 같은 그런 좀 청량하고 상쾌한 그런 모듈로 위주의 음악을 계속 하다가 최근에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짝사랑 이야기고 오랜만에 또 특히 그게 아니고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스토커라는 노래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가능성이란 키워드는 짝사랑한 사람이 제가 다 경험자라서 아는데 이 사람을 좋아하고 네. 마음을 이렇게 얻으려고 막 노력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가능성은 사실 수치의 개념이라 애초에 이치적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 없는 짝사랑을 보통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잘 안 풀리면 가능성을 자꾸 따지게 돼요. 다만 1%라도 혹시나 어떤 혹시나 나에게 기회가 올지도라거나
4: 진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5: 네.
4: 뭐 바라게 되는 거죠.
5: 그렇죠. 근데 이 노래 주제는 그 일말의 가능성도 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런 정말 조금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고 차갑게
4: 주지 않는 상대가 네. 오히려 낫다.
5: 그런 분들께 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0: 그런 마음에 대한 찬가이기도 합니다.
1: 그건 맞네.
0: 네.
1: 아니 그 사겨주지도 않을 거면서
0: 그렇죠.
1: 이상하게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만큼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가지고 계속 사람을
0: 그렇죠. 그게 상대방이 하고. 그걸 잘못하는 건 아닌데 어찌한 상황이 그 가다 보면은 그렇게 느끼게 될 때도 있거든요. 이 그 주인공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보다는 아예 남겨주지 않는 편이 더 빨리 있게 되고 고맙더라고요.
1: 그 노래 만들 때 그러면 저 가사를 먼저 씁니까 아니면 같이 씁니까 멜로디를 먼저 씁니까 어떻습니까?
0: 저는 보통은 멜로디를 먼저 쓰고 가사를 붙이는 편인데요.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이 노래 같은 그러니까 몇 곡은 동시에 나오는 노래들 좀
1: 동시에.
0: 있어요. 동시에. 네.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좀 더 에너지 있는 편이고.
1: 네.
0: 근데 일말의 가능성 이 노래 또 동시에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되게 아끼는 곡입니다.
1: 자 그럼 일말의 가능성 이거 들을까요?
0: 네.
1: 네. 자 준비하는 동안 오늘 함께 온 연주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기타리스트 박태진, 키보드의 이요한, 베이스 기타 성수용, 드럼의 이윤혁. 예. 자, 이름 뭐 틀린 사람 없죠? 야, 이거 한번 소개하는데 이름 틀리면 진짜 불쾌하거든요. 자, 그러면 10cm의 일말의 가능성 듣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일말의 가능성 들었습니다. 예. 7월 2일에 발표됐네 이 노래. 예. 요즘엔 그러니까 이렇게 저 저희들 음악 할 때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정말로 노래를 한 곡 한 곡 발표해 나가다가 나중에 그걸 모아서 EP나 앨범을 내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지금.
2: 저는 작년에 정규 앨범을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냈었고요. 그 싱글들을 모아서 하려고 하다가 앨범 할 때가 되면 그렇게 안 하고 싶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새로 다시 다 만들어서 앨범을
1: 전체 앨범을 네. 뭔가 한 가지 네, 주제를 갖고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군요.
2: 아, 또 그건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1: 아, 그거 아니에요?
2: 저는 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스토리 있는 앨범들을 완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 그렇죠.
2: 저는 진짜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좋았던 앨범들은 그냥 좋은 노래가 많았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1: 그 무슨 그런 건데 맥스 사진 뭐
2: 최고죠 최고 나우. 그래서
1: 히트곡들 모아놓은 거. 네.
2: 근데 아티스트들의 앨범도 뭔가 그냥 방향성이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는 앨범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네. 저는 결국 멋진 싱글들이 많은 앨범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앨범 만들 때는 그렇게 너무 그 컨셉이나 이 어떤 기획에 너무 이렇게 막 매몰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1: 지금까지 음악하면서 대체로 보면 아까 뭐 대중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는 하셨으나
2: 네.
1: 음악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면서 아 이건 대중들에게 좀 맞춰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건 아니죠?
2: 대중들에게 맞추는 방법을 제가 잘 모르고요.
1: 없어요.
2: 예. 네. 없죠. 그리고 방법은 없어. 네. 오히려 예측이 더 중요하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좋아해 주실지에 대한 예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것도 어려워.
2: 네,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그 앨범 노래를 만들 때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 그렇죠. 네.
2: 그냥 만족보다는
1: 결국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2: 그렇죠.
1: 모든 네. 예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지금 현재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그게 이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는 그건 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2: 맞습니다.
1: 그 계획 같은 건 좀 얘기해 주세요. 올해는 어떤 음악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2: 사실 앨범을 또 내고 싶습니다.
1: 앨범?
2: 이게 제가 또 저를 힘들게 만드는 계획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작년에 정규 앨범 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1: 근데도 또 만들고 싶어.
2: 예, 네, 그래서 풀 앨범은 안 될 것 같고 미니 앨범이라도 뭔가 앨범 형식의 음악을 또 발표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 멤버들 갑자기 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지금 되게 놀랐을 텐데
1: 중요한 거죠, 뭐.
2: 네. 네. 그래서 그러고 또 하반기에 멋진 공연을 만들어서 공연 해보고 싶습니다.
1: 먼 미래 얘기는 사실 뭐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음악을 해나가고 결과는 어떻게 맺고 싶다 뭐 이런 게 어렴풋이나마 뭐 있습니까?
2: 제가 저희 그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해주는
1: 네.
2: 소속사 친구들은 그런 되게 계획형이고 뭔가 되게 비전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근데 저 사실 개인적으로 진짜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제 나이가 되면 음악하는 동료들도 막 그 어떤 계획들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쪽에 너무 약해서 그냥 제 바람이 있다면 뭐 당연히 활동이 더 미미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최대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가수였으면 좋겠습니다.
1: 좋은 얘기네. 네. 그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2: 거
1: 혹시
2: 네.
1: 알아요?
2: 근데 이 사람 영화를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의 존재는 제가 진짜 어릴 때이거나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고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존재만 알고 있는.
0: 태어나기 전이죠. 태어나.
1: 그런가요?
0: 80년대 태어났죠.
1: 예. 네, 네. 아, 이거 70년대인가요?
0: 70년대 걸?
1: 아. 그 영화의 존재만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0: 60년대인가?
1: 아. 아니,
0: 저도 어릴 때니까 저도
1: 네. 그때 아, 예.
0: 67년 영화 맞네.
1: 야.
0: 그래 67년. 네. 나 고등학교 이야 고등학교 가서 봐. 아 중학생 때구나.
1: 네.
0: 어, 너무 오래됐다.
1: 내일이 없다라고 아니, 생각하고
0: 저,
1: 사는.
0: 저도 거지. 이거 극장에서 본 거 아니니까.
1: 아 네.
0: 명화 극장 이런 데서 봤어요.
1: 아 그렇군요. 나중에
0: 그러면 가서 봐. 너에게 닿기를?
1: 네.
0: 이거 일단 들어보죠 뭐.
1: 알겠습니다.
0: 네네. 네.

0: 감사합니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4만원
3: 회계관리
4: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굿! 레드와인 비니거 베럴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 베르디
1: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0: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2: 발효식초 광고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음악 캠프 라이브 10cm 권정열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만나서 진짜 반가웠고요.
3: 반갑습니다.
1: 아, 10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발전한 권정열 씨의 음악을 들어서 또 기뻤고요.
3: 감사합니다.
1: 시간 다 됐거든요.
3: 아, 네.
1: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고 끝내죠.
3: 최대한 불러주시면 저 최대한 빨리 다시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오늘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1: 네네.
3: 선배 얼굴 보니까 선배 안 계시고 따로 녹음하는 거였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은데 계시니까 못하겠더라고요.
1: 제가 무슨 멸망의 아이콘이에요?
3: 모르겠어요. ACDC 입고 계셔서 그런지.
1: 아, 괜히 이거 입고 왔는데. 네,
3: 그래서
1: 메탈리카도 있는데 티셔츠. 아, 그
3: 메탈리카 졌나 봐요 오늘. 그래서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1: 네.
3: 다음에 와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1: 아, 네. 아니, 그
3: 최대한 빨리.
1: 아니, 음악 좋았어요 오늘.
3: 아, 감사합니다.
1: 네, 좋았고요. 네. 언제 또 만나나 연락 주세요.
3: 네, 예. 제가 최대한 빨리 앨범을 완성하면.
1: 아, 그렇죠.
3: 다시, 예, 다시 제가 눈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음악 잘 들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끝곡으로 이거 서랍 이거 드릴까요?
3: 네.
1: 네. 서랍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오늘은 윤성한 PD 수고했고요. 예, 엔지니어 박대한,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자, 연주자 여러분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제작 발표회는 스태프와 배우가 공들인 결과를 가장 먼저 알리는 자리입니다. 그 노고를 알기에 자료 조사도 하고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의상까지 고민하죠. 사실 저도 늘 떨립니다. 하지만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변수는 항상 있잖아요. 철저한 준비가 유연함의 비결이고 그 디딤돌만 있다면 어떤 파도도 기분 좋게 올라탈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제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0: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 23일은 코로나 이후 전 세계 하늘이 가장 붐빈 날로 기록됐습니다. 항공 추적 플랫폼 집계에 따르면 그날 하루 15만 대가 넘는 일반 여객기와 화물기에 군용기와 개인 전용기까지 더해 총 28만 7천여 대의 비행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늘을 날아다녔대요. 북반구 여름 성수기를 맞아 각종 피서지뿐 아니라 하늘마저 바빴던 겁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를 가겠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많았고요. 우리나라 사람 35% 이상이 7월 말과 8월 초에 휴가를 갈 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가 그 절정이 되겠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29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소녀시대의 홀리데이였습니다. 7월 마지막 주가 북반구 여름 성수기인데다가 7월 말부터 8월 초 한국 여름휴가가 몰려있다는 얘기 나눴습니다. 이재훈님, 대장부엉, 그 손님들 모시는 기장부엉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번 달, 다음 달 비행 스케줄이 어마어마해요. 호텔에서 늘 기절한답니다. 오늘도 홍콩에서 들어갈 거예요. 와, 우리 또 기장부엉이님 홍콩에 계시는군요. 아,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몰릴 때는 실제로 비행수가 더 늘어나는 거군요. 저는 그냥 걔네들은 늘 정해져 있고 그래서 예매를 하는 게 좀 힘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비행기가 더 뜨는 거였군요. 몰랐어요. 4일 이사님은 맞아요. 저희 집 휴가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피서인데 왠지 더 더운 지방으로 더위를 맞이하러 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잘 쉬다 오려고요. 그래도 쉬러 가서 더운 거랑 일하는데 중간중간 다니는 데 더운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시는 거 좋은 기억 많이 만들고 오십시오. 자, 부엉이들이 휴가로 일은 쉬더라도 투표는 쉴 수 없는 게 오늘입니다.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선곡 대결 펼치는 날이죠. 영업합니다. 시즌4 이따 9시에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부엉이들도 투표 참여해 주시고요. 그 전에 휴가 떠난 분들 혹은 휴가 미루고 오늘도 똑같은 하루 보낸 분들 각자의 수요일 저녁의 풍경 별밤에 전해주세요. 신청곡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 있습니다. 별밤 1, 2부는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3일제약, 음주 후엔 티맵대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과 함께합니다.

0: 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 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 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377 누르고 3번.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377 누르고 3번.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레스컬 플래츠의 Summer Night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김동현 PD 오고 나서 한 번도 휴가를 안 갔다는 사실 지금에서야 알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거든요. 나 왜 안 가고 있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매일 똑같은 나날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살고 있다 보면은.

친구들한테 돌아가면서 바뀔 때가 있었고, 여러분들 뭐가 더 좋았습니까? 그둘 중에 하나가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그냥 문득 궁금했고요. 저는 가게 되면은 여름은 좀 피할 것 같고요. 가을, 겨울? 가긴 갈 거예요. 그렇지만 저처럼 휴가 없는 부엉이들이 많이 있기에 전 외롭지 않습니다. 조혜미님, 여름 휴가 없는 자영업자입니다. 대신 겨울 휴가가 있다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늘도 야근 고고라고 보내주셨어요. 겨울 휴가 달콤하죠. 추울 때 휴가 내면은 그냥 실내에서만 주로 있는 그런 일정의 여행을 가게 되던데, 혜미님은 어디로 가실까요? 한태연님, 저는 작년에 이어 여름휴가가 없어요. 대신 겨울휴가를 길게 받아요. 남들이 다 휴가 가선지 출퇴근길 도로랑 주차장이 널널해요. 이번 여름도 아자아자. 그 정도예요? 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가도 열심히 가. 한적해질 정도예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세요? 아니면 태연님만 그렇게 느끼신 건가? 임지민님. 대장부엉님, 중학생 부엉입니다. 저에게 휴가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 시간 채우겠습니다. 아, 열심히, 열심히. 그렇죠. 학생 때는, 특히 한 중학생 때쯤부터는 방학도 방학이 아니죠. 할게더 많아진달까? 그런 것 같아요. 고생이 많습니다. 2030님, 안녕하세요, 대장부엉님. 사연 처음 보내보는데 떨리네요. 오늘도 폭염 속에 운동하러 나왔는데 하늘이 너무 이뻐요. 여름에 더운 건 싫은데 눈치 없이 여름 하늘은 또 엄청 이쁘네요. 다들 덥다고 짜증만 내지 마시고 하늘 한번 보자고요. 맞습니다. 여름은 정말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온도와 습도에 압도돼서 그 풍경을 못 즐기고 놓치는 게 많아요. 봄, 가을은 그 온도가 여유로우니까 마음에도 여유가 생겨서 더 아름답다고 우리가 느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하늘 보면 이렇게 높은 구름이 많잖아요. 습도가 높으니까. 그 뭉게뭉게 구름에다가 요새는 특히 매미가 엄청 우는데 그럴 때 이게 딱그 한여름의 정점에 서 있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 느낌 싫어하지 않거든요.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문자랑 미니로 더 보내주세요. 백예린의 스퀘어.

백예린의 스퀘어, 이어서 빅나티 피처링 하가의 꽃 듣고 오셨어요. 제 휴가에 대한 의견 보니까 이 고인 부엉이들은 대체로 아유 우리끼리 해요 이런 분위기고, 우리 그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일단 그냥 뭐 참고만 할 거니까 그거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9022님, 저도 오늘 처음으로 사연 보내는데 공무원 면접 보고 집 가고 있어요. 너무 떨려요. 꼭 읽어주세요. 면접 잘 보셨어요? 이제 안 떨어야죠. 잘 마무리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처음 보내십니까? 아이고, 이왕이면 이게 좋은 운의 흐름 위에 있는 거라서 사연도 읽힌 거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결과 잘 나올 겁니다. 2486님은 오늘 남편이 출장 가서 아들이랑 오랜만에 저녁 데이트 했습니다. 스테이크 먹고 들어왔는데 지금 집에서 다시 김치 꺼내서 밥 먹어요.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싶은 게 쓸쓸하네요. 에휴, 그런 거랑 나이랑 이게 그 스테이크가 또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김치를 먹고 싶고 김치를 김치만 먹으면 짜니까 밥이 먹고 싶어지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아니면 피클이 너무 없었거나 김치는 우리에게 중간중간 한 번씩 넣어줘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느끼하게 먹으면 더더욱. 고은지님, 용인에 있는 워터파크에서 일하고 집 가는 길에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 새벽 청소 알바할 때 들었는데 여전히 대장부엉 목소리가 아늑하고 좋네요. 위로가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더운 날에 은지님. 부엉이들 얘기 더 보내주십시오. 저는 스티븐 산체스의 스윗 러브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오늘 저녁에도 아이가 어질러 놓은 집안을 정리한다. 이 장난감은 대체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갔는지 온 집안을 헤집으며 부지런히도 뛰어다녔나 보다. 그래도 이렇게 말썽꾸러기로 잘 자라준 게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 집 셋째는 8개월 이른둥이로 태어났다. 2kg도 안 되는 작은 몸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아이를 보겠다고 40분 걸리는 병원을 매일 오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에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다. 신생아에게 오는 원인불명 괴사성 장염. 수술해도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다. 절반도 안 되는 확률이지만 나는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다. 영유아 급사로 둘째를 허무하게 떠나보내고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뎠는데 셋째마저 손 한번 쓰지 못하고 지켜만 볼 순 없었다. 엄마의 간절함 덕인지 아니면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라고 세상 구경 더 하다가 오라고 되돌려보는 둘째의 마음 덕분인지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나 주었고 이후로 두 번의 수술을 더 거쳐 얼마 전에 두 돌을 맞이했다. 게다가 에너지 넘치는 아이로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 한때는 세상이 왜 나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만 이렇게까지 모질까 원망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벤트 많았던 셋째를 돌보며 정신없게라도 살아가라고 그랬나 싶다. 내 품에 꼭 안긴 첫째와 셋째 그리고 늘 내 마음 한켠에서 살아가는 둘째와 같이 성장하는 엄마가 되려고 한다.

스탠딩에그의 리틀스타 오늘 사연 주신 민영님이 딸에게 자주 들려준 곡이라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아, 사연 읽으면서 제가 사연을 미리 안 보고 읽는 걸 좋아해서 읽으면서 중간에 진짜 제가 막 손이 떨렸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살아나 주었고 거기서부터 호흡이 좀 편해졌답니다. 아 진짜 너무 다행이고 보내주신 사연에 또 둘째 아이를 100일도 안 돼서 영유아급사로 떠나보내야 했던 엄마입니다. 그때 별밤에 사연 올렸더니 나중에라도 안부 전해달라 하셨던 걸 기억해서 늦게나마 소식을 전해봅니다. 둘째를 보내고 저는 뭘 먹지도 어딜 나가지도 못하고 큰아이만 겨우 챙기며 지냈는데요. 그러다 셋째가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내고 살아준 아이와 어린 나이에 많은 걸 겪게 하고 많이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밝고 예쁘게 잘 커가고 있는 큰딸 그리고 늘 마음에서 함께하는 둘째까지 같이 성장하는 엄마가 되려고 합니다. 라는 너무 애틋하고 아름다운 사연입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그리고 그 진짜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시간을 또 참 받아들이는 그 태도와 모든 게 결국에 사랑이 이기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문정희님 울컥했어요. 대장부엉이 읽어주면 사연이 더 깊게 마음으로 들어와요. 대장부엉은 목소리 힘인지 이심전심인지 둘째가 하늘에서 엄마를 엄청 응원해주나 봐요. 힘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중간에 막 좀 떨리고 긴장하고 이런 것까지 다 느껴져서 그러셨을까요? 아무튼 너무너무 울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진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계속 말썽 꾸러기에 왁자지껄하고 어지르고 다만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리고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모든 운을 모아다가 민영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 답 나누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성시경 노래 듣겠습니다. 영원히.

성시경의 영원히에 이어서 가인과 라디가 함께 부른 테이크아웃 듣고 오셨습니다. 또 우리 별밤에서 응원해야 되는 애기 부엉이가 또 있어요. 8217님 오늘 저희 아들 첫 번째 생일이에요. 막달에 갑자기 아기에게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제주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갔고 주스를 다 못 채우고 나와서 신생아 치료실에 있었어요. 아이 걱정에 저는 조리원도 못 가고 매일 울면서 병원을 오갔는데 다행히 건강이 자라주어 오늘 첫 생일을 맞이했네요. 아직 큰 수술이니 남아있지만 우리 아들은 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 있어요. 축하와 응원해주시면 추억도 되고 큰 힘이 될 것 같아 사연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이런 생일이야말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생일이란 것은 축하해야 되는 일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생일 축하를 잘 못 받고 파티도 안 하고 저한테 남아있는 축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받았던 모든 축하를 진짜 8217님한테 아기에게 보내드리겠고요. 아 진짜 여러분들 요즘 이 힘든 날들에도 남은 따뜻한 마음이 오늘 어치가 좀 남았다면 8217님과 그 아기를 위해서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첫 번째 생일 선물로 별밤에서도 하나 뭔가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4384님은 휴가라서 오랜만에 라디오 틀었어요. 출근에 대한 부담 없이 보내는 여유로운 저녁이 이대로 영원하면 좋겠어요. 아, 그쵸. 별거 안 해도 내일 뭐를 이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정말 사람을 마음을 이상하게 늘어뜨려 놓지 않나요? 대신에 시간은 좀 빨리 가요. 평소보다. 6538님, 저희는 지금 4인 가족이 춘천으로 가고 있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내일도 많이 덥다고 하는데 싸우지 않고 잘 놀다 오면

0: 좋겠어요. 춘천에서 어떤 걸 하시려나? 계곡 쪽으로 가시는 걸까? 산으로 가시는 걸까? 아니면 그냥 맛집 좀 다니고 하시는 걸까요? 더우면 짜증이 쉽게 날수 있으니까 싸움이 살짝 나려고 할때 그냥 잠시 흩어지세요. 그렇다 다시 마음 풀리면 모이고. 6058님, 10월 마라톤 대회에 참가 신청했어요. 지금 천변에서 땀 흘리며 뛰고 있네요. 제 나이 63세입니다. 아, 마지막 한 줄에서 너무 폼난다. 야, 63세 이 날씨에 땀 흘리며 뛰고 계시는 그러면서 10월에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굳히신 6058님. 멋있으십니다. 마라톤도 무사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엉이들 수요일 모습들 좀 살펴봤습니다. 다양하네요. 저는 좀 이따 다시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생방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 진짜 너무 뭔가 든든하게 느껴지는 사연이 하나 왔어요. 7613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모든 아기들이 건강히 퇴원해서 가족 품에서 행복하도록 의료진 모두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약간 소름이 끼치고 있습니다. 7613님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그저 건강하게 선생님과 인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기도드릴게요. 오늘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들 건데 지난 주말이었죠. 요 노래를 또 데이브레이크 콘서트에서 멋들어지게 그 리메이크 하셨던 버전 불러주셨었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대부심 돋게 해준 소장봉 이원석 씨와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시작할게요. 별밤 3, 4부는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미분당, 이카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회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좋은 노래는 알리고
1: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0: 오늘도
1: 영업합니다. 시즌 4.
0: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2: 아, 왜 목소리 왜 그러세요?
0: 제가 어찌 감히 목소리를 높일까 싶어 대 이원석 씨 앞에서 다름 아닌 이원석 찬양과 경배 주간입니다, 여러분.
2: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별밤 유일한 소장무왕 이원석입니다.
0: 예.
2: 네.
0: 지난 주말 데이브레이크의 대축제죠. 서머 매드니스 2016 코어가 코어. 끝났습니다.
2: 맞습니다.
0: 함께 오셨던 부엉이들도 좀 계시겠고 오늘이 분들도 지금 별밤 함께 하고 계실 텐데 진짜 여러분들 못 오신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 개인적인 그 감상으로는 제가 본 서머 매드니스 공연 중에는 2016이 제일 좋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공연이 되었습니다.
2: 소장 부엉이 대장 부엉이 네. 죄송합니다.
0: 오늘만큼 제가 소장 부엉이 되었습니다. 예.
2: 한 2019년?
0: 예, 예, 맞습니다.
2: 오셨을까요?
0: 예, 맞아요.
2: 그럴 수 있어요.
0: 예.
2: 저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0: 아, 예, 엄청났어요.
2: 네.
0: 주현아 님이 썸매 후에 원석 님을 추앙하기로 했어요.
2: 추앙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이하로 님은 대소장 부엉님 기다렸어요. 그저 대버지

0: 우리 하루님 오셨었겠지? 아무튼 그 여운에서 저는 아직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네. 제가 가장 이게 공연의 정수라고 느껴하는 공연의 종류가 샌리스트와 노래들로 네. 어떤 설명이나 효과나 이런 거 없이 관객들의 감정선을 쫙 조각해서 터트려주는 게 네. 진짜 어떤 가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감동을 느꼈던 공연이 대조용필 선생님의 공연이었단 말이죠.
1: 그렇죠.
0: 조용필 선생님도 샌리스트로 그 서사를 만드시잖아요.
1: 네.
0: 와 근데 약간 좀 사람 눈물 나게 하고
1: 눈물이요?
0: 뭐? 그 올덴와이즈는 아. 금지입니다.
1: 금지라뇨. 오해하시겠어요.
0: 아, 저 너무 울었어요. 분들이. 너무 울었고. 아,
1: 그래요.
0: 아무튼 그리고 이게 진짜 이게 좀 새삼스러운 얘기인데요.
1: 네.
0: 임원석 씨가 이번 공연에서 보컬로서의 역량은 아. 왜 그 상태에서 더 잘해지기 힘든 상태에서 잘 더 늘어났다라는 게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1: 아 열심히 좀 레슨도 받고 연습도 하고 근데 공연 둘째 날 오셨잖아요.
0: 네.
1: 첫째 날은 음향 상태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가지고
0: 아, 뭐
1: 제 모니터 상태가 네. 제 마음에는 딱 들진 않았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못하진 않았을 텐데
0: 그럼요.
1: 당연히 둘째 날은 그래도 그게 잡혀가지고 좀 노래하기 편했었어요.
0: 야, 그래서 그 유명하신 보컬 선생님도 네. 오셨잖아요.
1: 네.
0: 근데 엄청 흡족해하시더라고요.
1: 그 선생님이 제 처음 선생님이셨고 요즘엔 또 다른 선생님 제가 찾아뵙고 있는데 아무튼 그 두 분 덕에
0: 네.
1: 제가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라이브를 하고 특히 콘서트를 하면 이게 부르면서 중간중간에 약간은 힘을 빼고 이렇게 지나가는 음들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1: 그게 있어야지 완주를 할 수가 있죠.
0: 그렇죠. 근데 요번에 네. 제가 거의 못 느꼈어요. 그래서 약간 보컬로서는 강박적인 느낌이 들도록 완벽하게 하시는데 퍼포먼스가 제가 코를 죄송하지만 좀 파고 계시는데
1: 약간 부끄럽네요. 자꾸 칭송을 해주시니까.
0: 와, 아, 근데 이거를 공연을 보셨어야 돼. 진짜 제가 그냥 팬이라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이 만듦새의 완벽함. 아, 그 짜릿하거든요. 저 그런 거 볼 때.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0: 이혜진 님이요. 가제 코어라는 팬송에서 좋다로 이어지는 서사. 아, 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내신 건가요? 감동 심했어요. 여기서도 제가 한번 1차 눈물이 살짝 터졌죠.
1: 아, 이거는 그냥 제가 이 테마곡을 매년 만들잖아요.
0: 네.
1: 근데 이번 테마곡은 정말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팬분들한테 쓰는 손엽서를 빨리 써야지 이제 인쇄물을 맡기니까 쓰는 와중에 멜로디랑 같이 이렇게 툭툭 써져가지고 썼는데 이게 좋다로 이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쓰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네가 있어 좋다로 제가 후렴구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팬송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못했던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감사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나니 네가 더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딱 이어지면 이 서사가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팬송이라는 게 좀 저희가 이번에 팬송이 약간 좀 발라드 소통 네. 같은 곡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기 미니멀하다가 좋다로 이어지면서 빵 터지면 벅찬 느낌이 들지 않겠느냐?
0: 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곡들과 새로운 곡이야 물론 뭐 이런 항상 그 테마송이 있는 거지만
1: 네.
0: 그건데 이 샌리스트의 순서와 그 멤버들의 태도로
1: 네.
0: 이런 스토리로 또 느껴질 수가 있구나라는 게 세상 이 공연을 그래서 보러 가는 거였지라는 감동. 지금 참 눈을 마주치기도 좀 어려운 마음.
1: 근데 진짜 공연을 뭐 다들 뮤지션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샌리스트 공연을 진짜 몇 번 수정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스탠딩 공연이다 보니까 빨리 스피디하게 진행을 안 하면 바로 지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의 3곡, 4곡씩, 5곡씩 막 엮어가니까 멤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0: 있어요. 이 곡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섯 곡씩 막 연결을 지어서 막 15분 20분씩 하는 러닝 타임을 섹션별로 소화 현장을 없기 때문에
1: 체력 문제도 있고
0: 못해서가 아니고 집중을 못하면
1: 맞아 집중을
0: 이거는 분명히 에러가 난다
1: 맞아
0: 그러니까 집중력을 잃지 말자
1: 맞아
0: 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연 직전까지도
1: 그게 진짜 차이를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해요 네. 박윤선님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 아직도 공연장 한가운데 혼자 남아있어요 거의 망령이 되셨나 봐 지방령이 되어 계시는데 어떡하죠?
0: 저도 그쪽에 있는데
1: 다들 영혼은 거기 두고 온
0: 결국
1: 건가요?
0: 결국 우린 언젠가 만나겠네요
1: 아 참 여운이 심한데 뭐 오늘 이거 선곡 대결해야 되나 싶은데요
0: 해야죠
1: 일단 코너는 코너니까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0: 네. 이 시간에는 하나의 주제로 이나 씨와 제가 각자 세 곡의 추천곡을 가져오고요 부엉이들의 실시간 투표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됩니다 두 곡씩 소개할 동안 투표해 주시면 승자는 마지막 추천곡까지 소개 가능하고 패자는 불가능하고 마이크가 내려가서 코너 끝인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엉이들은 원석 인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1: 네, 이 와중에 또 더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
0: 아, 또 끝까지 또.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딜.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요. 여러분. 승자에게 투표한 분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예요.
0: 네.
1: 오늘의 선곡 주제 여쭙겠습니다.
0: 진짜 오랜만에 굉장히 좀 수월한 주제가 나왔고 이 수월한 주제 덕에 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1: 항상 기분이 나쁘셨었죠.
0: 기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불편했다에 가까운 것이죠.
1: 맞아요.
0: 아니, 근데 왜 좋았냐면 상상을 하니까
1: 맞아.
0: 이 선곡을 하면서 와 내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 그랬었지. 근데 정말 좋은 주제였습니다. 한자로 쉴 휴의 결을 가 말 그대로 쉬는 기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휴가.
1: 락키! 좋습니다. 아무튼 요즘 그 휴가 피크철이래요. 휴가 사연도 많이 오고 있고요.
0: 네.
1: 자 이번 주 휴가에 어울리는 곡들 소개해 볼 텐데요.
0: 네.
1: 순서는 전 소장부엉의 선택대로 그저 따를 뿐입니다.
0: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 가시죠.
0: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노래는요. 더 비치 보이스의 코코모입니다.
1: 아, 이거 약간 살랑살랑.
0: 네.
1: 아, 너무 좋죠.
0: 이 노래는 1988년도에 발표된 노래고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했어요.
1: 이 노래 그랬구나.
0: 차지. 네. 뭐 나중에 뭐 영화 칵테일 OST에도 수록이 되고 했었는데 이 노래가 왜 휴가랑 관련이 있느냐. 제가 한 20살? 21살 이때쯤에 뭐 선배 분들하고 동기 애들하고 다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해안 도로를 차를 타고 쭉 달리면서 비치보이스의 이 코코모를 딱 튼 거예요.
1: 분위기.
0: 근데 저는 솔직히 비치보이스라는 팀에 대한 팀에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 취향도 아니었고 뭔가. 나약한 느낌.
1: 나약하지.
0: 저 그 당시에는 이 나약한 걸 못 견뎠단
1: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냥 녹아내린 오징어의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죠.
0: 콩콩콩콩콩콩 뭐 이러니까.
1: 콩닥콩닥하고.
0: 너무 나약해.
1: 어.
0: 근데 말이죠. 여름 진짜 햇빛이 진짜 쨍한 날에 창문을 다 열고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이 노래를 볼륨을 정말 크게 틀었더니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순간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휴가였던 겁니다.
1: 그렇군요.
0: 뭐 가서 바닷가에서 뭐 헤엄을 친다거나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아무짝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코코모 한 곡 때문에
1: 예.
0: 제 휴가는 완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휴가를 떠나실 때나 휴가지에서 이 노래를 정말 볼륨을 크게 틀고 한번 이 장렬한 태양 아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1: 장렬하고 약간 내가 이 더위에 녹아내리는 느낌과 함께 들으면
0: 네.
1: 진짜 더 배가 될 수 있어요.
0: 너무 시원해요.
1: 지금 이 날씨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원석 누님의 첫 번째 영어곡입니다. 더 비치보이즈의 코코모.

0: 이원성님의 첫 번째 영어곡이었죠. The Beach Boys의 코코모 들었어요.
1: 네.
0: 약간 진짜 왜 그 막 모두가 다 기분이 다 늘어져 있고 좋은 기분인 걸로 느껴지게 하는 마법의 노래예요. 이거.
1: 그렇죠.
0: 나른해지고.
1: 코코모라는 이 제목이 플로리다 키스 근처에 있는 상상의 섬을 의미한대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저는 이제 코코모 하면은 코코넛 향기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아무 연관성은 없지만.
0: 너무 천재적이네요. 코코모에서 어떻게 코코넛이 떠오르네. 와 진짜.
1: 지장봉 씨 오늘 이상하네.
0: 감각 천재인데?
1: 되게 뭐라 그래야지 이걸. 아,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질 않네.
0: 와. 야자수.
1: 기분이 이상하게 별로 좋지 않아요.
0: 아, 이제 닥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1293님이 원석 그저 경외심. 첫 곡 선곡도 다르다. 너무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해 주셨어요.
1: 대장봉 같은 톤으로 지금 느껴져요. 뭔가 왜지?
0: 저도 설득이 되긴 해요.
1: 예.
0: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저도 비루한지 하지만 제 영업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1: 예.
0: 비록 저는 비루해도 제 영업곡은 비루하지 않습니다. 전 추억의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을 기억하십니까?
1: 이거 그 노래 아니에요? 짧았던 눈깔 뚜르릉 까고.
0: 잠시만 그건 좀 약간 중화권 느낌 나는데 그렇게 그 딕션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계절이 지나버린 약간 모여있죠 딕션.
1: 예, 벌스는 그런데 후렴은
0: 아 그렇죠. 여름은 가고
1: 짧았던 우리들의 여름은 가고
0: 나의 사랑도 가고.
1: 맞죠? 그 노래 맞죠?
0: 맞고요. 네. 약간의 그 떨리는 그 바이브레이션.
1: 네.
0: 그리고 그 나의 여름날은 다시 오지 않으리. 뭐 약간 이게 네. 청춘 노래 같은.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선곡했다가 이정석 씨가 은근히 계절 왕자님이었던 게
1: 네.
0: 겨울에 첫눈이 네. 온다고 요거 있었거든요.
1: 슬퍼하지 말아요. 아, 목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0: 아니 근데 이재원석 씨 노래들이 도입부랑 후렴구에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좀 변화를 주네요. 지금 이재원석 씨 부르는 것도 들으니까.
1: 아스라
0: 맞아.
1: 다 갑자기 확 빨라지고
0: 갑자기 태세 전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름날의 추억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왜 옛날에 진짜 그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80년대에 여름휴가를 내가 갈 수 있었다면 요런 노래를 듣지 않았을까?
1: 그렇겠죠. 예. 그때는 또 CD 플레이어도 없던 아닙니다. 시절이기 때문에 테이프 차에서 테이프 딸깍 넣어가지고
0: 차크닥
1: 잠시만요,
0: 자꾸. 그래서 다시 또 듣고 싶은 리와인드 버튼을 눌러야 하는.
1: 그렇죠. 그래서 오토리버스의 시대.
0: 그 사운드도 살짝 약간의 그 자글자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0: 추억 여행을 떠나 봅니다. 저희 첫 번째 영업곡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0: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듣고 왔어요.
1: 아, 노래가 굉장히 전 신나는 노래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0: 생각보다 느렸죠.
1: 이제 낭만적인 노래였네요.
0: 맞아요. 네. 아까 그 코코모랑 이어서 듣는데 네. 얼추 그 나른한 해변의 느낌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0: 해변이

0: 얘기했더니요. 2797님이 이나 전주 흐르자마자 파도 소리와 함께 우리 집 자가용 포니 타고 대천 해수욕장 가던 그 시절 휴가가 떠오릅니다. 낭만 폭발 선곡. 아, 포니 너무 이쁜 차였는데.
1: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는 예쁘다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0: 그치.
1: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와,
0: 명차 중에 명차.
1: 네, 되게 예쁜 차였더라고요.
0: 거의 한국 차 중에 역 그냥 거의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요.
1: 정회은님 이름이 이땡석이면 다 천재 뮤지션인가요?
0: 어?
1: 이정석, 이원석 하면서 캬캬캬캬캬캬캬.
0: 맞네.
1: 또
0: 이로 시작해 석으로 끝나면. 대박. 소름 끼쳤어 나 지금.
1: PD님까지 왜 그러세요 정말.
0: 오 마이 갓. 진짜 소름 끼치는 또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1: 대가 삐뚤어진 건지 왜 조롱처럼 들리지 자꾸.
0: 자, 네.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영어곡은 뭔가요?
1: 제 두 번째 영어곡은 진짜 제가 손꼽는 최애곡 중에 하나인데 이 노래를 방송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튜브의 The Season in the Sun이라는 곡입니다.
0: 캬, 이 노래 원곡을 가지고 오셨군요.
1: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1986년도에 발표가 된 일본 노래예요.
0: 아, 그렇게 오래된 노래였어요, 원곡이?
1: 엄청 오래됐어요. 튜브라는 팀이 그렇게 오래된 팀입니다, 진짜.
0: 그렇구나.
1: 그래서 일본의 어떻게 4인조 밴드인데 이 팀은 여름에 특화돼 있는 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쿨이라는 팀이 있다면 일본은 튜브라는 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The Season in the Sun이라는 노래가 86년도에 나오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재욱 씨가
0: 맞아.
1: 2001년도에 이 곡을 리메이크를 합니다.
0: 동명이었죠?
1: 네, Season in the Sun. 근데 저희가 이제 한창 이 튜브의 Season in the Sun을 좋아했던 시기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음악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했던 시기였어요.
0: 맞아.
1: 근데도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암암리에 어떻게 구해서 많이 들었고 실제로 많이 들렸어요.
0: 그렇지. 맞아. 네. 길거리에서 많이 나왔어.
1: 예. 네. 그래서 막 Stop the season.
0: 맞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네. 튜브도 그렇고 많은 그 일본 노래들이 되게 좋은데 바이브레이션 굉장히 격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원철 선배님의 그것처럼 그게 좀 특색이었을까요? 그 시대에.
1: 그렇지 않은 가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굉장히 이제 좀 파도처럼 네. 구비치잖아요. 이 노래는 안 그랬나요?
1: 이 노래도 분명히 있죠. 튜브의 그 보컬 마에다 상이라고 그분은
0: 아는 좀, 상인가요?
1: 예? 네?
0: 아는
1: 모르는 상이에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1: 모르는 상인데 좀 약간 성악을 하셨나? 약간 톤도 되게 좀 청하고
0: 아,
1: 좀 성악 발성처럼 바이브레이션도 좀 텀이 길어요.
0: 성악 느낌이었나? 네. 기억이 안 난다.
1: 근데 아무튼 되게 좀 시원하죠. 발성 자체가.
0: 맞아.
1: 그리고 맞아. 참고로 튜브라는 팀의 그 글라스노 메모리인가? 아무튼 그런 노래가 나중에 켄의 봄날은 간다가 또 그 노래 원곡입니다.
0: 네.
1: 그래서 아무튼 이 노래도 저희가 한창 90년대 80년대 때
0: 뜨거웠죠.
1: 뜨거운 참 태양 아래서 듣기엔 참 좋은 노래였다.
0: 맞습니다. 이 노래 4부 첫 곡으로 들을 거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원석 이나 중에 한 사람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MBC
2: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이름은 Stop the Season 아니죠? The Season in the Sun인데 네. 자꾸 제목이 그냥 Stop the Season 같아. 이거 들으면서 별밤 4부 시작했는데 이 노래를 듣는데 네. 어디선가 홀연히 오랜만에 이원철 선배님이 네. 이렇게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계시던데
1: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시고
0: 잠깐 모셔가 어떻게 한 소절 부탁드려요. 싫어요?
1: 저 화장실 갔어요.
0: 화장실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선곡 주제 휴가죠.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영업곡이었고요.
1: 네. 6627님께서요. 원석 크 튜브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팀인데요. 바다 태양 청춘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역시 원곡에만 이것이 여름이다.
0: 다소 옹졸한 바이브로 소개해 주셨고요. 7642님 원석 짝사랑 청춘 영화 재즈 여름 노래 같아요. 가장 설레고 뜨거운 여름 선물해준 원석님 감사합니다.
1: 네.
0: 와 이게 노래의 에너지를 각자 다르게 느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이 노래는 사랑 이쪽보다는 가사는 사랑이가 맞는 것 같은데 네. 되게 브로맨스적이에요. 에너지가 좀. 네.
1: 아 그래요.
0: 이게 남자들의 어떤 로드 무비. 또는 여자여도 여자끼리 로드무비 좀 그런 게 막 우정스러운 바이브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영업곡을 네. 소개해드려야 돼. 시간이 감이 와버렸어요.
1: 소개해주세요.
0: 저는 혹시 이원석 씨가 모르실 수도 있는 네. 아주 노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1: 소개해주세요.
0: 에이티즈의
1: 네.
0: 바드.
1: 바드?
0: 네.
1: 그걸 바드라고 읽어요?
0: 바드.
1: 배드 아니에요?
0: She's so bad. 네, 밭이에요, 밭.
1: 밭?
0: 네, 진짜. 혹시 이 영상을 아십니까?
1: 이거 전에...
0: 아,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나요?
1: 전에 작가님 무한대로 반복해서...
0: 제가 소장범한테도 보여드렸나요, 이거?
1: 이 코너에서...
0: 그래서요?
1: 이걸 또 봐야 됩니까, 제가?
0: 이게 이제 실제로 제 마치 알고리즘 같군요. 끊임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잘못이 없어요. 아니 전 이거 뭐 그렇게 좋다 그래 하면서 몇 번 봤을 뿐인데
1: 네.
0: 영원히
1: 네.
0: 영원히 이 이렇게 공투기기 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챌린지와
1: 네.
0: 급기야 이 ATG의 저 해당 멤버분
1: 네.
0: 최사님 이름이 최산이에요. 정말 너무 어울리죠. 저분의 한 1년 전 영상까지도 저의 이제 뜨기에 이르러서 제 알고리즘에 너무 퇴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휴가가 주제잖아요.
1: 네.
0: 자, 휴가. 여름에는 어디로 가고 싶죠?
1: 뭐 바닷가나.
0: 추운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1: 에?
0: 추운 나라, 시원한 나라. 추울 때는 어디 가고 싶죠?
1: 따뜻한 나라.
0: 맞죠?
1: 네.
0: 북부와 남부로 가고 싶죠?
1: 네?
0: 맞잖아요.
1: 이상하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0: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성공을 해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1: 네.
0: 에이티즈의 문제의 그 제 알고리즘에 상시 출근하고 계시는 최산 씨의 별명이
1: 네.
0: 북부 대공이었는데요.
1: 네?
0: 예전에.
1: 네.
0: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엄청 마초적인 그런 에너지로 무대를 하셨었더라고요.
1: 네.
0: 되게 두꺼운 외투 같은 거 입고 왜 왕좌의 게임 같은 데서 그 북쪽의 네네네. 그런 왕들 입는 거.
1: 네.
0: 근데 요번에 별명이 새로 생겨서 남부 대공입니다.
1: 대공?
0: 포도밭 그 사나이 느낌 난다고.
1: 대공은 뭐예요?
0: 모르겠어요. 그냥 그저
1: 그냥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0: 남부의 왕이란 뜻입니다.
1: 군주 뭐 이런 느낌인가?
0: 모르겠고요.
1: 네.
0: 아무튼.
1: 근데 왜 바드예요?
0: 그렇게 발음을 해요. 그 약간 브라질 느낌 나게 해가지고. 배슬. 그 남미 느낌 나게 발음을 해가지고 실제로 노래를 너무 잘 뽑았어요. 근데 이 챌린지도 챌린지지만 노래가 기가 막힌데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 She's so bad, bad, bad 부분만 너무 보고 있는 제 자신이 좀 죄스러워서.
1: 근데 저는 아직도 설득이 안 되는 게 왜 휴가예요 이게?
0: 북부 남부로 가고 싶잖아요. 올 땐 북쪽으로 가고 싶고 추우면 남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북부 대공이자 남부 대공인 최산이 속해 있는 ATG의 바드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1: 아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0: 완벽하잖아요.
1: 이게 설득이 됩니까? 우리 부엉이분들 설득이 되세요?
0: We're so bad. 이 노래 끝나면서 투표는 마감이 돼요.
1: 네.
0: 아니 김정훈님이요.
1: 네. 대장부엉 개인 취향이 적극 반영된 휴가성 같지 않은 휴가성. 이거 보세요.
0: 아니
1: 아무도 김정은님마저도
0: 아니 그게 아니라
1: 이해를 못 하고 계시 받아들이지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0: 아니 이건 휴가 느낌 물씬 나는데.
1: 그래요? 바드인데?
0: 바드. 들어보십시오. 북부대공, 남부대공. 북남부로 오가는 우리의 휴가지. 네. 이 노래 끝나면 투표 마감돼요. 원석 이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 이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노래 듣지요. 80s의 바드.

0: 저의 두 번째 영화곡 80s의 Bad 듣고 오셨습니다.
1: 예.
0: 노래 나가는 동안 최사은 씨랑 똑같이 춤추는 거 보셨나요 혹시?
1: 그게 최사은 씨 춤이면은
0: 네네.
1: 80s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0: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 약간 아무튼 네. 2737님이요.
1: 네.
0: 근데 대장부형님 북부 대공으로 설득할 때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본래 모습이 뭘까요? 정신 나간 모습인가?
1: 그러니까 뭐 경외심은 이제 동대간데 없고
0: 아니요.
1: 우기였다. 우기기. 막 무작정 우기기.
0: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편향돼 있는 게요. 많은 분들이 너무 설득됐다고도 남겨주셨어요.
1: 그래 뉘앙스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진짜로 완전 설득됐다라는 분들도 많았고요.
1: 네.
0: 근데 저처럼 왕곡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 많았는데 이제 반성하셔야 돼요.
1: 다 짧은 영상으로
0: 보시는 거. 그 쇼츠에 너무 중독되어 계신 거니까 빨리 헤어나와서.
1: 아니 본인이 그러고 살고.
0: 음악으로 감상해줘. 왜 자꾸 그 부분만 돌려보십니까 여러분?
1: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아까 작가님도 아니, 계속 그것만 보고.
0: 무슨 말씀이신지?
1: 알고리즘이 그냥 무한 반복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0: 투표는 일단 마감이 됐어요.
1: 네.
0: 오늘은 휴가로 선곡 대결했고요.
1: 네.
0: 아 오늘 왠지 결과가 기다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1: 일단 제가 연패를 지난주에 탈출을 했고 과연 2연승을 갈지
0: 말지
1: 아니면 다시 여기서 핸들이 틀어질지 결과로 확인합니다. 누굽니까 승자는 바로 대이원석 승.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7010님께서 원석 두 곡 다 도입부터 푸른 바다가 떠오르는 마법 주말에 바닷길 드라이브하면서 들어야겠어요. 두 곡의 썸매 플레이리스트 추가 고맙습니다. 아, 아주 멋진 타이밍에 제 추천곡이 나오고 있군요. 들리는 노래는 듀스의 여름 안에서고요. 이 노래를 빼고 또 여름 휴가를 빼놓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죠. 꼭 같이 이 노래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주세요. 자,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에 10분께 선물 드릴게요. 패자 이나씨의 추천곡은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으면서 선곡 대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29일 수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1: 네.
0: 아, 이제 패배를 했군요.
1: 네?
0: 제가 패배를 했고요.
1: 네.
0: 우리 별밤 대공 네. 이원석 씨 승리하셨습니다. 공연이론님 문자 소개해 주시죠.
1: 휴가 못 가는 저는 두 분 선곡 덕에 휴가 다녀온 기분이네요. 가로 열고 사실 아님 크크크크 가로 닫고 선곡 진짜 시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뭐가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0: 휴가 다녀온 기분까지는 아닌 게 사실이 아닌 건지 네,
1: 휴가를 못 가는 게 사실이 아닌 건지,
0: 아닌 건지. 네, 아니면 두 분의 선곡 덕이 아니라 한 분 것만 좋았다는 거 011이라는 번호가 사실이 아닌 건지 무엇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1: 이 문자 자체가 조작이었어.
0: 조작인 건지
1: 작가님이 만드신 문자였어.
0: 그렇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결론은 수고하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 소개해 주시죠.
1: 정기뱀장어의 적도라는 곡입니다.
0: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제작 발표회는 스태프와 배우가 공들인 결과를 가장 먼저 알리는 자리입니다. 그 노고를 알기에 자료 조사도 하고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의상까지 고민하죠. 사실 저도 늘 떨립니다. 하지만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변수는 항상 있잖아요. 철저한 준비가 유연함의 비결이고 그 디딤돌만 있다면 어떤 파도도 기분 좋게 올라탈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자원순환 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7: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6: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7: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먹고 싶은 과자 한 박스 사기, 밤새 게임하기. 어른이 되면 누구나 해보고 싶은 로망 중 하나죠. 하지만 진짜 어른은 그 과자들이 모여 생각지도 못했던 카드값을 내밀 때, 밤샘 이슈로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올 때, 습관처럼 대신 해결해줄 어른을 찾아봐도 나 빼곤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책임감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우린 이렇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매일 뭔가를 직접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멋진 어른 인정!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최유정입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7월 29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은 잔나비의 작전명 청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댕디 최유정입니다. 유후. 근데 오늘이 벌써 친친방 스페셜 DJ 마지막 날이에요. 유유. 아쉽지만요. 저는 어른 여자 댕댕이 또 어른 여자 사자잖아요. 어른답게 또 책임감 있게 끝까지 여러분들의 밤을 즐겁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내가 어른이 됐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언제일까요? 커피의 뭐 쓴맛을 알게 됐을 때, 아니면 재미없던 뉴스가 은근 볼만할 때, 뭐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어른이 됐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커피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성인이 되고서 이제 커피를 좀 마셨어요. 저도 또 좋아라 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 먹었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연하게에다가 시럽 두 번을 팡팡 넣어서 먹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함께하던 매니저님께서 저한테 으이그 쫄보리카노 먹네 쫄보리카노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한테 뭐랄까 약간 긁히는 포인트였어가지고 이제 좀 시럽 없이 먹으려고 그리고 연하게를 요청하지 않고 먹으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쫄보리카노를 졸업하고 지금은 네, 뭐 어떻게 보면 샤추가도 해먹고 에스프레소도 가끔 마시는 그런 멋진 여자 어른이 되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4789님은 사우나, 쑥뜸, 국밥 이런 뜨거운 것의 재미를 알게 됐을 때요. 좋죠.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시원하다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아 큰일 났다. 얘기하니까 또 사우나 가고 싶어졌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이 사우나 아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오아이 멤버들도 특히 막내 소미가 언니들 사우나 가자. 사우나 갈 사람 어때? 가자 막 이러면서 계속 독소를 좀 빼줘야 돼 언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얼굴 봐봐 얼굴 독소 가득하잖아 이러면서 저한테 그 사우나 데이트를 많이 신청하기도 했었는데 네 너무 좋죠. 공감이 되네요. 1120님 대학 가서 자취하고 처음으로 가스요금,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 냈을 때 어른이 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땐 좀 뿌듯했는데 지금은 종이만 봐도 너무 무서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죠 맞죠. 이런 뭔가 내야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좀 어른이 된 것 같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당연하게 뭔가 뭐랄까요. 제 통장에 금액들이 찍힐 때마다 아 이 정도는 빼놔야겠다 이런 것들 자동으로 뭔가 계산할 때 그때 좀 어른이 됐다고 느끼는데요. 4856님 저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어른이 됐구나 느낍니다. 맞아. 어른이고 싶지 않아. 평생 아이처럼 사는 방법 어디 없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문득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이 일을 한 지도 한 10년이 되면서 내가 예전하고 다르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 이거를 어디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해도 되나 이런 조심스러웠던 것들이 뭐랄까요. 아 뭐 이 정도는 화끈하게 얘기해도 되제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스포해도 되잖아 할 때 그럴 때 조금 내가 오래 일했다 하면서 자동으로 내가 좀 어른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평생 아이처럼 사는 방법 어떻게 없어버려 어떻게. 근데 마음만은 늘 어린이처럼 네 살면 되지 않을까요? 영하게 삽시다 우리. 네 영하게 가자 또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봐야죠. 오늘은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OOTD를 한번 요 집에 있던 집업을 또 챙겨봤어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교복만 입기가 싫어서 늘 이런 집업과 뭐 후드 집업
뭐 뭐가 있을까 또 하여튼 이런저런 겉옷들로 약간 개성을 표시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드 집업을 참 많이 입었었는데 아 또 생각이 많이 나네요. 299

0: 3523님이 지난주에 리본 만들었던 끈은 어떻게 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 끈은 저기 전신 거울 모서리에 걸려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 계속 걸어놨거든요. 다시 넣긴 귀찮고 왠지 언젠간 필요할 것 같아서 걸어놨는데 그대로 다시 잘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이 궁금하시면은 잠시 후에 밤 12시에 보실 수 있어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가 되니까요. 그때 또 한 번씩 보러 와주시고요. 계속해서 오늘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선착순 출석부터 불러볼 거고요. 저의 하루 소식도 언박싱 해드릴 겁니다. 이 댕디의 추천곡도 또 준비되어 있고요. 교환일기도 오늘 제가 직접 써왔습니다. 아 그리고 3분은 반말 모드로 진행이 됩니다. 과연 저는 오늘도 맹구의 빙의된 말투로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 궁금한 분들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사연은요 이쪽으로 받을게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가 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 무료입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쓴 답장도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출석 부르러 가볼까요?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립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출석 부를게요. 친친방 출석부입니다. 먼저 0번 최유정. 아잉. 그리고 1번 어머나 최유정은 여자의 악마, 여자 중에 여자, 여자의 권위자, 여자의 지배자, 여자의 황제, 여자의 대명사, 여자의 군림자, 여자의 천사, 여자의 정석, 여자의 종결자, 여자의 대마왕, 여자의 마스터, 여자의 제왕, 여자의 신, 여자의 전설이 아니라 어른 여자 댕댕이님! 이야 이거 무슨 한호흡 챌린지도 아니고 반갑습니다. 2번 뜬금없는데 최유정 구리에서 본 적 있음. 걸어가는데 바로 뒤에 최유정이 있는 거임. 아는 척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팬심은 표현하고 싶어서 친구랑 대화하는 척. 대한민국 아이돌 중에 최유정이 제일 좋다라고 말했는데 최유정이 뒤에서 갑자기 너무 고마우시다 진짜 라고 말함. 허공 대화함님. 오, 기억나는 것 같아. 3번 민트 요정 줄여서 미녀 유정님. 좋아하는 미녀 하나 불러주세요 님. 오, 어디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4번 언니 뭐해? 왜 내 연락 안 봐? 언니 안 바쁘잖아. 언니 나한테 질렸어? 언니 이제 나 안 보고 싶어? 언니가 좋다면서 언니가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건데? 나 버릴 거야? 언니 나 안 버린다면서 왜 거짓말해? 언니 지금 나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님. 5번 가난하게 컸어? 궁금, 슬픔, 기쁨, 꺼드럭 연기 챌린지 해주라 댕디야. 어떻게 지금 해보면 될까요? 오케이 궁금. 어? 가난하게 컸어? 슬픔. 가난하게 컸어? 기쁨. 가난하게 컸어? 꺼드랑 연기. 가난하게 컸어? 연기 챌린지 깨쉬. 오케이. 6번. 뭐라고? 댕디한테 어서 오라고? 명령하지 마라. 천천히 간다. 님. 7번. 댕디가 DJ라니 드디어 세상이 옳게 돌아간다. 오직 댕디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님. 8번. 유정아 너 요즘 살얼은 것 같아. 미모 작살. 님. 9번. 라디오 스튜디오에 사자 한 마리 풀려있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 결과. 최규정입니다. 님. 마지막 10번입니다. 말 봐. 내가 그렇게 귀엽냐? 님까지.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 체크 완료.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 챙겨 보내드리고요.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오늘은요, 저의 하루부터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같이 풀어볼 준비 되셨죠?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붙임머리를 떼고 염색을 했다! 빠밤! 자, 오랫동안 붙어있던 저의 약간 애증이었던 붙임머리를 제거하고요. 이 붉은기 또한 없애는 염색을 했는데, 근데 이제 또 여기 뿌리가 아직 붉은기가 안 빠졌어요. 왜냐면 그 탈색모가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은 빨갛고 여기는 갈색이라서 약간 제 정수리에 레드카펫이 이렇게 깔려있어요. 이렇게 길을 따라서. 잘 보이실진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티가 많이 나진 않지만 저만 아는 붉은기가 여기 남아있다. 네, 제 이번 앨범 활동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제 뿌리를 잘 데리고 다니려고요. 네, 다음에는 어떤 색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밝은 머리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어두운 머리에서 좀 변형할 수 있는? 아니면 혹은 흑발을 좀 기대하신 분들도 있는데 언젠가 네, 제가 염색할 일이 사라질 때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즘 또 기술이 좋으니까 합성으로 또 한번 맛보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댕디의 하루 두 번째 소식. 이번 여름에는 수박 주스를 짱 많이 마셨다. 빠밤. 이게 저희 엄마가 제가 활동하는 동안 저희 집에 와주셨어요. 제가 이제 너무 집에 와서 기절하니까 막 집안일도 못하고 이럴까봐 엄마한텐 늘 난 애기니까 응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집에 계시는데 수박을 이렇게 썰어두고서 주스로 갈아서 이렇게 텀블러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루에 수박 주스를 500ml씩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박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앤스러운 상상도 해보고 했는데, 이 수박 주스만큼 이 여름의 더위를 무찔러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냉면도 가끔은 지는 정도로 엄청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딸내미 수박 주스 원 없이 마셨어요. 좀만 더 마실게요. 사랑해요. 네,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보고 마지막입니다. 유정이의 하루 언박싱. 나 혼자 쇼핑했다. 빠밤. 자, 쇼핑을 또 했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쇼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이제 곧 러닝에 이제 함께하기 위해서 좀 그 러닝화를 좀 보러 갔었는데요. 제가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로 받은 게 있었어서 그거 또 이렇게 싹 네, 겟했다. 그래서 러닝 열심히 뛰어볼 거다. 네, 아직 달려보진 않아서 만족스러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 SNS에 후기 또 살짝 남겨볼게요. 저의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소식 언박싱 해봐야죠. 3920님, 댕디 요즘 일이 많이 바빠서 야근이 일상이에요. 그래도 댕디의 활동 덕에 많이 위안과 힘이 됩니다. 댕디는 활동 끝났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신청곡은 여름 더위를 한 번에 날려버릴 위키미키의 티키타카입니다. 저는 활동이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것처럼 지내고 있어요. 아직은 휴일이 저에게 오지 않았어가지고 오게 되면 뭘 할지 상상하면서, 또 제가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아시죠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휴일이 생긴다면 제가 브이로그라도 아니면은 이제 블로그라도 살짝 한번 적어볼게요. 확인해주세요. 자,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3920님의 신청곡 위키미키의 티키타카.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요. 3920님의 신청곡 위키미키의 티키타카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그수한 맛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문자 더 만나볼까요? 2797님 댕디, 저 오늘 저녁으로 떡볶이 먹었는데 댕디는 맵찔이에요? 맵고수예요? 유정이의 떡볶이 맵기 단계랑 최애 토핑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아, 맵기 단계. 사실은 매운 거를 전부 다 많이 즐겨 먹고는 있는데요. 이런 떡볶이 같이 뭔가 끼니를 챙기면서 와구와구 먹고 싶은 것들은 안 맵게 먹습니다. 순하게 먹어야 또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빠르게 빠르게. 이 매운 거 먹으면 진정시키면서 먹느라 살짝은 좀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맵기는 좀 약하게 먹고 최애 토핑 냠냠냠 또 친친이 침침이 될 것 같은데 제 최애 토핑은 이제 약간 그 소세지와 이 그 당면 두꺼운 당면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저는 그 떡볶이랑 그 어묵을 반반으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떡볶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먹김밥 까지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네, 너무 먹고 싶다. 부럽다. 또 말씀드리고요. 조혜미님, 저는 요즘 귀신도 못 말린다는 인형 뽑기에 빠져서 카드 사용 문자 보면 한숨 나오네요. 댕디도 인형 뽑기 좋아하나요? 인형 뽑기 좋아요. 이제 지나가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든 좀 하나를 뽑고 싶은데 저는 진짜 못 뽑아요. 진짜 운이 없어요. 인형 뽑기 운이. 내가 뽑으면 다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눈

으로 뽑습니다. 쟤는 한 번만에 뽑았고, 저거는 한 세 번? 그래, 넌 좀 어렵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눈으로 뽑습니다. 네. 아, 어떡해. 저 한숨 나올 만큼 뽑으면 어떡해요, 혜민님. 그 돈으로 저기 아까 뭐야, 저 위에 분이랑 떡볶이 같이 드시면 얼마나 좋아. 떡볶이 드셔, 혜민님. 어떡해. 그래도 뽑을 때 잘 뽑히기를,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야간 자율학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 추천곡도 들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에도 답해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다이아의 그 길에서.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딴짓하지 말고 자습해 자습.
2: 쌤 가셨나? 이제 시작해도 되겠지? 야간 자율학습. 교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몰래 몰래 조용 조용. 지금은 야자 시간. 오늘도 야자는 시작됐고 선생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펴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날도 너무 덥고 이미 하루 종일 공부도 열심히 했고 밤에 이 잠깐은 머리를 식힐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잘 쉬는 것도요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어요. 야자 시간에 선생님 몰래 같이 들으면서 머리를 식혀줄 노래들 제가 또 직접 선곡해왔는데요. 선곡 주제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내 청춘의 OST! 지금 저와 여러분은 청춘의 한 가운데에 있죠. 그 가운데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하고 다양한 장면을 마주할 텐데요. 그런 다양한 경험 뒤에 배경음악처럼 슥 흐를 법한 노래들, 나에게 의미가 있었던 순간마다 함께했던 노래들, 저 댕디가 직접 선곡해봤습니다. 제 청춘의 OST 함께 듣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시죠. 제가 선곡한 첫 번째 곡은요, 안희수의 네 어둠은 내가 먹어치울게 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작년에 알게 된 노래였던 것 같아요.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어떤 노래를 듣다가 잘까 하고 이렇게 보다가 뭔가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먹어치워준다고 하니까 또 솔깃하잖아. 그래가지고 싹 눌러갖고 들어봤는데 어머나 이게 뭐야? 갑자기 진짜 제 방 안에 뭔가 끼어 있었던 것 같은 먹구름이 누가 먹은 것처럼 싹 맑게 갠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괜히 공기도 좋아진 느낌이 들고 방 안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저장해두고 계속해서 듣고 있는 곡입니다. 아마 이제 밤에 생각이 많아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아서 공감이 되는데요. 그때 들으면 아주 큰 위로를 또 선물해줄 그런 곡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들어볼까요? 노래 들으면서 같이 감상 나눠주세요. 안희수의 네 어둠은 내가 먹어치울게.

안희수의 네 어둠은 내가 먹어치울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노래 너무 좋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니까 기분이 뭔가 다르네요. 제가 위로받은 곡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물할 수 있다는 거, 알려줄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가사도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가사도 한 번씩 보면서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앙둥이 님이 저의 어둠은 댕디가 다 먹어치웠다는 걸 알까요? 푸듀를 몰아보던 2017년 겨울방학이었어요. 워낙 1년 내내 시끌시끌했던 프로그램이길래 궁금하기도 했고 큰 기대를 갖고 본 건 아니었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눈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잠깐 안 보면 아른아른거리고 그러더니 뱅뱅 때 저한테 손가락 까딱 플러스 윙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고 결국은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마는 최유정이 좋아졌답니다. 그 이후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팬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계속 더 반하게 되고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용기가 생겨요. 용기와 위로가 되어주는 우리 댕디 사랑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쓰셨어. 문자를 보내랬더니만 편지를 쓰셨어.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정말 뭐랄까요. 저는 진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할 때 제가 저도 약간 겁이 많은 편이라서 도전하는 거를 그렇게 쉽다고 느끼지는 않는데요. 막 엄청 막 아 재밌겠다 이런 편은 아닌데 그 대신에 약간 그런 건 있죠. 그래 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할 걸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난 열심히 하는 걸 잘하니까 분명 이렇게 잘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도전을 하고는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네 그렇게 보여드리지 않아도 느껴주심에 너무 감사드려요. 저 또한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선곡 이어가볼까요?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지금껏 나에게 의미가 있었던 장면과 그 순간에 떠오르는 음악을 돌아보는 내 청춘의 OST였죠. 다음 곡은 바로 김현창의 아침만 남겨주고입니다. 이 곡을 또 고른 이유는 가사의 주제가 정말 좋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노래를 만들 때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밤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아침만 남겨주고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밤을 내가 가져오겠다. 아침만 그 사람에게 남겨주겠다. 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래서 가사도 보면은 되게 다정해요. 뭔가 나한테 해주는 말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똑같이 뭔가 밤을 어려워하고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김현창의 아침만 남겨주고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스페셜 DJ 댕디 최유정이고요. 김현창의 아침만 남겨주고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약간 이 시간대라면은 좀 들어도 괜찮을 그런 잔잔한 곡들로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노래를 제가 이 노래를 처음 알고 많이 들었던 그 당시에 침실에 창문이 있는 방에 살았었어요. 그 집, 제가 살던 집에, 잠깐만 말이 이상해. 제가 살던 집에 침실 구조가요. 침대에 창문이 바로 붙어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창문을 열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새벽 2시쯤에 창문을 열고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 안에 보라색 향초를 켜놓고 이 노래를 들었었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잊혀져요. 뭔가 몽글몽글 하면서 이 노래가 되게 따뜻하게 저한테 이렇게 와닿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금 지금은 좀 더우니까 밤에 창문 열었을 때 기분 좋은 바람이 방 안으로 약간 살랑살랑 들어올 때 그때 이 노래 들으시면 진짜 너무 좋거든요. 강추드립니다. 꼭 한번 그렇게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리오 이시카와 님이 매번 새로운 도전으로 앙둥이들에게 명장면만 만들어주는 유정이 4년 만에 컴백 무대를 보

보면서 역시 무대 위에 있는 유정이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생긴 목표가 있다면 들려주실 수 있나요? 새롭게 생긴 목표. 저는 혼자서 공연하는 거요. 뭔가 이번에 콘서트를 멤버들과 하게 되면서 콘서트를 한 지 10년 만에 이제 또 처음 한 거였어가지고 너무 오래됐어서 약간 아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구나.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뭔가 조금 내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해냈을 때 정말 벅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을 또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혼자서 뭔가 뭐 콘서트나 뭐 팬미팅, 팬콘서트 뭐든 좀 무대, 공연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요. 내 인생이 영화라면 어느 한 장면에 꼭 흘렀으면 하는 노래들 내 청춘의 OST라는 주제로 채우고 있는데요. 자, 제가 선곡해온 다음 곡은요. 시소의 왜 날 사랑하게 만들어요? 입니다. 이 노래는 이제 최근에 알게 됐어요. 진짜 최근에 한 그저께? 네, 월요일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제목은 계속해서 어떤 노래일까 궁금은 했는데 처음 들었는데 오, 되게 또 소리가 또롱또롱 이러면서 기분 좋은 그런 곡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그 사랑을 하게 됐을 때 사랑에 따라 붙는 그런 부가적인 다른 마음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날 불안하게 만든다. 사랑이. 약간 그런 왜 날 센치하게 만들까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루는데 또 노래가 되게 귀여우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여서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뭔가 새로운 노래를 듣게 될 때는 앨범 표지 그리고 제목을 보고요. 또 가사도 봐요. 그리고 그 첫 시작하는 그 느낌이 딱 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거 내 거다. 내 노래다. 내 노래는 아니지. 죄송합니다. 내 노래는 아니지만 내가 진짜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다. 약간 그런 느낌. 저한테 새로운 추억을 선사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노래면 좀 이렇게 디깅 해가지고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바로 들려드릴게요. 시소의 왜 날 사랑하게 만들어요?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고요. 저는 DJ 최유정입니다. 시소의 왜 날 사랑하게 만들어요? 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는데요. 홍홍님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귀여워서 제가 댕디를 사랑하게 만들었나요? 저는 예전 오디션 프로그램 시절 깜짝 카메라 영상 보고 입덕했거든요. 작가님이 카메라 망가뜨린 걸 유정이가 본인이 했다고 말하면서 오열하면서도 예의 바른 게 너무 착하고 귀여웠어요. 저였으면 절대 제가 부셨다고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깜짝 카메라였으면 제가 했다고 안 했을 것 같아요. 막 이래.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때가 아마 17살이었을 거예요. 방송이 나간 건 18살인데 그 촬영할 때는 17살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떡해. 그리고 저는 뭔가 그 후에 언니랑 다시 얘기해서 뭔가 좀 그 좋은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언니를 위해서 내가 했다고 해야겠다. 그 상황을 빨리 그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너무 화내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배우분의 얼굴이 좀 무섭게 생겼었어요. 약간 조금 무서웠어. So scared 했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홍홍님 네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귀여워해 주셔서. 저도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그거 생각난다.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엄마라고 엄마한테 전화하세요. 그래서 네 하고 엄마 전화를 딱 걸어서 엄마한테 연결이 됐다 해가지고 핸드폰을 딱 이렇게 귀에 댔는데 갑자기 제가 여보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남자분이 아 놀라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이랬어요. 엄마가 왜 아니지? 라는 생각도 안 들어. 그냥 네 이랬는데 몰래카메라입니다 하는 거 듣자마자 이게 뭐예요? 안녕히 계세요. 끊을게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귀여워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곡도 이어가 볼게요. 오늘 저 댕디의 플레이리스트는 내 청춘의 OST라는 주제로 채워지고 있죠. 제가 골라온 다음 곡은 배가의 영화입니다. 이 곡을 또 가져온 이유는 진짜로 뭔가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 된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곡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그 사랑의 색깔이 좀 바랜 빈티지한 자줏빛 컬러가 떠오르는 그리고 이 앨범 표지도 자주색이긴 해요. 근데 뭔가 노래 곡은 분위기가 좀 더 바랜 느낌이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별한 후에 버스에 앉아서 창가 쪽에서 창문에 이제 유리에 머리를 이렇게 기댄 상태로 멍하게 이렇게 코트를 입고 카키색 코트를 입고 가는 그런 여자 주인공이 떠오릅니다. 그 여자 주인공의 머리색은 흑발입니다.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상상해보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러면 이 곡을 끝으로 이제 2부는 인사를 또 드릴게요. 3부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야간 자율학습은 계속되고요. 딴짓도 이어집니다.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로 먼저 돌아올 건데요. 이 시간에는 무조건 반말 모드로 진행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의 취향을 반말로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저의 마지막 추천곡 배가의 영화 듣고 3부에서 만나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그래 반가워. 난 최유정이야. 혹시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정말 열심히 따라갔는데 글쎄 골목을 도는데 놓친 맛젤리가 있...

있는데 아 이거 먹을래? 아 별로야 별로야. 그래 그럼 너 뭘 좋아하는데? 1324님 아 1324가 아 멋있게 해야지. 오케이 1324가 보내줬어. 댕디 난 요즘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 악기가 마음과 정서적으로 안정을 준다는 걸 느껴가지고 아직 처음이라 어렵지만 나중엔 댕디처럼 좋은 노래도 만들어보고 싶어. 댕디도 악기 배우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보내줬어. 나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기타를 아주 오랫동안 배우고 있는데 영원히 배우다 끝날 것 같아. 어서 마스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 아무래도 손에 굳은 살이라는 녀석이 배기니까 말이야. 그만할게요. 나 못하겠다. 아무튼 다시 나로 돌아올게. 이 굳은 살이 너무 생겨버려가지고 그게 근데 그 과정이 참 아프다. 뭔지 알지? 그래서 이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데 난 자꾸 그 고통에 져버려. 그래서 난 언젠간 기타를 잘 치고 싶다. 1324가 피아노를 마스터하는 게 내가 기타 마스터하는 것보다 빠를 거는 확실하다. 내가 너무너무 응원해. 7194는 댕디 나는 직접 요리하는 걸 좋아해. 솔직히 음식점에서 나오는 파스타 양 그게 1인분이라는 거 인정할 수가 없거든. 유정이도 공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에서 직접 한 크림 파스타 사진 보내. 여기서 포인트는 양이 많아야 냄크. 베이컨, 크림소스, 면, 파슬리 뭐든 듬뿍듬뿍이라고 보내줬네. 잠깐만 진짜 많잖아. 우와 그 몇 인분 양이라고? 혼자 먹는다고? 너 진짜 많이 먹는다. 너 먹방을 해보는 거 어때? 내가 그 만들면 채널명 좀 알려주라. 나 요즘 완전 많이 봐서 내 알고리즘 다 먹방이란 말이야. 공감은 못해줘서 미안해. 근데 대단하다라고 감탄은 했어. 나 와우 어때 만족했기를 바래. 맛있게 먹어 뭐든. 0914도 보내줬네. 요즘 꽂힌 건 아니고 늘 좋아하던 거긴 하지만 난 오랜만에 컴백한 아이돌 최유정 덕질 중. IY부터 솔로가쉬! 야자하던 시기에 댕디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야자보단 야근이 맞는 나이가 됐네. 간만에 아이돌 덕질하려니 바뀐 게 많아서 새롭지만 넘나 즐겁다리. 진짜 너도? 아 나도! 나도 되게 오랜만에 아이돌 활동을 하니까 되게 바뀐 게 많아서 엄청 감탄하면서 했어. 활동이 되게 재밌더라. 이런저런 하는 것들이 많고 또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서 그리고 진솔한 얘기를 하는 것도 많아서 되게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아. 나한테 아주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 야자보단 야근이 맞는 나이. 내가 너무 응원해. 진짜로 내 맘 알아주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 나랑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3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그러면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준비했어.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널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3부는 계속해서 반말 모드로 가볼게.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문자 보내줬는지 한번 살펴볼까? 2083이 보내줬네. 근데 댕디 혹시 무슨 컨셉이었어? 배구부 남신? 농구부 남신은 안 되겠다 라고 보내줬네. 사실 나도 알아. 근데 그냥 한번 무리해봤어. 요즘 무리도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 종종 이런 무리해도 괜찮을까? 아, 안 된다고? 알겠어. 나는 그냥 맹구 할게. 오! 2783이 딱 맹구 얘기를 해줬네. 맹구, 아니 댕디야, 비장의 무기 맹구 버전으로 불러줄 수 있어? 크크크크 보내줬네. 해볼게. 해본 적 없지만.
1: 엄마 큐큐 그리 빨리 못 가지. 엄마 난타 개돌 개돌 놓치지 않나.
0: 어때? 약간 그 맹구가 돌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타겟토라고 안 하고 타겟돌이라고 해봤어. 괜찮지? 아, 나는 후니 버전으로 한로로님의 영영을 불러본 적이 있어. 집에서 혼자 그냥 해봤거든. 근데 비장의 무기를 맹구 버전으로는 처음 불러본다. 한번 들려줄까? 그 후니 버전 영영?
2: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저 너머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단다.
0: 여기까지. 어때? 진짜 후니가 부르는 것 같지 않아? 종종 이러고 노는데 맹구 버전으로도 여러 개 한번 연습해봐야겠다. 고마워. 5003 댕디, 나 오늘 진짜 힘들고 낡고

지쳤는데 강아지 산책 시켰어. 칭찬해 줘. 아, 잠깐만. 낡고 지쳤는데는 뭐야? 그렇구나. 너무 고생했어. 오늘 힘들고 낡고 지쳤는데 이 더운 와중에 강아지 산책까지 했어?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진짜. 아, 여기 있네. 50032가 있네. 어머, 어떡해. 눈부셔. 깍! 너무 잘했어. 어때? 좀 만족스러워? 언제든 칭찬이 필요하면 내게 찾아와. 알겠지? 5177. 댕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몰래 뭐 키워본 적 있어? 나는 오늘이 학교에서 몰래 개구리 키우는 5명의 베프랑 딱 400일 되는 날이야. 아, 진짜? 그렇구나. 몰래 키우나 보통? 나는 그 아예 학습 활동으로 그게 있었어. 누에 키우기. 그래서 누에고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보는 그런 건 있었는데, 아, 기니피그도 키웠다. 선생님이 몰라. 뭐야? 왜 그랬어?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그 맨 뒤에 그 사물함 앞에 있지. 그 복도가 있잖아. 거기에 울타리를 쳐놓고 키웠어. 왜? 왜 키웠을까?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키웠었어. 근데 또 400일이네 마침. 또 너무 축하하고 우리가 그러면 선물 카페 상품권 쏜다. 보내줄게. 자, 그러면 이 문자까지 만나봤고 우리 잠깐 노래 듣고 다시 만나자. 프리스틴의 위오위오위.

크리스틴의 위유 듣고 왔어. 그러면 문자 계속 한번 볼까? 4722가 내일 고3 졸업사진 찍는데 포즈 하나만 추천해주라. 진짜 무슨 포즈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너무 고민이야 라고 보내줬네. 사실 나는 그 가장 기본이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뭔지 알지? 손을 이렇게 포개서 밑으로 포개놓고 한쪽을 살짝 틀어서 이렇게 찍는 거. 나 방금 찍힌 것 같아. 재밌다. 아무튼 그런 포즈 추천하고,

좀 특별하게 남기고 싶으면 뭐랄까 뭐 그랜절 이런 것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미안 그 내가 잘하는 거라서 한번 얘기해봤어. 좀 특이한 거 해도 추억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오래오래 좀 예쁘게 남기고 싶다 하면은 조금 이제 기본 포즈 같은 거 한번 검색해가지고 좀 따라해보고 하는 것도 추천해. 예쁘게 찍으렴. 3361도 보내줬어. 댕디 최근 유행했던 랜덤 비빔밥 해봤어? 나는 이거 고등학교 야자 때 이미 해봤다. 친구들이랑 각자 집 냉장고 털어서 비빔밥을 해먹었는데 진미채 장조림 멸치볶음 계란후라이 비빔밥이라는 괴식을 창조해낸 적이 있어. 아 근데 잠깐만 맛있겠는데? 나 지금 침 나는데? 진미채 장조림도 넣고 멸치볶음도 넣고 계란후라이 비빔밥 그 너무 맛있겠는데? 괜찮지 않아? 근데 그 채소가 좀 없긴 하다. 채소만 좀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배고파. 나 배고파졌어. 어떡해. 책임져. 나 그거 진미채 장조림 멸치볶음 계란후라이 해줘. 게시기였지만 또 그만큼 특별한 추억이 됐겠다. 나도 조만간 한번 도전해봐야겠어. 좋아 좋아. 7553도 보내줬어. 취미 겸 공부도 할 겸 앱을 만들고 있어. 어플을 만들고 있다고 하네. 유정 언니를 좋아하는 팬심으로 앱을 하나 만들까 생각하고 있는데 뭘 만들면 좋을까? 예를 들면 최유정 취향 밸런스 게임 앱이나 등등등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마구마구 던져줘. 오 좋은데? 오 너무 좋은데? 나는 그러면 약간 유정이 키우기 이런 거 하면 좋겠어. 그래서 나한테 막 다마 땡땡 그거 있잖아. 게임, 미니게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밥도 주고 뭐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옷을 입히면은 그 컨셉에 맞는 춤을 춘다든지 내가 이제 팀활동부터 솔로까지 다양한 컨셉들을 했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녹여서 그런 게임 해봐도 나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사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임! 막 이래. 아무튼 한번 꼭 만들어주면 나도 해보고 싶다. 만들어줘서 고마워.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어가 볼까? 바로 소미의 아이스크림!

소미의 아이스크림 듣고 왔어. 찐찐방 친구들과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 야간 자율학습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문자 좀 더 볼까? 5251이 댕디 밸런스 게임으로 더 나은 거 골라줘. 전 최애한테 우산 주고 비 맞고 오기. 전 최애랑 우산 같이 쓰고 오기라고 보내줬네. 그러니까 이 전에 최애한테 우산을 주고 비를 맞고 오기. 같이 쓰고 오기. 잠깐만. 나를 서운하게 만들려는 그런 속셈이었나 본데 미안하지만 이미 전 최애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질투가 또 난다. 정말로. 그래도 저기 같이 쓰고 와. 그 왜냐면 이제 이거 생각해야지. 그 머리가 막 빠진다고 그 비 맞고 그러면은 머리가 빠지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우리 꾸밈 정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나는 맨날 꾸미고 나가니까 맞춰야 되는데 비를 맞으면 또 머리 볼륨에 죽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쓰고 와라. 그리고 나랑 쓴 다음에 그 친구 가라고 하면 되잖아. 그치? 그게 좀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 요즘 근데 내가 원래 질투가 좀 없는 편인데 하도 이제 질투해주길 원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대에 부응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젠 진짜로 좀 질투가 나는 것도 같아. 그래서 내가 아주 잘 지켜볼 거야. 지켜보겠다. 또 얘기해보고 8334가 그럼 댕디는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비 맞아본 적 있어? 나는 고3 때 친구들이랑 너무 힘들어서 비를 우산 없이 맞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좋았어. 어릴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지만 요즘 하도 비가 와서 그런가? 가끔 그때 생각이 나. 물론 좋았던 기억으로 라고 보내줬네. 나도 있어. 아 언제더라 그게? 한 21살인가? 뭐 그때 21살인가 보다. 그때 내가 이제 그냥 나갔어. 비 맞으러. 집에 있다가 그냥 비 맞고 싶어서 나 그 생각했다. 내가 비가 되어보면 어떨까? 라는 걸 메모장에 쓴 기억이 나. 나 진짜 예쁘다, 그치? 어떻게 누군가는 지금 들으면서 뭐야, 오글거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랬다오. 그래서 그날 이제 좀 장화는 또 신었어. 몰라, 비 맞는데 장화는 또 신었다? 그래서 장화를 신고 집 앞에 막 혼자 이렇게 산책했어. 비를 막 느끼면서.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 다행히 감기 몸살까지는 안 걸렸는데 좀 으슬으슬했던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좀 그 후에 따뜻한 물로도 좀 씻고 그래야 돼. 비 맞을 거면은 알겠지? 또 같은 기억이 있다는 게 참 좋다. 너무 좋다. 우리 또 이사명이 보내줬네. 와, 라디오 듣는데 작업 능률은 왜 오르는 거지? 댕디 비타민 섭취해서 그런가? 라고 보내줬어. 그래? 그 능률이 좀 오르셔? 라디오를 들으면 능률이 오르는 편인가 봐. 또 이렇게 나 때문이라고 또 나 비타민이라고 또 이렇게 칭찬까지 또 해주네. 내 비타민 다 가져가라. 빵빵빵. 미안해. 자, 그러면 이 문자까지 다 만나봤는데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야자 끝날 시간이 또 됐대. 아쉬워라. 아쉽지만 우리는 여기서 반말 끝 하자. 알겠지? 그래도 정말 재밌었지? 나도. 아 근데 아직 집에는 가면 안 돼. 아직 30분 더 놀 수 있다구. 어디 가지 말고 우리는 이따 4부에서 만나자. 그럼 더 윈드의 여름방학 먼저 듣고 돌아올게.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네, 미래보다 뚜렷한 유정이 이목구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원주여자중학교. 이곳은요, 말 그대로 저의 친한 친구, 평생 친구가 나온 학교인데요. 바로 김도연 씨의 모교입니다. 너무너무 반갑다. 또 최근에 제가

다녀왔어요. 여기 원여중 제가 도현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오, 왜 갔는지는 네, 조만간으로 언젠가 만나보실 수 있고 도현이를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학생으로 만났으면 아 근데 그때도 왠지 친해졌을 것 같아요. 처음엔 조금 뭔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랄까요 약간 저희 둘을 보면 일단 키 차이부터 아주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케미가 그때도 눈에 많이 띄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N극과 S극처럼 약간 그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착 하고 붙어서 다녔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겠다. 저희 그 영상 있잖아요. 바람이 그런 거거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 보면은 진짜 뭔가 그렇게 학교 다녔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또 들고 진짜 재밌게 놀았을 것 같아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막 수다 떨고 막 체육대회 이런 거 나서서 막 열심히 춤추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랬어도 너무 재밌겠다. 그치 도현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먹고 싶어. 자 그러면은 이제 퀴즈 한번 가볼까요? 우리 도현이는 도대체 어떤 맛있는 급식을 먹고 컸을지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나갑니다. 와구 와구. 방학 전이었던 지난 7월 16일 원주 여중 점심 메뉴는 이랬습니다. 해물볶음밥, 냉모밀 비빔면, 양배추 새콤달콤 무침, 라임 레몬 주스, 그리고 이것이었는데요. 오늘의 문제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것은요 감자를 스프링 모양으로 깎은 다음에 꼬치에 돌돌 말듯이 길게 꽂아서 튀겨서 치즈가루 같은 시즈닝을 뿌려먹는 간식인데요. 이거 너무 맛있잖아요. 휴게소에서도 자주 먹고 놀이동산에서도 자주 먹죠. 과연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빰빰빰. 주간식입니다 여러분.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와우 치킨 5마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구랑 함께 먹고 싶은지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Our Birthday의 Hungry.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Our Birthday의 Hungry 듣고 왔습니다. JYP에서 4년 만에 선보이는 신인 걸그룹이죠. 평범한 일상을 생일 같은 설렘으로 물들이겠다라는 의미에서 Our Birthday라는 팀명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7인조 걸그룹이지만 헝그리는 프리 데뷔 곡으로요. 멤버 3명이 먼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무대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갈망을 담아낸 곡이라고 하는데요. 첫인사부터 아주 강렬하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만관부!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회오리 감자였습니다. 아, 나 이거 진짜 좋아해요. 뭔지 알아요? 특히 조금 얇게 튀겨지면 그 겉에 바삭한 그 뭔지 알죠? 아, 너무 맛있겠다. 좋습니다. 그럼 지난 7월 16일 원주 여중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해물볶음밥, 냉모밀 비빔면, 양배추 새콤달콤 무침, 라임 레몬주스, 그리고 회오리 감자. 우후! 제가 또 그날 가서 영양사님을 뵀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뭔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근데 그분이 유명하셨대요. 그 원주에서 그 영양사님이 계신 학교는 급식이 맛있다. 그런 거. 저는 구리여자중학교였는데 그 구리여중 거기 급식도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했는데 이제 그분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여고로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주 속상해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양사님 뵈러 가야 된다고,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고, 모험을 떠나야 된다면서 저희끼리 막 얘기하고 여장부들처럼 막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또 나는데, 자 오늘 퀴즈 정답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단체 간식 선물 와우 치킨 5마리 받을 행운의 주인공은 방송이 끝난 후에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확인해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일기는 또 제가 써왔는데요. 노래 먼저 듣고서 소개해드릴게요. 노래는 저의 추천곡 이강승의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입니다. 이 곡도 내 청춘의 OST라는 주제를 듣고 떠올려본 곡인데요. 이게 또 제 청춘을 생각하면 우리 팬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또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 가사에 적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가사 중에 익숙한 향기에 그대가 숨을 못 쉬고 내 하루를 돌아볼 때 아무런 말 없이 그대 쉴 수 있게

들게요. 이런 노래인데요. 진짜로 우리 팬분들이 아무런 말 없이 쉴 수 있게 내가 늘 옆에 있겠다라는 그런 말을 전하고 싶어서 또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강승의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듣고요. 돌아올게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28살이 된 지금의 시점에서 삶이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만도 같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는 것, 해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는 것,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는 것, 계절에 따라 어울리는 향수를 고르는 것. 그렇게 울다가도 웃고 웃다가도 울게 되는 모든 순간들이 마치 패스츄리처럼 겹겹이 쌓여 만들어지면 그냥 그게 삶인 것 같다. 다들 부디 그 과정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잼도 바르고 토핑도 올려가 보면서 모두가 자신만의 패스츄리를 잘 구워내기를 바란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일기는 바로 제 일기였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또 해요. 아 이제 정말 아 정말은 아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네 조금씩 알 것 같은 삶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또 적어봤는데 아 뭐랄까요 약간 저 또한 와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게 현명한 건지 어떤 게 지혜로운 건지도 모르겠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날도 있고 뭔가 너무 행복하다가도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또 슬플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저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선배님들이 참 존경스러워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뭔가 지금은 그거에 대한 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또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특별할 것이 없구나. 뭔가 되게 어떻게 해야 더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이미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런 거라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거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네 이렇게 글을 또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런 비유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페스츄리에 또 비유를 해봤어요. 아, 네 페스츄리를 겹겹이 쌓아가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치만 뭔가 온도를 잘못 설정하기도 하고 반죽의 그 밀도를 잘못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뭔가 실패를 계속 겪어봐야 또 완벽한 페스츄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타나지? 페스츄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완벽한 페스츄리 황금 비율 페스츄리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혹은 반죽이 잘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네 꾸준히 계속해서 만들어 가다 보면 정말 나만의 황금 비율 페스츄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그러면 교환 일기 또 2주 동안 저의 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광고 듣고 돌아와서 끝인사 나눠볼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진짜 하교할 시간입니다. 저 댕디와 함께한 2주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친친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어 보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한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또 만났어요. 우리 피디님하고 같이 이제 방송을 한 후에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또 눈물을 흘린 날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여운에 지난 한 주를 계속 그 여운으로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다 얘기했어요. 나 그런 특별한 순간을 또 만났다고. 그러면서 뭔가 뭐랄까요, 약간 정말 어색하고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치만 이런 몇 마디 나눈 대화를 통해서 같이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어떤 한 여성으로서 무언가를 막 주고받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지난주 여운이 길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순간까지도 만들어주신 우리 친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해준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들어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더 친해지길 바라면서 또 인사드릴게요. 어떡해, 눈물 날 것 같아. 왜 이러지? 어머나 왜 이러니? 그러면 오늘의 끝곡 IOI의 또 슬픈 노래야. 그때 우리 지금 들려드리면서 맞춰볼게요.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최유정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이 국은 누가 끓인 게냐?
1: 아, 예. 제가 꼭두 새벽부터 동강에 나가서 직접 잡은 다슬기로 끓인 국입니다.
0: 직접 끓였느냐?
1: 아니, 직접 끓인 건 아니고 제가 직접 잡은 겁니다.
0: 아니, 그 이 국을 누가 끓였느냐? 솜씨가 수라상공보다 낫다.
1: 예, 저 막동어맘이라고 음식 좀 하는 아낙이 끓였는데 가끔 머리카락도 나고.
0: 막동이의 어미라서 막동어맘이냐?
1: 예, 맞습니다. 저 막동이는 애가 어린데 아주 똑똑하고 아주 그냥 야물딱집니다, 애가. 아, 요게 저... 요 어죽이 그놈이 놓은 통발로 잡은 민물고기로 만든 어죽입니다. 네, 그리고 요 무침은 그 산초를 묻혔는데 마을 최고 어르신 그 육육봉 절벽에서 캐온 겁니다. 그리고 요 저민고기는 용이라고 그놈이 토끼를 잡아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뿌려진 게 산삼뿌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막둥이 애비가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던 걸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 산딸기는 이천댁이라고 청산과부가 있는데 애미 엄청 많은 곳에서 따온 겁니다.
0: 그렇구나.
1: 하지만 이 모든 거는 저의 엄격하고 철저한 그 진두지휘 아래서 이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슬기는 제가 직접 잡은 거,

0: 네, 알겠다.
1: 자꾸 끓인 사람만 얘기하고 너무 몰라주셔서 제가 꼭두새벽부터 잡았는데.
0: 알겠다. 기억하마.

재밌고 유쾌한 장면 뒤에 너무 슬픈 음악을 붙인 것 같기도 하네요. 달파란 음악 감독의 스코어 그대 나를 건너가게 해주오. 영화 왕가사는 남자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이 영화가 OTT에 있더라고요. 저는 주말에 이 영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사는 분께서 이 영화를 못 보았기 때문에 1600만 명 넘는 관객이 보았지만 그때 극장에 가지 않은 한 사람이 저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주말에 이 영화를 보겠다고 해서 옆에 앉아서 같이 봤죠. 근데 이 장면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계속해서 밥상을 물리던 노산군 이홍위, 폐위된 왕 단종이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이제 식사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식사할 때 이게 누가 어떻게 잡아와서 어떻게 이 산까지 올라왔는지를 어뭉도가 설명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계속 자신의 노력도 좀 알아달라고 어필하고 있는 어뭉도인 거죠. 제가 직접 잡은 닷을

0: 이라는 걸 몇 번을 강조하는 그 어몽도의 모습, 유해진 배우님의 모습이 너무 재미있기도 하면서 저는 동시에 그 장항준 감독님이 그 위에 이렇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은 장항준 감독께서 본인의 마음의 소리를 영화 장면으로 만든 게 아닐까. 모두가 배우들 얘기를 하지만 나의 엄격하고 철저한 진두지휘 아래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 그게 감독의 역할인데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내가 아예 대사로 써봤다 하는 느낌이 막 느껴지니까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게 감독의 역할이죠. 배우는 배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촬영감독은 촬영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음악감독은 음악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정말 영화에 나온 대사 그대로 엄격하고 철저한 진두지휘를 하는 게 감독의 역할입니다.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의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을 해주어야 하는 위치가 영화감독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그 장항준 감독의 마음의 소리가 장면으로 표현된 것 같아서 저는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몽도와 이홍이 그 두 사람의 우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이홍이 굳게 닫았던 이홍이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영화에서 가장 좀 흐뭇한 시퀀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 슬픈 이야기지만 그 슬픈 엔딩 전에 이렇게 행복하고 또 따뜻한 장면도 많은 영화였습니다. 극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웃고 울었던 그 영화를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결말 다 아니까요. 뭐 사실 극장에서 볼 때도 결말은 이미 다 알았죠.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한번 곱씹어서 보셔도 좋을 거고요. 이제 디테일이 좀 보일 겁니다. 처음 볼 때와는 다르게 이제 집에서 보시면 제가 영화 극장에서 처음 볼 때는 잘 이렇게 좀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장면 같은 게 집에서 볼 때는 확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좀 각자의 새로운 명장면들이 마음속에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장항준 감독님 감사합니다. 엄격하고 철저한 진두지휘 아래 이 영화 만드셨다는 거 예, 다 압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2: 서금옥의 이브에 온가요?
1: 어? 나도 그거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수라상궁보다도 솜씨가 좋은 막둥어멈의 음식들을 맛보던 박지훈 배우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거를 해주게 되는 드라마였죠. 취사병 전설이 됐다. 저거 너무 재밌게 봤는데 시즌2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미각보이즈의 마이 플레버였습니다. 이번에는 5866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16시간 근무 홀가분하게 퇴근하며 들어요. 헤드윅 오리진 오브 러브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16시간 근무요? 와, 내일은 쉬겠죠? 예, 16시간 근무 몰아서 했으면 하루 쉬어야죠. 최소한. 이게 제 업종이나 뭐 어떤 업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쉬어야 되는데 하루 쉬고 만약에 하루 쉴 수 없다면

늦잠이라도 이렇게 요령껏 살짝살짝 좀 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를, 누군가의 눈 밖에 그 사각지대가 좀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영화 헤드윅 노래 들려드린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 사연 뒤에 안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노래인데다가 16시간 근무를 끝내고 홀가분하게 퇴근하는 분의 신청곡은 이건 틀어드려야죠. 헤드윅 앤 앵그리 인치의 오리진 오브 러브.

16시간 근무를 마치고 홀가분하게 퇴근하신 5866번 쓰시는 분께서 이제 다시 출근하시게 되면 그때 함께할 노래로 이 노래가 어떨까? 애니멀스의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 주인공 히라야마. 네. 야쿠쇼 코지가 연기하는 그 주인공이 영화 시작하면 처음 출근할 때 차에서 듣고 있던 노래잖아요. House of the Rising Sun. 요건 출근송입니다. 예. 조주연 씨의 신청곡을 5866번 쓰시는 분께도 들려드렸습니다. 9629번 쓰시는 분. 저는 오늘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피아니스트를 봤어요. 처음 개봉했을 때가 20살이었는데 24년이 지나 다시 보니 언제나 그렇듯 새로 보이는 것도 있었고요. 더 좋게 느껴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보다 아름다운 컷들이 많더라고요. 그 둘이 그렇게 사랑했던 슈베르트의 피아노 3중주 2악장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최근에 이자벨 위페르 다녀갔죠. 부천영화제 왔다 가신 것 같던데. 아, 정말 다시 그런 배우 나올 수 있을까요? 이자벨 위페르 같은 그 연기도 연기지만 그 선택, 그 필모그래피, 그런 필모그래피를 쌓아갈 수 있는 배우가 정말 흔치 않잖아요. 언제나 과감하고 또 편견 없고 또 본능적으로 본인이 끌리는 작품들을 선택했을 텐데 그것들이 다 세계 영화사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자벨 위페르의 필모그래피 자체가 역사가 되었죠. 네. 그 가운데 한 편,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피아니스트 사운드 트랙에서 우리에게는 최민식 전도연 주연의 해피엔드의 음악으로도 익숙한 바로 그 같은 곡이에요.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영화 사운드 트랙에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에는 같은 제목으로 소개된 두 편의 영화 피아니스트, 프랑스어로 된 제목의 피아니스트,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작품이었죠. 그 피아니스트 사운드 트랙에서 슈베르트 피아노 3중주 2번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리오 퐁튼의 연주로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에드리안 브로디가 주연한 더 피아니스트, 예, 그 마지막 엔딩에 흐르던 곡 있죠.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폴로네이즈 작품 번호 22-2 알레그로 몰토, 그 곡 영화 사운드 트랙에는 야누스 올레이작의 연주인데 오늘은 당 타이손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박현준 씨의 신청곡이에요. 피아니스트 엔딩곡 혹시 당 타이손의 녹음으로 들려줄 수 있나요? 해서 들려드렸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영화 사운드 트랙의 연주하고는 당 타이손 연주의 느낌이 달라요. 네, 이쪽이 좀 더 힘찬 느낌이 있습니다. 클래식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오늘 마지막 곡은 영화 카모멜 식당의 엔딩곡 2461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손님으로 가득 찬 엔딩과 너무 잘 어울렸던 이노우에 요스의 크레이지 러브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내일도 청취자로 가득 찬 FM 영화 음악이 되기를 바라며 코피 루악, 네, 주문을 걸어보고 이노우에 요스의 크레이지 러브 영화 카모멜 식당의 마지막 곡,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야, 얼마든지 사귈 수 있잖니.
1: 싫어!
0: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제발 돌아가, 제발 저리 가. 난 네가 싫어.

0: 저는 유민이에요. 제이를 처음 본 건 여름이 끝날 무렵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체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7: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7: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돼지들은 여름이 되면 진흙 목욕을 한다고 하죠. 돼지는 체중에 비해 몸의 표면적이 작고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그것 때문에 더운 여름이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진흙탕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럼 왜 하필 진흙일까요? 일반 물은 금방 증발해버리잖아요. 하지만 진흙은 몸에 오래 붙어 있으면서 서서히 열을 빼앗기 때문에 냉방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준다고 합니다. 즉, 진흙 목욕은 돼지가 여름을 견디기 위해서 터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였던 건데요. 그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지혜롭게 이 여름을 이겨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럼 진흙 목욕 대신에 뭘 좀 해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그 방법 찾으셨나요? 7월 30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아이유의 어프였습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 하면은 좀덜 더울 수 있을까 하다가 찾아낸 게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줘야 되고요. 아이스크림도 하루에 하나 정도는 먹어야 되고 또 제가 빠진 게 이렇게 헬스장을 가잖아요. 헬스장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도 유산소로 하면은 덥더라고요. 근데 그 유산소 하고 나서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찬물은 또 너무 차가워서 안 되고 미지근한 물에 몸 한번 싹 끼얹어주면은 그 쾌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그 샤워하는 맛에 좀 살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생각난 게요. 제가 몇년 전에 동남아에 갔는데 동남아 가면 마사지 받잖아요. 특히 오일 마사지. 그거 받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밖을 돌아다녔다가 열배출이 안 돼서 열사병이 걸릴 뻔했잖아요. 혹시 동남아 가서 마사지 받으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 오일 무섭더라고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김신지 작가님과 이 7월의 마지막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볼 거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소 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2904번님. 양주에서 곡성으로 출장 가는 길이에요. 충청권으로 내려오니 91.9가 안 잡혀서 뭐든 나오는 방송으로 들으려고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렸는데요. 97.5에서 다시 영디 목소리가 나오네요. 크크. 이 시간엔 영디에게서 도망칠 수 없나 봅니다. 크크크 하셨는데요. 그럼요. 어딜 가시려고요? 저한테 오셔야죠. 잘하셨습니다. 곡성은 97.5가 나오나 봐요. 아, 충청권이군요. 지역마다 주파수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어디서든 저와 함께해요. 4234번님. 새벽 2시에 잠에서 깨서 이 시간이 됐네요. 뒷산 오르려고 출발합니다. 2시간 코스인데요. 만나는 꽃들과 새소리를 친구 삼아 다녀오려고요. 젊은 시절엔 이 시간에 회사 가는 게 참 힘들었는데 6학년 3반이 된 지금은 그런 직장인들이 부럽네요. 아, 그렇죠. 항상 지나간 게 아쉽고도 후회가 가끔 남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새벽 2시에 깨신 거면 너무 잠을 못 주무셨는데요. 괜찮으시려나요? 안전하게 산행 잘 다녀오시고요. 낮잠 잠깐이라도 주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김지윤님. 남편이랑 같이 대구에서 예천으로 출근합니다. 저는 원래 대구 안동으로 가며 출퇴근했는데요. 이번에 남편이 예천으로 발령받아서 출근길이 외롭지 않네요 하셨네요. 찾아보니까 안동시랑 예천군이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시나 보네요. 맞아요. 이렇게 같은 길이더라도 혼자 갈 때는 그렇게 외롭고 심심하고 시간이 안 가는데 같이 가면은 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죠. 두 분 잘 다녀오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4101번님께서요. 야간 근무 끝내고 지금 운동 중입니다. 갑자기 아이오아이의 갑자기가 너무 듣고 싶네요. 지난주에도 신청했는데 안 나왔어요. 유유, 꼭 들어주세요. 진짜로 귓가에 계속 맴도네요 하셨습니다. 오, 야간 근무 끝내고 운동까지 하세요. 와, 대단히 부지런하시네요. 근데 이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저도 한창 중독됐다가 겨우 빠져나왔는데 덕분에 다시 오늘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생겼네요. 함께 들으시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입니다.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상곤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자 드려요. 옛날에 친구들이랑 MT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운전하던 친구도 저도 엄청 피곤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뻥 뚫린 도로에서 티아라의 롤리폴리 코파카바나 버전을 들으니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오,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롤리폴리 인 코파카바나.

라는 버전인데 확실히 원곡보다는 디스코 느낌이 좀더 나는 것 같아요. 도로에서 이 노래 들으면 신나게 크게 틀어놓고 같이 몸을 좀 흔들면서 가셨나요? 그러면 잠이 깼을 것 같기도 하네요. 덕분에 노래 또한곡 새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2904번님, 김지윤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새싹이신 0825번님입니다.

기운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셨네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저도 알것 같아요. 저도 거리에서 교복 입은 학생들이 무리지어서 다니는 걸 보면은 좀 뭔가 울컥울컥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뭔가 내 마음을 다해 쏟아가면서 어떠한 일에 집중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반짝거림. 정말 지나칠 수 없죠. 네,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내가 사는 그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서 한 번씩 좋은 에너지를 충전해 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셨네요. 7011번님은요. 열흘 동안 뉴욕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시차 적응을 못해서 우리나라 시각으로 아침 6시면 되면 말똥말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를 통해 처음 새아침을 알게 됐는데요. 언어가 잘안 통하는 외국에서 영디가 말하는 한국어와 한국 소식을 들으니 어찌나 반갑고 좋던지 정말 열심히 들었네요. 이제는 다시 우리나라 시간대에 적응할 차례인데요. 그래도 새아침은 놓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아무리 저 멀리에서 소곤소곤 조용히 말해도 한국어가 들린다? 그럼 귀가 번쩍 뜨이는 느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저도 그래서 굉장히 내향인이고 숫기도 적고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서 한국어를 들으면 그렇게 말을 걸고 싶어지더라고요.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뉴욕 잘 다녀오셨군요. 이제 서울에서의 라이브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잘 돌아오세요. 2324번님. 지난 몇 달간 고생해서 키운 옥수수와 고구마 밭을 멧돼지들이 싹다 먹어치웠네요. 물론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수확량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용기 잃지 않게 영재가 응원해 주세요. 이한철의 슈퍼스타 신청합니다. 어떡해요. 진짜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화도 나고요.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아, 그렇다고 멧돼지한테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옥수수와 고구마. 옥수수는 이제 막 따야 되고 고구마도 이제 좀 있으면 따야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성 들여 키운 거를 멧돼지가 다 먹어버렸다고요? 아, 정말 속상합니다. 남은 게 조금 있나요? 마음 잘 추스리시고요. 그래도 다음 수확은 성공하시기를 또 저도 응원 드릴게요. 이 앞으로 보수나 이런 정비도 한번더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드리면서 슈퍼스타 이한철의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까가 먼저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7월에 40도를 넘긴 건 사상 처음으로 어제 양산이 40.3도를 기록했고요. 지금 부산과 경남 지역 곳곳으로 폭염특보의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도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3도, 대구, 부산 27도, 강릉은 2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부산이 39도, 강릉, 대구 37도, 서울, 대전 34도 예상됩니다. 맑은 하늘에 자외선 강하겠고요. 다음 주는 조금 더 더워지면서 서울도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곽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볼게요. 평일의 발견. 평일의 발견 함께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작가님 어느덧 7월도 이제 내일이면 끝이네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요?
1: 왠지 아쉬워요.
0: 진짜 아쉬워요. 네. 근데 작가님이 평소에 문경의 딸이라는 말을 자주 하시잖아요. 네. 저는 문경하면 문경세제도 문경세제지만 사과가 유명하니까
1: 맞아요.
0: 왠지 문경은 여름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1: 문경의 여름 풍경을 말하기에는 그거 아시죠? 그 고향이 특정하게 어느 지역의 소도시면은 자기 집만 가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나 이번에 문경 가는데 맛집 좀 알려줘라거나 맛집을 제가 한가지 엄마 아빠랑 집에서 밥을 그리고 저도 소풍은 문경 세제를 갔어요. 아. 명소를 모른다는 아주 큰 슬픔이에요.
0: 정말 문경 세제밖에 모르시는군요.
1: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집에 바로 집으로 직진을 하니까 그리고 집에서 뭐 우리가 굳이 그 고향 부모님 평생을 사신 데서 뭐를 보러 다니지 않잖아요. 잘. 그래서 오히려 여행 오시는 분들보다 모르지 않나 명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는 여름 문경의 여름 풍경은 저희 집 앞 풍경이어서
0: 아름답겠죠.
1: 네, 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마당에 블루베리 나무를 이렇게 둘레에 심으셨는데 작년에 새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고 올해 새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는 그 그물 같은 걸로 블루베리 망을 다 씌워놨어요.
0: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1: 근데 처음에는 그냥 씌웠더니 새들이 너무 똑똑해서 이렇게 아래에 쳐져 있는 그물 안으로 해서 들어오더래요. 우와. 그래서 너무 약이 올라서 거기도 이번에 갔더니 돌로 다 괴워두셨더라고요. 이제 어디로도 들어올 수 없게. 왜냐하면 그거 이제 손주들 오면은 주려고
0: 그쵸, 그쵸. 막
1: 정성을 들여서 키우시고 있는데 거의
0: 새들한테.
1: 새들이 다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아주 바짝 올라서 아버지 지금 블루베리를 사수하고 계시는 풍경을 보고 왔죠. 7월에.
0: 참을 수 없죠. 그쵸, 네. 지켜야죠. 작가님 마지막

0: 처음으로 문경 세제에 간 게 언제예요?
1: 마지막은 아니 그래도 생각보다 단풍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0: 가을.
1: 네 가을에 단풍 보러 가시면은 걷는 길도 너무 잘 돼 있고 해서 저희도 이제 추억 삼아 단풍놀이 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문경 세제는 가을이지만 신희 작가님네 집 앞 풍경은 여름 절정이다.
1: 네, 블루베리가 잘 자라고 있다.
0: 네. 네. 네, 지금부터 김신희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은 영디가 좋아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름 제철 음식, 면의 날 지정해보기.
0: 면의 날 딱히 필요 없는데요.
1: 그러니까 매일이 열무국수의 날이 네. 우리 영디에게는. 여름 원래 다 면의 날 아니에요 할 텐데 이게 여름 하면 이상하게 각양각색 면 요리부터 떠오르는 그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근데 여기에도 전통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6월 초중순은 햇보리가 나던 때고 7월 초중순은 햇밀을 거두던 시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갓 거둔 밀을 빻아서 제일 먼저 만들어 먹던 음식이 수제비, 뭐 칼국수 이런 밀가루를 활용한 요리였던 거죠.
0: 네.
1: 그래서 옛날 그런 자료들 찾아보면 여름 제철 음식으로 항상 이 면이 들어가 있는 것도
0: 실제로 그런, 그랬군요.
1: 네, 이유가 있는데 어렸을 적에 여름방학 풍경하면은 집안마다 자주 먹던 면 요리가 달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무국수에 푹 빠져있는 영디도 있고 할머니가 뭔가 오이냉국 만들어줘서 그쵸. 거기 면을 적셔 먹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여름하면 나는 항상 이 면이 먼저 여름의 풍경으로 떠오른다 하실 텐데 빵그레들은 또 어떤 추억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더 현실적인 이유로는 여름은 무더위 때문에 요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불 앞에 오래 서 있기가 힘든데 상대적으로 금세할 수 있기도 하고
0: 맞아요.
1: 혹은 불을 안 써도 되기도 하는 게 면 요리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복날에 또 초계국수 많이 팔리잖아요.
0: 초계국수 맛있죠. 새콤달콤.
1: 맞아요. 그런 점도 있어서 이때 여름하면 역시 우리가 면 요리를 빼놓을 수 없는 제철 음식으로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또 냉면 많이들 먹잖아요.
1: 맞아요.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평냉파냐 함흥냉면파냐 이렇게 나뉘기도 하죠.
0: 뭐죠? 신 작가님은?
1: 아 저는 근데 둘 다 좋아해요. 기분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평냉의 슴슴한 맛이 땡기는 날이 있고요. 좀 약간 식초 더 넣어가지고 막 함흥냉면 먹고 싶은 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0: 저는 요즘 가면 갈수록 먹기 편한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1: 먹기 편한 게 어떤 거죠?
0: 평양냉면은 면이 툭툭 잘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1: 저런 벌써 그런 걸 귀찮아하다니.
0: 함흥 맛있긴 하죠. 함흥은 근데 고기가 꼭 있어야 되고 평냉은 저는 고기 없어도 먹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1: 아, 그리고 만두 곁들여가지고
0: 진짜 맛있죠.
1: 오늘 점심 메뉴 정해진 것 같아요.
0: 아, 너무 좋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면 요리를 사는 이유 중에서는 뭐 새콤달콤한 국물 맛과 또 면의 쫄깃한 식감이 입맛을 살려주기 때문이 아닌가도 싶기도 하거든요. 여름에 이런 맛이 당기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1: 이게 높은 기온과 습도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입맛을 떨어지게 한다고 해요. 물론 사시사철 난 입맛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름에는 유난히 또 아, 난 입맛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0: 그쵸.
1: 근데 여름철 면 요리가 예를 들어 뭐 비빔국수, 물냉면 같은 거에 우리 식초 넣죠, 겨자 넣죠, 또 매콤달콤한 양념을 곁들이잖아요. 이게 침샘을 자극해서 좀 저하된 입맛을 도두는 역할을 준다고 해요.
0: 아 그렇군요. 여름하면은 그래서 면 요리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1: 네, 영디는 무조건 열무국수인가요? 2순위, 3순위는 어떤 게 있죠?
0: 일단 콩국수 너무 좋아하고 막국수 좋아하고 냉면 좋아하고 냉우동 좋아하고 냉면을 좋아하고 다 좋아하네요.
1: 면을 다 좋아하네요.
0: 네, 비빔면도 좋아하고 들기름 막국수 좋아하고 지금 여기 몇 개 적어주셨잖아요.
1: 네.
0: 싫어하는 게 없어요.
1: 중화냉면, 중화냉면?
0: 중화냉면은 별로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고
1: 땅콩 소스가 또 들어가 있는 요 맛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0: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제 숙제. 중화냉면 먹어보기.
1: 여름 면 요리 한번 나열해보면 아까 쭉 얘기한 거죠. 냉면, 막국수, 콩국수, 열무국수, 김치말이국수, 냉우동, 냉메밀, 중화냉면, 냉파스타, 비빔국수, 쫄면, 들기름 막국수 너무 많아요.
0: 너무 많네요.
1: 네.
0: 그러니까 맛이 없는 게 없네요 사실.
1: 맞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가장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면 요리로 그 두유면에다가 콩국물 조합 으로 먹으면 이게 불을 아예 안 써도 되잖아요. 안 익혀도 되는 두 가지여가지고 약간 저처럼 귀차니즘 때문에 여름 점심 챙겨 먹기가 버겁다 하는 분들께는 이것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우리 여름 과일 빙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나열한 것들로 여름 면 빙고를 만들어

0: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홉 가지 면 요리를 칸마다 채워놓고 올여름 몇 개의 면 요리를 내가 뿌시면서 지내나 요걸 또 한번 해보면 아 여름 무더위에 너무 지친다 할 때도 재밌는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또 우리 빵그리 분들 어떤 면 제일 좋아하시는지 또 나만의 레시피 있으면 뭔지 이런 것들도 사연으로 기다리겠습니다.
1: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몇 가지의 면 요리를 제가 올 여름 먹었는지 저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0: 좋아요.
1: 여름면 빙고 같이 해보시죠 여러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의 라면인 건가 함께 하시죠.

0: 악뮤의 라면인 건가 듣고 오셨고요. 세 봤는데 저는 한 네다섯 개 이미 빙고가
1: 아,
0: 쳐져
1: 거의
0: 있네요.
1: 뭐,
0: 네.
1: 빙고 이런 식이면 이번 주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도전
1: 아, 너무 몇
0: 해보겠습니다.
1: 얘기해서 지금 배가 잔뜩 고픕니다.
0: 얼른 그러면 평일에 발견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연꽃 핀 연못으로 새심놀이 하러 가기.
0: 새심놀이요?
1: 새심놀이. 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최애 피서지가 어디였을 것 같으신가요?
0: 산으로 갔나요?
1: 숲, 계곡 이런
0: 계곡?
1: 곳들도 많이 갔을
0: 네.
1: 텐데 바로 연못, 호수라고 해요.
0: 오.
1: 이게 그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이 티끌 하나 없이 아름답게 피어나잖아요.
0: 네.
1: 그 모습을 보고 속세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을 바라본다라고 해서 연꽃을 이제 감상하면서 새 속에 오염된 마음을 씻어낸다고 해서 새심, 마음을 씻는 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0: 그랬군요.
1: 네, 그래서 호수에 배를 띄우고 이 연꽃을 감상하면서 시도 읊고 술도 마시곤 했는데
0: 항상 술이 빠지질 않네요. 우리나라 너무 좋아요.
1: 네, 풍류의
0: 네.
1: 민족이죠. 이때 애용된 술잔이 연잎술잔이었다고 해요.
0: 연잎술잔이

0: 뭐죠?
1: 연잎 술잔 얘기를 제가 재작년쯤 했던 것 같아요.
0: 아,
1: 근데
0: 그래요?
1: 이게 술잔으로 쓰기에 약간 적당한 오목한 좀 그러니까 술잔 술을 부어도 되겠다 싶은 오목한 연잎을 줄기째 꺾는 거예요. 그리고 연잎 위로 술을 좀 붓고 그 줄기와 이어지는 가운데 부분 있죠.
0: 네.
1: 거기를 비녀로 찔러서 구멍을 내면 이 줄기를 통해서 술이 흘러 내려가겠죠.
0: 네.
1: 그러니까 이 줄기를 빨대로 삼고.
0: 아 줄기가 안에가 비어져 있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위에 이파리 부분은 잔으로 삼았던.
0: 아.
1: 이렇게까지 했다고 싶은.
0: 그렇게까지 재미를 추구하셨군요. 우리 선조들이.
1: 네. 풍류인데 옛날에는 시원한 술 마시기 힘들었잖아요.
0: 아.
1: 이 연잎 줄기를 통과한 술은 연꽃 향기도 스미고 또 차가워져서 더 마시기가 좋았다고 해요. 이렇게 마시는 술을 연꽃 하자 마음 심자를 써서 또 하심주라고 불렀는데 이름은 너무 예쁘지 않아요?
0: 예뻐요.
1: 하심주.
0: 이름까지 붙이셨구나 싶었거든요.
1: 제가 이제 고사를 알게 됐을 때 이런 풍속을 알게 됐을 때 여름에 그 술 마시면 친구들한테 얘기해 줬는데 정말 다들 고개를 저으면서 아우 그 줄기 통과한 거 난 안 먹고 싶은데
0: 왠지 안에 벌레 같은 거 있을 것 같고
1: 그게 그래요. 너무 현대 도시인의 감성인 것 같은 거예요.
0: 네.
1: 옛날 선비들은 아 연꽃 향이 스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었는데 그래서 우리 빵그레들도 이거 얼마나 따라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따라하지 마시고요.
0: 네. 네.
1: 그 맥락을 헤아려서 현대 버전으로 실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꽃을 보면서 그간 오염된 마음을 씻는다. 요 세심놀이의 전통만 이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 여러분 마음 때가 많이 타지 않으셨나요? 제 마음 굉장히 꼬질꼬질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연꽃을 보러 가서 씻으면 좋겠다 하면서 추천을 드립니다. 연꽃은 8월이 마지막 감상 시기예요. 그래서 근처에 뭐 호수공원이라든지 수목원이나 식물원 등 찾아가셔서 세심 마음을 씻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대표적인 연꽃 명소죠. 양평 세미원에서 8월 17일까지 연꽃 문화제가 열리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연꽃은 이른 아침에 활짝 피고 정오 이후에는 꽃잎이 닫히기 시작해요.
0: 아.
1: 그러니까 오후에 가셔서 아유 여기는 꽃이 다 졌네라든지 아직 안 폈네라든지 하실 가능성이 있는
0: 네.
1: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오전 일찍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0: 네. 오전 일찍 연꽃 보러 가야 한다. 앞서서 또 세심놀이를 현대적인 버전으로 실천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꼭 연꽃이 핀 연못에 가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세심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1: 맞아요. 세심놀이가 말 그대로 마음을 씻는 놀이니까요. 템플스테이 하러 가면은 세심교 건너기도 있고요. 세심천보, 물놀이 이런 것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절 앞에 있는 그 다리들이 지나가면서 이 속세에서 오염된 마음을
0: 그쵸.
1: 씻는다는 의미라고도 하잖아요. 혹은 뭐 시원한 계곡물이나 깨끗한 물에 손과 발을 씻으면서 아, 난 지금 세심놀이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마음속 나쁜 기억이나 걱정을 씻어내는 것도 한 번씩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어쨌든 요 세심놀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깨끗한 것에 내 마음을 씻는 하루 보낸다 하시면 되겠어요.
0: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름 면 이야기 그리고 세심놀이까지 나눠봤습니다. 우리 빵그리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씻어내셨는지 그 후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쉽지만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봬요.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QWER의 내 이름 맑음 듣고 오시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7: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원입니다.

에서는 이사 청소 전문 연구 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배종필님. 매일 친한 동생과 함께 택배 상하차 일을 합니다. 야외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한여름에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곤 하는데요. 요즘 함께 일하는 동생이 유난히 힘들어 보이네요. 날씨가 더운 것도 있고 둘째 아이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아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 한마디 해도 될까요? 뜨거운 여름도 지금의 고민도 언젠가는 추억이 될 테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파이팅! 노래는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 예약합니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택배 상해차 일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 더운 여름날에 그래서 더 기운이 빠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친한 동생분께서는 배종필님 같은 분이 있어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특히 남자분들은 이렇게 속마음 터놓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래도 동생분도 종필님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참 다행인 것 같고요. 둘째 탄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서로 토닥토닥 응원하 하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일 잘하고 오세요. 그럼 두 분이 함께 시원한 커피 하나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배종필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으로는 신청해주신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빵그리 분들도 덥고 힘들지만 서로 으쌰으쌰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쓰는 건전지 오렉스.
2: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SNS에 떠드는 재밌는 글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제목, 이거 알면 건강검진 예약합시다. 내용, 사이버 가수 아담. 교과서, 사회과 보도. 파란색 테두리의 의료보험증. PC통신 하이텔 천리안 나오느리. 이 중에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이제 슬슬 건강 챙겨야 할 나이라는 건데요. 다들 올해 어떻게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건강검진 예약해야지 하면서 미루고만 계신 분들 은근히 많을 거예요. 알아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나의 건강은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챙겨야 돼요. 그게

어른이에요. 잊지 말고 할 일 목록에 건강검진 예약 요거 적으시고 밑줄 쫙 별표 돼지꼬리 땡땡 해주시고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천년만년 함께해요.

뭐 이 친구들 요즘 핫하지만 MBC의 40대 이상 예 삼촌 팬들이 정말 말 그대로 환장합니다. 너무 좋아요. 리센느 버전의 프리티걸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김치현님이 프리티걸은 카라 노래 아닙니까? 예, 건강검진 예약하시고요. 김혜미님이 사이브 가수 아담? 사이까부도? 아, 모른 척 하고 싶다. 정승원님이 라떼는 주민등록증도 비닐로 코팅되어 있었죠? 하셨는데 저보다 더 윗세대인 것 같은데. 박세리님이 플로피 디스크 아는 세대예요. 올해 짝수년도 국가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데 내시경 귀찮아서 미루고 있어요. 귀찮아서 미루면 큰일 납니다. 예, 이거 나라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럴 때 해야 돼.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예, 어차피 가야 되니까. 5326번님이 밑줄 돼지꼬리 땡땡 우리는 옛날 사람 크크크크. 맞아요. 아, 예전에는 저 플로피 디스크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그

0: 그 아, 베이직 3급까지 땄습니다. 베이직이란 거 알아요? 민영 PD 모르죠? 베이직 알아요? 여진 PD 모른다고? 알 것 같은데. 베이직이라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예 있어요. 하여튼 뭐 얘기해서 뭐해. 근데 윈도우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무 필요 없어지는 쓸데없는 기술을 제가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타이핑으로 문자를 쳐가지고 선을 만들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만들고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 쿨럭. 이런 얘기 하면 뭐합니까? 건강합시다 우리. 오래오래. 자, 이쯤에서 건강하게 2시간 달려봅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팬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는 오늘 쉬어갑니다. 대신에 굿모닝 FM 특별출석 아깨미 조금 길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글로벌한 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와 함께합니다. 이 아침에 라이브 선물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길게 할 거고요. MBC 양수현 기자 오키뉴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시부터는요 보이는 라디오 오픈합니다.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무흐즈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을 통해서 8시부터 보라 시작합니다. 어제 그거 보험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반만 치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볼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음주 후엔 팀앱 대리, KB국민은행, GS건설, SK케미칼,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키움증권, 경기도청, 에어비앤비, 유엔 난민기구,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11: 딱 한 번만.
12: 티 어실 원스야.
11: 싹 한 번에.
12: 티 어실 원스야.
11: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0: 레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7시 11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굿모닝. 올여름 더위가 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양산이 어제 40도를 넘으면서 7월에 40도 넘긴 건 사상 처음이었고요. 부산도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입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역대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오늘도 열대야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기온은 속초가 30도, 부산이 28.6도, 서울은 25.6도 보이고 있습니다.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는 계속해서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폭염 중대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부산 양산 39도, 대구 37도, 서울 대전 34도 예상되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다음 주는 서울도 37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더 더워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빠바밤.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 소리로 들려드릴 거예요. 딱 들으시고 이거 뭐다, 그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신의 영역부터 뽑아볼게요. 스피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건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자,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 인물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민영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내 오늘 유정이한테 고백받았다.
2: 때렸다.
1: 어쩌지?
2: 넌 어떤데?
1: 만나지 말까?
2: 그걸 와내한테 묻는데.
1: 만나지 말까?
2: 소원이 뭔데?
1: 만나지 말아 캐라.
3: 1997년 봄, 나와 그 녀석의 2차 성징은 시작된 지 오래였고 우린 분명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난 확인하고 싶었다.
1: 확인.
0: 너 뭐 하는데? 너 지금 뭐 너희들이 뭐 하는데 지금? 이거 설레리. 자, 1등 정답자 나왔습니다. 문자가 가장 빨랐어요. 문자 번호 3108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 불고기 세트 쏩니다. 선착순만 선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뽑을 거예요. 노래 들려드릴 동안 천천히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다섯 분 선정해서 아이스티 준비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시리즈가 총 3개죠? 예, 연도까지 정확히 맞춰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 뒤에 연도가 딱 맞아야 돼. 지금 연도가 많이 틀려요. 여러분, 정답 받는 동안 서인국, 정은지 함께한 All For You 듣고 올게요.

0: 서인국 정은지 All For You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오늘 명장면 듣고 작품 제목 맞추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정답 발표 바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응답하라 1997이었습니다. 야, 이게 아, 오답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 신혜영 역으로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이 2108번님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응답하라 1977로 보내주셨어요. 아, 97년도와 77년도 너무 큰 차이라가지고 1977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 아, 이거 헷갈리나 봐요. 그죠? 1997. 아, 응답하라 1997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들어볼까요?
1: 만나지 말까?
2: 소원이 뭔데?
1: 만나지 마라, 캐라.
3: 1997년 봄, 나와 그 녀석의 2차 성징은 시작된 지 오래였고 우린 분명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난 확인하고 싶었다.
1: 확인.
0: 확인. 아, 만나지 말까? 만나지 마라, 캐라. 이 소원권 주면서 이때 이제 여성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많이 울렸죠.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이정숙님. 정답 응답하라 1997. 딱 저 중학생 시절을 다룬 드라마거든요. H.O.T 오빠들 좋아하던 그 시절. 아, 너무 그립다. 아, 저보다는 동생이군요. 정숙님. 강종천님이 응답하라 1997. 양희연 선생님이 여성시대에서 왜 응답하라 1970은 없지? 진짜 재밌을 텐데. 라고 얘기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만들어주세요. 아, 응답 시리즈는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응답은 이전으로 요 아날로그 시대로 스마트폰 없는 시대로 딱 넘어가자마자 그냥 추억 덩어리인데. 아, 스마트폰 없을까? 아,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총 다섯 분께 아이스티 보내드릴 겁니다. 내일은 로테이션 퀴즈 대신에 불그맨 모닝 나이트 있는 날이에요. 굴럭굴럭. 예, 기대해 주시고 함께 즐겨주세요.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건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9229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BTS가 그래미 보이콧 선언한 거 봄? 모든 멤버들이 자신의 SNS에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미 어워즈가 아시안인을 차별하는 게 느껴져서 짜증이 났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BTS 완전 지지합니다 하셨어요.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에서 열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라는 카테고리를 신설을 했습니다. 아쉬웠건 음악과 아티스트를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듯 해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는데 BTS 말처럼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굳이 나눠요?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많이 나눠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수상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는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죠. 9229번님 짜장라면 드립니다. 하나 더 소개합니다. 9921번님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스피노프 나온 거 봄? 이번 주 토요일에 모태솔로 애프터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공개된대요. 최종 커플의 그냥 근황부터 시즌 1과 시즌 2 출연자들의 깜짝 소개팅까지 예고가 됐는데요. 벌써부터 도파민 싹 돌아요. 아 진짜로? 시즌 1과 2 출연자들이 소개팅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시즌 1은 모태솔로 아니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떨린다. 내가 왜 떨리지? 9922 할아버님 마라맛 과자 드립니다. 자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볼빨간 사춘기에 썸 탈 거야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볼빨간 사춘기 썸 탈 거야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1046번님 우리들의 국민 여동생 문근영 씨가 7살 연상인 뮤지컬 연극 배우 정평 씨와 결혼했다는 기사 봄. 문근영 씨가 SNS에 자필 편지로 함께 걷고 싶은 웃게 해주고 싶은 분이 생겼다며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행복하게 사세요. 결혼 아직 하진 않았잖아요. 결혼 한 거야? 아, 결혼을 했다고 올린 거예요? 어, 몰랐어.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게 가지도 못하고 뵌 적도 없어가지고. 아, 근데 국민 여동생이니까 내 마음속에 여동생 같은 느낌 있잖아요. 문근영 씨는 너무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1046번님 소세지 드립니다. 4997번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태백은 아직 24도인 거 봄. 그래서 지금 태백에서는 태백산 쿨시네마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다 같이 광장에서 영화를 보는 건데요. 사람들이 긴팔에 이불까지 덮고 있더라고요. 당장 떠나고 싶어요. 진짜로? 아, 너무 좋다 근데. 예, 기상정보가 24.5도가 찍혀있네요. 태백, 여름에는 강원도로 가야 되나? 4997번님 초콜릿 드립니다. 날씨가 이렇게 편차가 커지네요. 어쨌든 근데 진짜 폭염특보가 있으니까 더위 대비 잘하시고 예방 잘하셔야 돼요.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저희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진짜 휴가철인데 이 날씨면 밖에 걸어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4: 아, 힘들어.
5: 네, 태백으로 많이 가실 것 같네요.
4: 부럽다.
5: 네, 오늘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이 사고 여파로 좀 일찍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 많이 밀리는 도로인데요. 화도 부근에서 새벽에 사고가 있었고 대형 화물차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직 갓길에 있고요. 남양주에서 화도 까지 6km 구간이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고 5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도 45분 정도 걸리고 이후로 반포 부근에 고장차 있어서 일대 또 지체입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강변북로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이 좀 많이 밀리는데 여기도 고장차 서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도 군자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고요. 군자 일대에서 성수까지 밀립니다. 반대 의정부 방향은 창동교 일대만 속도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장윤 리포터. 이거 아는 사람 건강검진 받아야 하거든요.
1: 네네.
0: 사이버 가서 아담 아세요?
1: 아...
0: 아, 오케이. 교과서 중에 이제 사회과 부도가 있었는데
1: 아...
0: 아하, PC통신 하이텔 천리안.
1: 아, 다 모르고 싶네요.
0: 건강검진 받아야 됩니다.
1: 네, 받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포모 가고 조모 왔다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0: 일단은 뭐 포모는 들어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나는 거 보면서 아, 나만 기회 놓치는 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심리이죠?
1: 맞습니다. 이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투자 기회를 놓칠까 봐 뒤늦게라도 뛰어드는 심리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이번에는 포모의 반대말인 조모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모는 Joy of Missing Out의 약자로 놓쳐도 괜찮다 이런 뜻을 가진 신조어인데요. 최근에는 주식 안 하길 잘했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0: 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작가들이 저 때문에 많이 들어왔는데
1: 네.
0: 아, 예. 표정이 예. 주변에 이제 조모인 사람 이제 사실 별로 없어요. 주식 얘기만 하면 다 시무룩하죠 지금.
1: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어제 많이 시무룩했는데요.
0: 예.
1: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이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투자 열기가 뜨거웠잖아요.
0: 예.
1: 그런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와 중동 정세 같은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증시가 급격히 흔들렸고요. 상승장에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커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맡겨둔 투자 대기 자금도 크게 줄었고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도 감소하는 등 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0: 주식시장은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하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그걸 또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 힘내자고요.
1: 입니다. 오늘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병원 이용을 돕는 병원 동행 서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0: 어르신들과 병원을 함께 가주는 서비스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동안 장기 요양 대상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는 것부터 접수와 진료, 또 약을 받는 과정까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가족이 함께 가지 못하면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로 도움을 구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해요.
0: 예,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서비스 대상자는 집에서 출발해서 병원에 가는 것부터 접수와 진료, 검사, 처방약 수령은 물론이고요. 귀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전국 282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이 되고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가 대상입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1인당 50만원 한도 안에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참여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0: 네, 병원에 가는 것부터 어려운 분들 많았을 거예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이용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 이 무더운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0: 안 돼, 안 돼. 에어컨이랑 선풍기 없이 살 수 없는 계절이긴 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에 이어서 전기적 요인이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특히 전기 화재는 냉방기기 사용이 집중되는 7, 8월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서울시 소방 재난본부는 냉방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꼭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0: 안전점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먼저 에어컨은 전선이 손상되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실외기에 먼지가 쌓이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 반드시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고 실외기식 환기창은 항상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도 점검이 필요한데요. 사용하기 전에 먼지를 제거하고요. 혹시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냄새가 나진 않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터가 과열되면 잠시 사용을 멈추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꼭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0: 예, 더위도 무섭지만 화재 진짜 무서워요. 냉방기기 사용 전에 안전 점검 꼭 한 번씩 해보자고요.

0: 네, 8857번님 포모도 조모도 저는 몰라요. 그냥 천천히 적금으로 돈 모을래요.
1: 아, 너무너무 착실히 예, 잘 살고 계십니다. 이경희님이 주식이 파랗게 시원하네요. 날씨도 더운데 주식아 빨간 열대야로 가자.
0: 네, 9909번님은 시골에 사는 어르신은 읍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병원 동행 서비스 좋네요. 도움이 되길.
1: 그러니까요. 꼭 필요한 서비스였던 것 같아요.
0: 네.
1: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밥만 마셔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하현상의 온라이트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밤밤.

0: 반반. 어제 반이 뭐예요? 오랜만에 만점자 나왔거든요. 감동받아서 눈물까지 맺혔다는 청취자분이 계셨는데 오늘 또 감동이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바로 신청 사연부터 소개합니다. 맨날 4살 아들 아침 준비하면서 듣다가 오늘은 가족 휴가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기 위해서 반반한 퀴즈에 도전해봅니다 하셨는데 당첨되셨어요. 이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 넘고 치킨 먹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저는 지금 휴가 가고 있는 40살 서수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0: 수민님 반갑습니다.
1: 네.
0: 가족들이 그럼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1: 네, 남편이랑 4살 아들이랑 지금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0: 아, 어디로 가고 있어요?
1: 저희 오늘 통영 거제 갑니다.
0: 와, 아니 멀리 가네요.
1: 네, 맞아요.
0: 통영 좋다, 통영. 와.
1: 네.
0: 뭐 하실 계획이에요?
1: 오늘은 통영 도착하면 케이블카 타려고요.
0: 아, 케이블카. 케이블카도 그 바닥이 투명이었나? 그죠?
1: 네, 네, 오, 맞아요.
0: 오, 고소공포증 없어요?
1: 저는 없어요.
0: 아, 그럼 나이 드니까 생기더라고요, 점점. 저도 없었는데. 아이는 너무 좋아하겠다. 아,
1: 네, 맞아요.
0: 세상에. 너무 설레는 지금 시간일 텐데. 통영 가면은 드시는 건 뭐 드실 계획이에요?
1: 중간에 배고프면 휴게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가서 충무김밥 먹어보려고 해요.
0: 그래야죠. 충무김밥 무조건 드셔야죠.
1: 네.
0: 아, 통영 충무김밥. 저는 개인적으로 충무 이제 갔다가 통영 갔다가 올라올 때 막 20인분, 40인분 이렇게 아이스박스 담아가지고 올라옵니다. 충무김밥.
1: 네.
0: 꼭 맛있게 드시고. 아, 기분 네. 좋네요. 오늘 그러면 가족들 뭐 남편이나 누구 아이들 화이팅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저희 아들이 이거 들으면서 아침을 씹어 먹자 잘 따라 하거든요.
0: 네.
1: 네,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0: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네, 잠시만요.
0: 네, 아침 얼마나?
1: 아들아, 아침을 크게 쉬었자.
0: 아, 귀여워. 아, 좋습니다. 오늘 자 이 문제에 성공을 하면 더 기분 좋은 여행의 시작일 텐데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1: 떨리지만 잘해보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반반한 퀴즈 이제 들어갑니다. 행복, 행운의 시간. 제한시간 77초예요. 모르면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1: 네.
0: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갑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82 빼기 13은?
1: 82 빼기 13. 69.
0: 사자성어예요.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홀몸. 혈혈.
1: 단신.
0: 축구 경기에서 한 팀당 선수의 수는?
1: 11명?
0: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바블 바블 바블 팝. 바블 바블 팝 팝.
1: 현아.
0: 바람, 여자, 돌이 많다고 하여 삼다도라고 불리는 섬은?
1: 제주도.
0: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이 명대사가 나온 드라마는?
1: 패스.
0: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화가는?
1: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
0: 예, 변호사를 영어로 하면?
1: 로이어.
0: 속담을 이어주세요. 신선 노름에?
1: 패스.
0: 아, 어렵다. 최근 대한민국 대통령이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나라는?
1: 몽골?
0: 아니에요. 막 외쳐봐, 빨리.
1: 패스.
0: 아,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명대사가 나온 드라마?
1: 사과할까요?
0: 이쁘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송중기.
1: 아니, 모르겠어요.
0: 송혜교. 몰라?
1: 송혜교랑
0: 송중기.
1: 송중기
0: 군대 군대.
1: 아, 송중기랑 송혜교. 태양의 후예.
0: 좋아. 아, 맞췄다. 아~ 그래도 맞췄다. 야.
1: 네.
0: 잘 푸셨어요.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무려 8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을 골라서 획득하셨습니다.
1: 네.
0: 문제를 잘 푸시네요.
1: 아, 감사합니다. 처음 해 봤는데 와.
0: 오늘 기세로 거의 만점 나올 뻔했어요, 진짜.
1: 아, 이제 아쉽네요.
0: 근데 뒤에 문제들이 어렵긴 해요. 오답인 거 말씀드리면은 속담은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 였고요.
1: 아.
0: 최근 대통령이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나라는 브라질이었습니다.
1: 네.
0: 자, 수미님. 너무 네. 멋졌고요. 이제 보내드리겠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오늘 저희 3박 4일 동안 여행 갔다 올 건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바랍니다. 네,
0: 아유, 담백하신데 남편한테 한마디 하세요.
1: 우리 아들 그리고 남편 오늘 운전 오래 해야 되는데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0: 아 좋다 좋다. 사랑을 들어야 돼.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브라질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전통춤인 이것은요, 16세기 아프리카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흑인 노예들의 음악과 춤 문화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빠른 리듬에 맞춰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추는 춤으로 매년 열리는 리우 카니발에서 빠질 수 없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삼바, 2번 삼자를 몰라.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아, 또 힌트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 중에 이제 쌈밥이 있습니다. 아, 쌈밥 진짜 너무 사랑이죠. 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버즈, 쌈자를 몰라. 아니죠, 남자를 몰라. 듣고 올게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브라질 전통춤, 정답은 바로 1번 삼바였습니다. 이병우님이 1번 삼바. 저는 서른도 선생님부터 생각나네요. 예,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4793번님 정답 삼바. 오늘 점심은 우렁된장 쌈밥 당첨. 아, 너무 좋다. 우렁된장 쌈밥. 쌈밥은 쌈은 뭘 싸먹어도 맛있어요. 진짜로. 예.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5분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호패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세르지오 멘데스와 브라질 66 마스케나다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잠시 후 3부로 들어옵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팝스타 휘트니 휴스턴은 화려했던 시절 뒤에 오랜 침체기를 겪었지요. 약물 중독으로 심신이 쇠약했던 시간을 보내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죠. 모든 게 암울했던 그때 제일 두려운 게 뭐였나요? 순간 머뭇거리던 휘트니는 다시 그 두려움이 생생히 떠오르는 눈빛으로 말합니다. 간절히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겁났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

0: 못하고 제일 잘하는 거에 심드렁한 상태. 이게 최악이니 그 전에 막아야 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전다혜라고 합니다. 수제 마카롱, 머랭쿠키도 있고 뭐 기본 쿠키나 뭐 두종쿠 같은 거. 저희 가게 오픈 시간은 9시. 오전에는 주로 커피 손님 많이 계셔가지고 하고, 이제 저는 오전부터 작업을 바로 시작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근데 취미가 좀 일로 된 게, 그리고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재밌어요. 태희 씨 너무 좋아해요. 같은 베개라는 노래 진짜 좋아해요. 전 좀 뉴스 많이 보는 편이에요. 주식을 얼마 전에 시작해가지고 좀 관심이 많이 하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엄마 아빠는 건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건강하게만 제 옆에 있어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수제 디저트 카페 운영하는 전다예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습니다. 아, 예쁜 거 만드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재밌다고 하셨어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됐는데 그마저도 또 즐길 수 있는 이 마음이 너무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다인이 말에 따르면 두쫑크 아직도 잘 풀린대요. 두쫑크를 그러게 주변에서도 그 아직도 먹는 것 같아요. 그 뭐지? 아, 요 안에다 집어넣는 거 이거 뭐죠? 카다이프. 카다이프가 들어간 뭐 것들 많이 아직도 예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도 있으면은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쪽으로 아직은 이게 맛은 있어 확실히. 자,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신청해 주셔도 돼요. 샵 8000번 짧은 걸 50원 긴 건 100원 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오픈했습니다. 8시부터 시작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 그리고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무흐즈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안녕. 잠시 후에는 MBC 양소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조금 일찍 만나볼 거고요. 언어유의는 오늘 쉬어갑니다. 대신 굿모닝 FM 특별초대석 아 깨미 조금 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량한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글로벌 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와 함께 할 겁니다. 라이브 선물도 아침에 준비해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 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유니베라, 음주엔 팀앱 대리, 빙그레,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8시 6분 17초 1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너무 더워서 가축들도 사료를 안 먹는다고 합니다.
1: 어, 어떡해.
2: 그래도 테디 걱정은 안 해도 되죠?
1: 저는 입맛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2: 다행입니다. 참 사람도

동물도 버거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조금 더 더울 거라고 합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경보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부산과 경남 지역으로는 폭염특보의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대야주의보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동해안 쪽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가장 덥고요. 서울, 대전도 2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양산이 39도, 서울 광주 34도, 대구 37, 포항 38도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의 기온도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또 하고 있어서 요 정면 카메라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 자, 오늘 키워드 뉴스 하기 전에 어제 뭐 난리 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걱정이 좀 됩니다.
1: 뉴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0: 그죠? 네.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연이틀 블랙, 두 번째 키워드 검사 수사권, 마지막 키워드는 구마모토 강진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연이틀 블랙입니다.
0: 코스피 6000선 아래로 이제 떨어졌어요.
1: 네, 검은 화요일로 불린 그제 코스피 11% 가까이 빠지면서 6000선 간신히 사수했는데 어제 결국 6000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360.42포인트 6% 가까이가 더 빠지면서요. 5663.24로 장 마감했습니다.
0: 예, 이 장중 변동성이 또 엄청났어요.
1: 네, 저도 어제 기사 쓰느라 계속 시장 상황을 확인했는데요. 예. 화면을 새로 고침할 때마다 수치가 확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컸단 건데, 자, 어제 시장 상황 요약하면요. 장 시작 당시엔 1%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 한때 6200선까지 회복했는데요.
0: 하지만 곧 내림세로 돌아섰죠.
1: 네, 계속 떨어지다가 장중 5200선까지 폭락했습니다. 장 후반 그나마 낙폭을 줄이면서 5663으로 장 마쳤는데요. 어제 하루 코스피 고점과 저점 차이가 965포인트였습니다. 이 고점 저점 차이가 역대 두 번째로 컸다고 해요. 변동성이 역대 두 번째로 컸던 겁니다.
0: 예,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걸까요?
1: 네, 전문가들은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자 여기서 하이퍼스케일러는 거대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예. 이 하이퍼스케일러가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퍼지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계속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0: 아,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 네. 누군가 파니까 이게 따라서 또 팔게 된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해외 기업 등 외국인은 1조 2천억 넘게 내다 팔았는데요. 예. 국내 개인이 팔아치운 액수는 이보다 큰 1조 9,700억이었습니다. 자, 공포에 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른바 큰 손이랄 수 있는 해외 기업 등의 매도 흐름이 개인으로까지 이어진 걸로도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0: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또 영향이 있었을까요?
1: 네, 영향이 있었던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60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했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쳤고요. 무엇보다 주주들이 기대했던 환원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른바 실망 매물이 시장에 쏟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 밖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투자 심리가 크게 늘어난 부분도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데요. 정부는 어제 개인 투자 한도 지정을 해서 총량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또 한편 어제 이혁원 금융위원장, 또 이찬징 금감원장은 이 단일 종목 ETF와 관련해서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 이렇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0: 예, 결국 어제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거센 매도세에 장중 거래 중단하는 조치도 잇따랐습니다.
1: 네, 국내 증시 급락하자 그제에 이어 어제도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매매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에 연이틀 서킷 브레이커가 나온 건 전에 없던 일입니다.
0: 아, 걱정.

0: 같아 진짜.
1: 그러니까요.
2: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검사 수사권입니다.
2: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이 곧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죠.
1: 네, 검사 수사권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겠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 우리 법제도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최종 관문인 본회의만 남기고 있습니다.
2: 네, 검사 수사권을 없애면 경찰 수사만으로 이제 충분하냐 라는 지적이 또 있습니다.
1: 네, 경찰의 은폐, 부실 수사 등을 통제할 장치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2: 예.
1: 여권 법사위원들은 대신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경찰이 보완 수사를 완료하도록 강제하고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수사 종결한 경우엔 사건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예.
1: 또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는 경찰 수사 후 반드시 검찰에 넘길 수 있도록 해서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요.
2: 하지만 야당 국회 국민의힘은 반발을 크게 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사 수사권을 없애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서 24시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선단 계획입니다.
2: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구마모토 강진입니다.
2: 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일본 네. 구마모토 현 강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죠.
1: 네, 먼저 지진 발생 당시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2: 예.
1: 그제죠. 화요일 오후 4시 27분 무렵 일본 남서부 규슈 지방 구마모토 현에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구마모토 현 일부 지역에선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는데요. 자, 이때 진도 7이라고 하면 사람이 서 있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흔들림으로 일본 기상청 진도 등급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2: 흔들림이 너무 심해서 우리나라 전역에까지 이제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다 했는데
1: 네.
2: 지진 발생한 구마모토 현 피해는 지금 어때요?
1: 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이번 지진으로 13명이 사망한 걸로 현재까지 파악됐습니다. 심정지 환자 5명 등 부상자는 최소 28명으로 집계되고요.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8,000명 가까운 이재민이 구마모토 현 인근 5개 지역 450개 대피소에 머물고 있고요. 12만 가구에 물이나 전기 공급이 끊긴 상황입니다.
2: 네, 그런데 또 더 걱정스러운 건 수색과 구조를 이어가고 있는 지금도 여진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1: 네, 지진 발생 이후 그날 밤에만 약 130번의 여진이 발생했고요. 건물이 흔들릴 정도인 진도 5 이상의 여진도 여러 차례 관측됐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최대 진도 7 수준의 지진이 며칠 안에 또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 예, 구마모토 강진 이제 10년 전에도 있었죠.
1: 네, 2016년 4월입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최대 진도 7 수준의 강진이 28시간 차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2: 예.
1: 그러니까 한 번 강진이 발생하고 갓 하루가 지나 또 강진이 일어난 거죠. 당시 첫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층대. 이때 단층대란 서로 어긋나 있는 지각의 경계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10년 전 구마모토 강진의 원인이 된 단층대가 최근 다시 활성화하면서 이번 지진을 불러온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진 우려, 경계심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2: 걱정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핵심 한 줄 전해주세요.
1: 네, 오늘 핵심 한 줄. 구마모토 강진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기를 또 무엇보다 구조와 수색이 안전하게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2: 네. 모두의 마음이 같을 거예요.
1: 네.
2: 양순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네. 잘 보내세요.
2: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2: 저는 앤디 그래머의 These Tears 예, 듣고요. 굿모닝 FM 초대석 아깨미 아이돌 그룹 5050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이보다 더 완벽한 반반은 바로 이분들일 거예요. 한국반, 천국반. 이야. 천사 같은 목소리로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아이돌 피프티피프티의 키나, 문샤넬, 예원, 아테나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피프티피프티입니다.
0: 환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았을 텐데.
1: 아닙니다.
3: 너무 설레면서 왔어요.
0: 그래요? 맞아요. 마음은 설레지만 표정은 그래도.
1: 아닙니다.
0: 아침 피곤함이 좀 무다. 아, 미안해서 걱정돼서.
1: 아니에요.
0: 저도 아침에 늘 일어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침. 네, 그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이제 하고 있습니다. MBC 공식 노트북 무흐즈 채널로도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고요. 미니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 한 분씩 카메라 보면서 인사 부탁드릴까요?
4: 네. 네, 안녕하세요. 5050 키나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5050의 문샤넬입니다. 예.
6: 안녕하세요. 피티피티 아테나입니다.
7: 안녕하세요. 피티피티 예원입니다.
0: 예. 작년에 이제 굿모닝 뮤직에 샤넬 씨가 또 출연해주셔가지고 네. 오랜만이네요.
5: 네. 네.
0: 잘 지냈어요?
5: 네, 잘 지냈어요. 딱 1년
0: 정도.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 네. 근데 저번엔 진짜 너무 즐겁게.
0: 너무 즐거웠죠.
5: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악 다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 이번에도 너무.
0: 1년 전에 그래서 샤넬 뮤직 하고 나서 갑자기 문샤넬 씨는 남돌 춤을 그렇게. 갑자기 챌린지가 막 한 거예요.
5: 맞아요. 제 생각엔 여기 운이 좋아서.
0: 아 정말?
5: 네.
0: 기분 괜찮죠 여기?
5: 네. 너무 좋아요.
0: 감사합니다. 하나 씨도 그때 한번 나와주셨었는데 하나 씨가 이번 활동은 좀 쉬어가네요. 다음에는 하나 씨와 함께 또 완전체로 또 뵙기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활동하느라 요새 너무 바쁠 텐데 하루에 어때 수면 시간 괜찮아요? 몇 시간 정도 자요?
5: 근데 제가 느꼈는데 저는 진짜 7시간 이하로 자면 혓바늘이 바로 나더라고요.
0: 아 예원 씨는 많이 네. 자야 되는구나.
5: 저는 무조건 8시간은 자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스케줄 뭐 새벽이 있으면은 그 전날 8시간을 계산해서 자는 편이에요.
0: 아 진짜? 네. 수면 시간 꼭 지키는 타입이고.
5: 맞아요.
0: 어때요 아테네 씨는?
8: 저는 잠을 진짜 안 자.
0: 잠 안 자?
8: 네. 근데 저는

0: 왜냐면 스케줄 따라서 이제 수면 시간도 많이 달라지는
1: 맞아, 맞아.
0: 편이라 저도 이제 8시간을 노력하는데 저도 집에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1: 아, 일을 끝내고 잠을 줄이는 타입이군요.
0: 네, 할건 하고 잠을 자는
2: 할게 바로
0: 발로란트
2: 게임
1: 아,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야? 아, 뭐 엄마한테 혼날 스타일이네.

0: 뭐 가족은 특히 외국에 아, 그 미국에서 살아가지고 저는 그 잠자야 될 시간에만 일어나 있으니까
1: 아, 그렇네. 시간차가 또
2: 네.
0: 저는
1: 있으니까.
0: 못 자고 중간에 일어나서 연락을 하던가 다시 자는 편이어서
1: 가족이 샤넬 씨한테 맞춰줄 만도 한데 샤넬 씨가 지금 가족한테 맞추느라 아 효녀네 효녀야. 어때요? 키나 씨는 어때요?
3: 저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1: 진짜?
3: 막 잠이 저녁에 막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서 저는 차에서 좀잘 자는
1: 아, 이동할 때 짬짬이 자는 타입.
3: 네.
1: 오, 그렇군요. 키나 씨가 저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3: 그렇게
1: 저도
3: 하시네요.
1: 4시간, 5시간 자고 이동할 때 이제 짬짬이 자고.
3: 저도 그렇습니다.
1: 네, 긴잠 자는 게좀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내원 씨는 이해 못할. 6시간 꼭 자야 되는데.
0: 맞아요.
1: 혓바늘 완전 나는데 지금. 자, 오늘 잘 자고 오신 거지 그러면?
4: 오늘도 네, 한 9시쯤에 누웠어요.
3: 되게 일찍 잤다.
4: 근데 이제 그렇게 일찍 누워도 이제 샤넬 씨가 이제 부엌으로 얼음을 먹으러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이 깨요. 이 센서 등이 있어가지고.
1: 아, 또 예민하기도 해요.
4: 맞아요. 엄청 예민해가지고.
1: 그렇구나. 샤넬 씨 몰랐죠?
0: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이틀 전?
1: 아,
0: 이틀 전에 이제 제가 그 저는 밤에서 이제 일어나면 저는 물 많이 마시는 편이어서 저희 방은 이제 그 저는 맨 끝이에요.
1: 아,
0: 그
1: 구조가.
0: 부엌이랑 그래서 지나가려면 이 신발장이 이렇게
4: 맞아요.
0: 네. 근데 딱 예원이의 방 앞이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말을 해주고 나서 이제 방법을 찾았어요.
1: 어떻게 해요 그러면?
0: 그 거기
4: 문을
0: 신발장 문을 닫으면 이게 안 뜨더라고요.
1: 어 진짜?
4: 아, 맞아요.
3: 다행이다.
0: 그래서
1: 다행이다.
0: 네, 다행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미션 임파서블. 이제 청정에서 이렇게
1: 물 먹으러 가는 데가 늘 그렇게 미션. 아 그래도 서로 배려를 엄청 해주고 있네요.
4: 맞아요.
1: 아, 마음이 너무 예쁩니다. 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이거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첫 아시아 팬 콘서트 투어를 시작합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랑이요 자랑. 어느 나라에서요?
3: 네, 저희 첫 시작은 서울에서 하고요. 그리고 일본, 필리핀, 네, 다양한 나라에서 저희가 이제 또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1: 와, 멋지다. 시작은 서울이네요.
4: 맞습니다.
1: 데뷔하고 첫 팬 콘서트인가요?
3: 네, 맞아요.
1: 오, 너무 설렐 것 같은데.
3: 네.
1: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4: 와, 솔직히 제가 친구랑 가족을 초대를 했는데 약간 긴장돼요.
1: 정말
4: 네네.
1: 지인들한테 또
4: 제대로 보여준 거는 뭔가 그렇지, 처음이다 보니까
3: 맞아요.
4: 설레고 있어요.
1: 아, 다들 준비를 좀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4: 맞습니다.
1: 모든 노래를 다 그러면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3: 맞습니다. 저희는 라이브를 꼭 이제 해야 한다는 저희 이제 팀의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1: 지향하는 게 또 라이브니까
3: 네 맞습니다.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또 실력이 되니까
3: 아닙니다.
1: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게 쉽지 않은데 준비는 지금 어느 몇 퍼센트까지 준비가 됐어요?
3: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고요. 또 8월 1일이 이제 서울 콘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오, 거의 다 됐구나.
4: 네.
1: 야, 표정들이 자신감이 좀 있는데 팬들 너무 좋겠네요. 살짝 뭐 특별한 무대 같은 게 있으면 스포 상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4: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곡들이 많거든요. 이번 앨범에 그런 곡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 정도 있습니다.
1: 팬들은 이 시그널이 팬들한테는 다이겠죠. 그 노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 준비를 네.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쯤에서 PPT가 굿모닝 FM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특별한 선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키나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3: 네. 이번 주 토요일 서울에서 열리는 50/50 팬 콘서트 초대권을 선물로 준비해봤습니다.
1: 괜찮아요. 우리한테 줘도 괜찮아요.
3: 아, 당연합니다.
1: 세상에. 우리 굿모닝 FM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무려 20장이나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다들 난리거든요. 미니에서. 예원 씨와 아테나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4: 좋습니다. 8월 1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50/50의 팬 콘서트에 가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에 50/50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8000 무료인 MBC 미니로 보내주세요.
1: 아, 잘했어요. 네.
5: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두 장씩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선곡표 게시판으로 확인해주세요.
1: 그렇습니다. 아~

0: 어, 같이 읽게 되는 이 매력이. 자, 이제 또 지난달에 네 번째 미니 앨범, 예, Imperfect, Imperfect 발매를 했었는데 4부에서 한 곡 한 곡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어떤 앨범인지 간략하게 컨셉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1: 일단 제목부터 Imperfect, Imperfect라는 제목인데요. 예.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자라는 되게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0: 어, 여원 씨는 그런 마인드예요?
1: 어,
0: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1: 그 원래는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이 좀 강했었어요.
0: 그래, 8시간 꼭 자는 거 보니까.
1: 근데 그러면서 이게 변수가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렇지.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 깨달아가지고 어.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0: 아, 어른 됐네. 어른 됐어.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어른이 되면은 많은 걸 깨닫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 유연해지는 게 어른으로서의 자세다. 예, 아이일 때는 이제 막 이게 틀어지면 너무 짜증나고 막 이러는데
1: 맞아요.
0: 어릴 때 그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가 어른인데 이번 주 어른 된 것 같습니다. 3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50/50와 함께 4부로 이어갈게요.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혜 리포터.
3: 네, 테디. 스튜디오 내 뽀송 상큼인데요.
2: 네.
3: 도로 위는 아무래도 무더위에 고장차도 좀 많은 편입니다. 아이고. 계속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4차로 고장차가 좀 오래 서 있고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 일대까지 속도 떨어지면서 1시간은 걸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도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반대강 서쪽으로 올림픽대로는 반포대교 부근에 사고 있어서 올림픽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고요. 강변북로도 한남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 그래도 정체는 좀 더 짧은 편입니다.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일대까지 밀려 있습니다. 부부간선도로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도 양방향 속도 떨어지고요. 전 시간 사고 있었던 서울 양양고속도로 화도에서 서종 쪽으로 한 5km 정도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굿모닝 FM입니다. 4부 시작됐습니다. PPT의 키나, 문샤넬, 예원, 아테나 씨와 함께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함께하고 있는데요.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시죠? 라이브 선물을 이 아침에 준비해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자, 라이브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PPT의 지니 매직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야, 피프티 피프티의 라이브였습니다. 와우, 지니매직. 아, 이 아침에 또 선물로 저에게 주셨어요. 와, 아 진짜 라이브 너무 잘한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너무 잘해. 아니 뭐 이렇게 힘과 호흡이 왜 이렇게 좋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아이돌 친구들 맞아요. 한 분 한 분 그냥 개인 어떤 앨범을 해도 손색이 없어요.
1: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진 라이브였습니다. 정문주님이 이 아침에 이 고음이라니 진정 믿을 수가 없네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셨고, 강선홍님이 피프티 피프티 아이돌 중에 최애 그룹이에요. 가창력 퍼포먼스 최고. 참고로 40대 후반 아줌마예요.
1: 감사합니다.
0: 큰언니가 또 이렇게 응원을 주셨고, 박유정님이 6살 우리 딸이 피프티 피프티가 엄마 빼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대요.
1: 너무 귀엽다.
0: 오, 그래도 엄마 요 경쟁력 있다잉. 아, 라이브 너무 잘하네요. 아니 그 어떻게 이렇게 한 호흡으로 쫙 불러요 소절 파트를.
1: 진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0: 오 진짜. 그 충분히 중간에 끊을만 한데 해서 쫙 한 방에 부르니까 듣는데 시원했어. 깜짝 놀랐어요.
1: 감사합니다.
0: 멋진 선물 저희가 다 감사합니다. 네, 피프티 피프티는 이제 수록곡 맛집답게 방금 불러주신 노래가 지난달에 발매한 네 번째 미니 앨범 Imperfect, Imperfect 수록곡인데 이 노래 어떤 곡이에요?
2: 네, 일단 지니 매직이라는 곡은요. 너무 이제 딱 지니 매직 제목처럼 정말 밝고 경쾌하고 리듬감이 있는 전개가 더해져서 당장이라도 이제 뛰고 싶은 그런 에너지 틱을 만드는 지니 매직입니다.
0: 아, 외운 대로 아주 공부한 대로 아주 학구적으로 잘 얘기해 주셨네. 어떻게 이 노래 마음에 들어요? 네 분 다?
1: 네.
2: 너무 마음에 들어요.
0: 이런 스타일 약간 좋아하는 거예요?
2: 네, 살짝 그 벅찬 느낌이 저희 멤버들이 좀 잘 소화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뭔가 팬분들이랑 이제 교감을 할 때 이런 뭔가 경쾌한 음악이 좀 더 시너지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0: 확실히 건강하고 기분 좋은 에너지가 딴딴한 보컬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1: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졌습니다. 아, 이 노래 이제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잠깐만. 아, 음악방송 후속 활동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1: 맞아요.
0: 타이틀곡 활동이 끝났는데 이렇게 쉽지 않지 않나요?
1: 이제 지니 매직 너무 또 감사하게도 또 많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니 매직 음악 방송을 이제 계속 하고 있고
0: 진짜?
1: 이제는 끝났는데 사실 이렇게 또 활동 기간 이후에도 또 저희를 불러주신다는 것 자체만으로
0: 그러니까.
1: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0: 요즘 활동 기간 한 1, 2주면 끝나죠?
2: 보통
1: 맞아요.
0: 와,
1: 요즘은.
0: 너무 짧다.
2: 맞아.
0: 사실 좀 더 사랑받을 수 있게 많이 부르면 좋은데 그래도 그 뒤에 또 반응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PFT PFT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고 있는 겁니다. 역주행 각을 또 이 노래 보고 있네요. 역주행 그럼 공약 같은 거 한번 외치죠. 이 노래가 차트에 올라와.
1: 있어요.
0: 탑10 안에 올라와.
2: 근데 솔직히 노래 제목부터 지니 매직이잖아요.
0: 그렇지.
2: 그러니까 약간 소원 들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트웬티분들이 원하는 그런 거 해보면 어떨까라는
0: 어떤 소원들 뭐 들어본 거 있어요?
2: 약간
1: 그 팬분들이 저희가 이제 한번 시골 총캉스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이제 캠파이어 같은 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적이 있으셔서 나중에 이제 뭐 같이
0: 되면.
1: 노래도 하고
0: 좋다.
1: 된다면 저희 노래가
2: 너무 좋을 것 같다.
1: 지키고 싶네요.
0: 사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죠?
1: 맞아요.
0: 그래도 팬들을 먼저 생각하네요. 팬들하고 함께 캠핑을 팬캠프를 한번 가보고 싶다.
2: 재밌겠다.
0: 괜찮네. 그럼 이거 한 5위 안에 들으면 하나요?
2: 한 10위에만 들어도
0: 탑10 안에만 들어도
2: 네, 탑10 안에만 들어도
0: 팬들 뭐 해요 지금? 캠프 갈 수 있는 캠프 갈 수 있는데
2: 잘하고 있어.
0: 화이팅!
1: 화이팅 하자!
0: 팬들 너무 좋겠다. 우리 PPTPPT 멤버들이 팬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느껴졌습니다. 타이틀곡 이야기를 좀 합니다. Like a Bubble. 지금 노래 살짝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어떤 곡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자, 태연 씨가 한번 해보시죠.
3: 네, Like a Bubble은 살짝 몽환적인데 힙함을 조금 뿌려진 노래거든요.
0: 네.
3: 근데 이 노래가 또 Imperfect, Imperfect 앨범이랑 뭔가 그 결이 딱 맞는 게 약간 방금 나온 것처럼 특근이 특기, get back and boring 약간 자기 마음대로 나는 나대로 할 거야, 나는 나야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니 이렇게 앨범을 이제 한 곡씩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곡 모아서 타이틀곡 정할 때 네 분은 좀 마음이 잘 맞아요? 어때요?
2: 약간 갈린다기보다는 진짜 딱 반응이 50-50처럼 반으로 갈린다던가 아니면 완전 만장일치가 된다던가 이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갈린다면 둘둘 이렇게 나는 거?
2: 네네 맞아요.
0: 둘둘 나는 때 어떻게 해 그러면?
2: 그냥
0: 가위바위보 하나?
1: 완전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도 둘둘이 나눠지더라고요.
0: 신기하다.
2: 네, 진짜 신기해요.
0: 진짜 신기해. 모든 노래 도입부를 사실 테나 씨가 부르는데 이 곡은 처음으로 샤넬 씨가 도입부를 시작했어요?
2: 그러네요.
0: 이유가 있어요 이게?
2: 코러스 부분들은 저는 조금 더 부르는 것 같아서 이게 코러스로 시작하잖아요.
0: 그래서 시작했구나.
2: 아마 조금 딱 힘 있게 좀 시작으로 좀 약간 시작으로 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0: 그렇네. 이 곡 구성이 그렇게 돼 있네.
2: 맞네.
0: 그렇네. 도입부라고 하기에는.
1: 근데 저희가 이번 앨범에 좀 도입부를 새롭게 시도하는 앨범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샤넬이도 뭔가 크로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되게 그 느낌이 잘 맞아서 그런 거지 않을까. 원래 저희 팀 도입부 요정은 테나.
0: 그러니까. 테나 씨 톤이 너무 좋아가지고.
1: 맞아요.
0: 들으면 귀가 쫑긋하게 돼요. 이 노래에서 각자 매력적인 파트 한번 뽑아볼까요?
2: 저는 아까 테나가 말한 즉흥 특기 여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0: 가사가
2: 거길 가장 좋아합니다.
0: 또.
3: 저도 즉흥이 특기.
2: 진짜?
0: 아무래도 킬링 포인트 비슷하네.
3: 아니면은 Say 제 브릿지 봤던데 Say Less 디언킨 나도 좋아.
1: 맞아요. 거기 너무 좋아요.
0: 어때요? 차일 씨.
4: 저는 이 부분 좋아요. Travel, travel, monkey ride, 헤매도 좋아, never stop, floating like a bubble. 딱 이 노래의 의미를 담은
0: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무대도 약간 나타나고. 키나 씨는 어때요?
1: 저도 샤넬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0: 딱 반반이네. 또.
2: 이렇게 돼요.
0: 이렇게 되네.
2: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성공개곡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스타스트럭. 네.

0: PD가 엄청나. 어떤 곡이에요?
1: 스타스트럭은요. 사실 영어 뜻은 샤넬 언니가 조금 더 잘 알 것 같긴 한데 사실 한번 무슨 뜻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2: 아, 네.
0: 괜찮아요?
2: 죄송해요.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스타스트럭은 영어로 말하면 약간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약간 연인 아니면 뭐 진짜 좋아하는 사람 봤을 때 약간 우와 약간 실제에서 안 나타날 것 같은 존재? 약간 그래서 그냥 보고 와 약간 살짝 말이 없어지는? 근데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딱 저희를 봤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이제 의미를
3: 그리고 이 곡이 엘렉센스 인트로를 되게 시작해서 저희가 50-50가 안 보여줬던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시작의 첫걸음인 곡이지 않나 싶어요.
0: 속도감이 50-50 했을 때 떠오르는 속도감보다는 훨씬 빠르긴 해요.
1: 맞아요. 그래서 안무도 되게 색다른 안무가 나왔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음악적 시도도 해보고 있는 50-50입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컨셉 같은 게 혹시 있어요?
3: 저는 조금 더 힙한 느낌을 좀 더 강렬한 걸 저희 멤버들이 되게 잘하는데 이제 좀 소녀소녀한 것도 보여드렸으니
0: 그렇지.
3: 조금 더 이제 강한 걸 보여드리면 어떨까?
0: 카리스마 이런 라인도?
3: 맞아요.
0: 너무 잘할 것 같다. 너무 잘할 것 같아. 이분들이 실제로 보니까 진짜 소녀소녀 하거든요. 러블리한데 눈빛이 강해 다들. 눈빛이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예, 한번 마음 먹으면 멋진 모습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뮤직비디오 얘기를 좀 하면은 50-50가 주연인 영화 방가우 테마클럽 주요 장면들이 또 제작으로 쓰여졌습니다.
1: 맞습니다.
0: 영화는 어땠어요? 어떤 작품이에요 일단?
1: 일단은 저희가 원래는 쇼폼 드라마를 위해서 방가우 테마클럽을 찍었는데 이게 되게 너무 좋은 기회로 또 방영까지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0: 뭘 했다면 반응이 좋네.
1: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추가를 해서 영화로 아예 상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찍을 때는 영화가 될지 몰랐는데 찍고 나니까 영화가 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0: 그래서 여름의 시작에 이렇게
1: 맞습니다.
0: 개봉을 또 하게 됐던 영화입니다. 연기는 어때요? 다들 첫 도전이었던 건가요?
3: 맞아요.
0: 진짜? 엄청 잘했네요 근데.
1: 진짜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 저희가 하면서 되게 많이 늘었어요.
3: 맞아요.
1: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고 막 끝나고 보면 너 진짜 아영이 같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0: 최고 칭찬이네.
1: 네, 좋은 칭찬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0: 연기 해보니까 어때요? 더 욕심나요?
3: 저는 해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원래는 되게 그런 연기를 너무 하고 싶어 했었는데 또 이렇게 멤버들이랑 첫 연기를 하니까 오히려 좀 뭔가 두려움보다는 좀 같이 해서 그런지 아, 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희망적인 게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0: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리고 네 사람이 다 같이 시작했으니까
1: 맞아요.
0: 뭔가 시작하면 끝을 볼 느낌이니까 연기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네요.
1: 감사합니다.
0: 계속 이제 뮤지컬 같은 것도 좀 하시고 라이브 너무 잘하시니까 다들 뮤지컬 하면은 또 한자리 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영화 오컬트 장르입니다. 귀신 안 무서워요?
1: 저는 사실 귀신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편이어가지고
3: 명언이다.
1: 귀신도 무섭긴 한데 솔직히 제가 겁이 진짜 많아서 귀신 무서워는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막 사람이 막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다던가 약간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0: 그렇지.
1: 개인적으로.
3: 근데 벌레를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다 무서워하네 그러면.
3: 벌레를 다 무서워해. 너무 무서워해요.
0: 어때요? 다른 멤버들은 귀신 무서워해요? 태나 씨 어때요?
4: 저는 무서워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약간 공포 영화 같은 걸 잘 못 보고 뭔가 나 어저께 뭐 귀신 봤어. 거기 귀신 지나간 것 같은데 하면 그냥 그래?
0: 안 믿는구나 일단.
4: 약간, 약간 공감은 해주는데 믿지는 않아요. 근데 듣는 건 재밌어요.
0: 그 으스스한 분위기는 좋은데 귀신 믿지는 않고.
4: 네.
0: 신기하다. 찬우 씨 어때요?
2: 저는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궁금해요.
0: 귀신이 무서울 것 같아. 귀신이
3: 나타나면
0: 샤넬이다. 망했다.
2: 제가 질문 너무 많을 것 같아서
3: 진짜 그럴 것 같아.
2: 안돼 이렇게 도망갈 것 같아.
0: 너 왜 여기 있어? 이러면서
2: 왜 거기 안 갔지? 이렇게
0: 왜 천국에 안 가고

0: 있어?
1: 왜 여기 있어? 뭐 했어? 어떤 사람이었어?
0: 아 벌써 질린다.
1: 아,
0: 내가 귀신도 아닌데 벌써 질려. 키나 씨 어때요?
2: 저는 좀 무서워하는 편 같아요.
0: 진짜? 네. 믿어요 있다 귀신?
2: 네 있다고 믿어서 뭔가 조금 무섭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0: 이렇게 또 오컬트 장르로 데뷔를 연기 데뷔를 했는데 연기로 해보고 싶은 장르 있으면? 연기.
3: 와 제가 또 최근에 또 너무 재밌는 김땡장 작품을 봤거든요.
0: 예, 예.
3: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제가 그런 약간
0: 김땡장 하니까 약간 변호사 이야기 같아가지고 김부장.
3: 김부장이야.
0: 해도 돼.
3: 김부장에서 약간 저는 좀 사연 있는 캐릭터 맡아보고 싶어요. 뭔가 좀 성장 과정이 있고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한 막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0: 김부장님 이따가 액션을 해야 되는데.
3: 그러니까 액션 하다 제 팔이 부러질 것 같아요. 약간 걱정되긴 해요.
0: 확실히 좀 터프한 느낌을 좀 원하네요.
3: 약간 네 좀 뭔가 멋있는 거.
0: 멋있는 거.
2: 근데 네. 바뀐 것 같아요.
3: 저번 바뀌었어요.
2: 저번 주에도 좀 달랐던 것 같은데.
0: 저번 주에 뭐였는데?
3: 원래 약간 로맨스. 아예 바뀌었어요 지금.
0: 소녀들이네 지금. 최근에 본 거에 영향 엄청 받네.
3: 맞아요.
0: 엄청 많네. 아테니 씨는 어때요?
4: 저는 저도 로맨스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액션이 조금
3: 다들 왜 이래?
4: 뭔가 약간 이 센 느낌을 한번 주고 싶어요.
0: 아 근데 테나 씨가 또 목소리가 귀엽잖아요.
4: 그니까
0: 목소리가 귀여운데 뭔가 이 킬빌처럼.
2: 오.
0: 엄청 막 잔인한 액션 이런 거 하면 또 이게 반전 매력이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2: 저럴 수도 있어요.
0: 눈빛이 약간 그런 게 있어 또.
2: 맞아.
0: 모두 다 베어버리겠다 이런 눈빛이 있어. 찬일 씨 어때요?
5: 저는 되게 다양해요. 근데 살짝의 미스터리 드라마.
3: 저런 거.
0: 스릴러 같은 거 막.
5: 네, 스릴러 약간 셜록 홈즈의 분위기에 약간 비슷한 거 하고 싶거나 약간 예. 약간 저 근데 그 셜록 홈즈 같은 캐릭터도 하고 싶지만 거기에 마이크로프트 그 빌런을 역할
0: 빌런 좋지.
5: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약간 그냥 완전 미친 척을 하고
2: 다들 막 이렇게 착한 느낌은 아니네요.
0: 전혀 뭐 그런 쪽은 없네. 그러니까.
5: 코미디 하고 싶어요. 코미디도 하고 싶어요. 전 코미디 진짜 재밌게 봐서
0: 잘 어울려 잘 어울려.
5: 네 그 타이밍을 되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야 의외입니다. 마지막으로 키나 씨.
2: 아 저는 완 처음부터 끝까지 액션
0: 저는
2: 네 그래서 지금 배우고도 있어요. 왜냐면 배운 지 한 4년 정도 됐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0: 4년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겠네.
2: 그런 느낌을 꼭 해보고 싶어요.
0: 막 아크로바틱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2: 아크로바틱은
5: 셀프 디펜스.
2: 네, 셀프 디펜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기대된다.
3: 진짜 잘해요.
0: 차곡차곡 이렇게 싸운 키나 씨의 액션은 진짜 선출인데 이러면
2: 언젠간 그랬겠죠.
0: 너무 좋다. 또 챌린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앨범에 또 챌린지가 또 있었는데 댄스 챌린지도 있고 보컬 챌린지도 있고.
2: 맞아요.
0: 찬일 씨가 또 남자 아이돌 챌린지 어마어마하게 또 핫했었거든요.
5: 아 네.
0: 야 이것도 남자 버전이 또 있나요?
5: 네 맞습니다. 버블도? 있습니다.
0: 있어?
5: 네 당연하죠.
0: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이 넘쳐? 이렇게 멋진 그 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오늘 그러면 라이커 버블 챌린지 남자 아이돌 버전으로 저도 이제 챌린지를 제가 할 수 있나요 근데?
3: 오 진짜 같이
0: 어렵죠 근데 안무 어렵죠.
2: 그냥
3: 네. 이렇게 살짝 그. 오케이 하고 여기 하고 입술에
0: 핏을 부는 것처럼 하고
3: 이렇게 버블 어깨 그냥 리듬을 타고
0: 오야 잠깐 쳤는데 멋있다
3: 네. 리듬을 타면서 그런 계속 약간 표정도 쓰면 남돌 버전이에요.
0: 나는 뭔가 약간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은데
3: 아니.
0: 전기 충전 같은 느낌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도움이 되도록 저희 또 굿모닝 FM 공식 인별에 늘 챌린지 올리거든요. 오늘 라이컬 버블 챌린지로 가겠습니다.
2: 와!
0: 잘할지는 몰라요. 찬일 씨랑 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일단 이쯤에서 저희 감사분들 만나고 와서 우리 피프티피프티와 마무리 인사할게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가

0: 다른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클렌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굿모니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유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7: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6: 굿모닝 FM태입니다. 아침에 깨어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피프티피프티의 키나 문샤넬 예원 아테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제 특별한 선물 준비를 또 해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피프티피프티의 첫 아시아 팬콘서트 투어, 이번 주 토요일 서울에서 열리는 팬콘서트들 초대권을 10분께 한 명당 두 장씩 이렇게 드리기로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진짜 신청해 주셨어요. 당첨자 얼른 소개해 볼까요?
8: 네, 3988번님께서 완벽한 성격의 언니와 허당미 많은 동생 둘이 같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피프티피프티예요. 팬콘서트 가고 싶어요. 와,
6: 바로 또 가겠습니다. 예언니.
9: 1073번님께서 저희 집 식구들 모두 아이돌 덕후인데 중1 둘째라 아빠가 트윈이에요. 처음 하는 팬콘인 만큼 꼭 선물로 받고 싶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6: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선정해 주셔서 다 판매가 됐습니다. 10분께 팬콘서트 티켓 두 장씩 보내드릴 건데 명단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시간 벌써 됐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번씩 짧게 소감 말씀해 주시죠.
8: 네, 이렇게 또 너무 좋은 기회로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저희 사실 많이 막 얘기했었거든요. 멤버들끼리 너무너무 제가 저희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해서 또 이번 라디오에 이렇게 함께 했는데 다음에도 또 불러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6: 언제나 환영입니다.
10: 네. 작년 이어서 이렇게 올해도 나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선배님과 음악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또 이번에는 약간 비하인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더 맞아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6: 맞아요. 놀랍게도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어. 얘기하다 사라질 거예요. 계속 얘기해요. 네. 계속 얘기해. 괜찮아.
10: 네.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8: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6: 해보 구태 같이 외치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칠까요? 네. 여러분,
11: 해보 구태.
1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3: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14: MBC 강원영동
11: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족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플러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5: 횡성 새말 토종순대. 하늘의 눈이 향해 열려.
6: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중식당 가면은 회전 테이블이 있어요. 원형 테이블에 음식을 놔서 이게 돌아가면서 돌릴 수 있으니까 뭐 특별히 더 맛있는 거에 가까이 앉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상석이 없다 보니까 소외된 끝자리도 없고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사람, 좀 덜 중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날도 더운데 둥근 식탁처럼 주변 사람들을 좀 나란한 마음으로 마주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7월 3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